0: 네, RA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건대보신환입니다. 우리 약 소개드린 지 어서는 시간이 좀 꽤나 됩니다. 예. 이런 소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특히 내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집에 나갔다가 집을 찾는 길을 잠시 잃어버렸다거나 혹은 집에 그 지금 보통 미마를 설정해갖고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집에 들어오는 미마를 깜빡했다거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내 무슨 말을 하자고 이 말을 뗐던가 그것도 잊어먹는다거나 하여튼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으면서 내일에다가 치매 걸리지 않겠는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혹은 우리 형제 중 안에서 치매 앓은 사람도 있는데 치매도 유전인소가 많이 관계됩니다. 예. 남이 확실히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으로 봐서는 내가 이게 좀 위험 단계 있다 이런 분들 서슴없이 이 동화 건네보시환을 쓰셨습니다. 예. 쓰시고 한 반년씩 지나고 보니까 이전에 나타나던 이런 증상들이 기본상 다시는 나타나고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변이 작고 소변이 힘없이 나가고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가 있고 여성분들이 뇌로갈라늘로 적하면 그 소변이 보고 나도 돌아앉으면 또 소변을 봐야 되고 소변 봐도 시원하게 못 보고 또 이 소변 볼 때 급해갖고 속옷을 다 적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뇌로갈란이라고 진단받았거나 신우신염이라고 진단받았거나 심지어 신속우신염도 있고 이런 분들 역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건네보신환 오전에 여러 다채 먹었습니다.
1: 네.
2: 예, 먹은 후부터는 내가 좀 고혈압이 있으니까 머리 그냥 터진 것으로 아프고 평상시에 아프다 할 때는 막 머리 막 두드리시고 이랬을 때다.
1: 네.
2: 예, 그래도 혈압이 온종일도 안 되면서 뭔가 뭐 하루에 혈압이 또 두 가지, 세 가지씩 먹고 또 어떤 데 여러 번씩 먹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이거 먹은 후부터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하루에 한번 먹어 정상인데 딱딱 아침마다 댕겨봐 그냥 딱딱 세워서 딱 고대리인데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럼 머리에 터진 것은 아프던 게 머리가 아프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뭔가 심장도 후두두 떨리면서 저녁에도 자지 못했댔습니다.
1: 예.
2: 자꾸 식은땀이 나고 잔등이 으슬으슬하면서 추웠다 더웠다며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은땀이 나서 으슬으슬하지 않습니다.
1: 예.
2: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귀에서 소리 나서 잘 못 잤댔습니다. 그냥 윙 소리 난단 말인데
1: 예.
2: 쎄기 나는데 저녁에 딱 느껴 윙 소리 윙 소리 연하게 그냥 난단 말 조용할 땐 딱 그렇더란 말이다. 그래서 언제나 뭔가 TV를 켜놓고 이제 이렇게 잤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가만 TV를 끊어도 봤다 그게 소리 안 나더라 말이다. 그게 다음 살 잤대다.
1: 예.
2: 그리고 또 이 뭔가 여도 간년 깔라에서 내가 그냥 손을 볼 땐 졸이고 그랬댔습니다. 근데 졸던 게 좀 나아지고 급하던 게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에는.
1: 예.
2: 그래 이 콘팥이 좋아서 그런지 이 허리 다리 시큰시큰 앞으로 그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콘팥이 좋아지면 비뇨기계 통질병들이 잘 치료될 뿐만 아니라 복합병이 낫지 말래도 나사집니다. 이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2: 예, 그래서 내 효과도 좋아졌어. 근데 이 약과 병이 맞아야 되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병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내내 딱 많은 약이니까 계속 먹자고 오늘 또 싸게 했습니다.
1: 예. 아직까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도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까? 예.
1: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나도 건네보지. 나는 이거는 오래 먹었습니다.
1: 네.
0: 나는 원래 노공이 있습니다.
1: 네.
0: 노공이 있어가지고, 고리 띵하면, 머리 아프고, 고리 띵하면서, 정신하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떤 때는, 대답하고, 세워지 먹을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건네보지. 나는 지금 먹으면서, 어떤 때는 아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0: 확실히 약은 특별한 약입니다.
1: 예.
0: 약입니다. 예. 그리고 소변이 닿든지 소변이 닿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나의 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맥이 나는 약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 게 그게 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0: 소리 나던 게.
1: 예.
0: 그리고 심장이 나는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가슴을 두드리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니까 자꾸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이런 사람들.
0: 예.
1: 이 좀 신체 심장이 기가 충분해지면은 심장이란 발동기 잘 돌아가면 그렇게 자꾸 손으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던 게 없어집니다.
0: 예, 그래, 그런 모양입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것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침침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되나, 지저운지 정신 맞고, 그리고 속이 이러니까 되나, 예, 비난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식은땀이 자꾸 나댔습니다.
1: 네.
0: 다음 달 때도 그렇고, 고소 때도 예, 조금 어찌면 고소, 식은땀이 고소 뚝뚝 떨어지는게 그게 지금 많이.
1: 그거는 싹 없어집니다. 식은땀이 예. 나는 게 우리 즈한 혹은 우리 떠한 자기절로 낮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걸 즈한이라 하고 밤에 잘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흐르는 땀을 떠한이라고 하는데 즈한이든 예. 떠한이든 이게 다 우리 허해서 오는 식은땀입니다.
0: 아,
1: 이 약 쓰면 그런 식은땀 나던 사람들은 싹 없어집니다.
0: 이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0: 예, 점점 더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활동이 더 됩니까? 예,
1: 네.
0: 가지고 합니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약값이 내려가는 예. 제일 예.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참가하십시오.
0: 예, 가지고 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건네 보신 환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예, 이제 한 석 달 썼는데.
1: 석 달에?
3: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1: 예.
3: 예, 심장이. 네. 이렇게 자꾸만 놀란다 말, 무슨 소리 나도 놀란다.
1: 쉽게 놀란다, 이 말이죠. 예, 전화벨 소리도 놀라고.
3: 예. 그리고 예, 저만 가슴이 막 답답해서 두드린다 말인다, 이거 자꾸.
1: 예.
3: 예.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예.
1: 네.
3: 항상. 머리 영 아프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손발이 저리고 예, 마목이 잘 온다.
1: 예.
3: 예, 그 다음에 이 그런 밤에 잠 자지 못할까에 자꾸만 그런 소변 출입을 내 세게 한다 말입니다.
1: 예.
3: 잠 자지 못한다 말입니다.
1: 예.
3: 그런데 이 건네 보신환을 쓴다면 확실히 이 맹감에 심장이 이 맹감 좀아 이제 그 두드리는 게 난 지금 없어졌습니다. 나도
1: 그리고 쉽게 놀라는 것도 없어지고 잠이 예. 잘 올 겁니다. 잠이 많이 나사지면은 소변 잦은 것도 해결되고
3: 예예
1: 예.
3: 그래서 난 제일 이게 좋은 게 잠을 특히 잠 잘 잔다 말입니다.
1: 이 산조인 룡골 이게 원지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 좀 소개하는 약들 쭉 들어보셔. 이 수면이 질량을 높이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전형적인 중약은 산수유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예,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건 산수유만 들어가죠. 예, 산조인만 네. 들어가죠. 예, 산조인 원지 룡골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실면증 특히 완고성 실면증 치료에서는 좀 소문이 있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잠 잘 자까 예, 밥도 잘 먹고 예, 그래서 뭔가 몸이 영해가웠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난 이 허리 다리도 아팠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배 정말 이제 선생님 말씀하다 보니 대단히 좋다는데 나는 이거 한 많이 사자고 그랍니다. 이번에
1: 약 자체가 여기 조금 만나기 바쁜 약입니다. 예, 양치에서 네.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 산동 아교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내보신환이기 때문에 효과는 담보돼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약재가 네. 질량이 따라가야 효력을 잘 봅니다. 그런데 약재들이란 게 우리 이게 다 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커갖고 곳곳마다 유명한 약재가 나는 곳이 다 따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약재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백산에는 유명한 약재 따로 있고 또 뭐 몽골이면 몽골, 신강이면 신강 요 약재들이 나는 거 그다음에 사천이면 사천 폐모라면 사천 폐모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 약이 전국적으로 각각 곳곳에서 나는 제일 이 자연 천연적인 약재로 만든 이런 질량이 보증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효력은 그 효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예. 효과가 안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약을 단거 썼는데 이번 이 약이가 효과 빠르고 용 좋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이 좋을 때 나를 한 많이 배달 받자고 그래요. 예.
1: 네.
0: 이 우리 오빠도 지금 이거 자기도 잡수겠단다. 네.
1: 남성분들이 효과는 더 잘 봅니다. 이야기.
0: 예. 예. 그래. 오빠가 내 같이 이거 좀 많이 배달 받자고.
1: 남성분들 쓰면은 그 섬유성 비대, 전립성 염증으로 고생하던 분들, 또 성욕 감퇴증이 있던 분들, 그것까지 싹 해결보는 약입니다.
0: 아, 그것이 말이지.
1: 네.
0: 저 오빠도 옆에서 방수 듣기만 자기도 사겠다. 이용 좋아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예. 의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0: 예. 좋은 약을 네.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치료 잘 하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건너보시하는 순지 여전 적힌 시간을 이해했습니다.
1: 예.
3: 그래, 처음엔 예, 농주부가 심해가지고 경력 함께가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예. 귀에 소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어쨌든 증상이 많았습니다.
1: 예.
3: 그 외에도 이 나이가 드니까 예. 이거 어쩌고 다 아픈 게 없었을 텐데
1: 노쇠가 점점 심하게 오죠.
3: 예. 선생님 강의 듣고 그때 이 이야기 제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과 운영하고 이 이야기 싸다 먹기 시작한 게 이제 여지껏 먹으니까 지금 예. 이 귀에서 소리 나거나 두통에 이게 해결되니까 사람 살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세상 만사가 귀찮고
3: 예.
1: 또 그게 아프기만 하니까 어지럽고 예. 예. 이런 분들 이 이야기가 좀 즉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뇌보시환이가 예, 완고성 두통, 완고성 실면증, 어지럼증 직접적으로 효과 보는 이야기입니다.
3: 맞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제가 써보니까 딱 맞습니다.
1: 네.
3: 그래서 하도 약이 좋으니까 뭐 좋아진 이것저것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도 좋으니까 오늘 좀 더 사서 먹으려고. 그래서
1: 다른 약은 몰라도 이 약은 예, 장기적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뭐 대뇌뿐만 아니라 골가병, 비뇨기계통, 질병, 심장병, 뇌경색 후유증, 간염 아주 좋은 약입니다.
3: 예, 오늘 그런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선생님 수고로 많이 하십니다.
1: 예.
4: 예, 저는 예, 이전에 젊어서부터 예, 심장이 나쁘다는 이런 진단 받았습니다.
1: 네.
4: 그래서 예, 늘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숨 좀 움직여도 숨이 차고, 침침하고,
1: 네.
4: 어떤 때는 예, 누워서라도 예, 이렇게 반드시 못 누웠습니다. 호흡이 되지 않아서. 그래, 막 또 일어나 앉아서 가슴 두 줄에도 보고, 예,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약방에 가서 예, 대도라고 약을 싸먹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우선은 이런 애에 들어서니까나 예, 더구나 힘들어서
1: 그렇죠. 예, 점점 병이 더 심해질 얘기란 예, 말입니다.
4: 그리고 또 예, 혈압도 또 올라가고 할까나 정말 예, 이런 무식한 말로 예, 어떤 나이 드니까나 예, 부여하면 올까봐 무섭고 예, 이 병이 또 제일 머들베
1: 맞습니다.
4: 예. 아, 그래서 이저 건네버시나 네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예도 영 그렇게 좋고 예 이렇다니까나 내가 이거 문들금하게 살아도 올돌하게 살다 가야 되지 생각하고 예 이야기를 예, 선택해서 저는 순지 오랍니다.
1: 중풍후유증이란 게 다 이 대뇌에 있는 뇌 신경 세포가 죽어가면서 운동장애도 오고 어느 장애도 오는 거란 말입니다.
4: 그러게 말입니다.
1: 예, 이 뇌 세포가 활성화되면은 그게 예. 빨리 낫습니다.
4: 그래서 그 병이 와서 이때까지 가면 좋겠는데
1: 생각대로
4: 예. 그래서 이거 미리 예방하고 얼떨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 선택해서 저는 저 7달 넘었었습니다.
1: 네.
4: 그런데 예, 그렇게 오래 쓰고 보니까 예, 날마다 예, 점점 더 좋아지고 예,
1: 맞습니다.
4: 답답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없을까 예, 살 것 같습니다.
1: 말도 어리버리하던 사람들 춤을 자꾸 흘리던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고 땡해서 어떻게 말하면 좀 어리버리하던 예. 사람들 똘똘해집니다.
4: 예. 그래 내가도 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별로 조금 예, 똘똘해진 것 같더랍니다.
1: 진짜 그렇게 똘똘해지고 정신하고 힘이 납니다. 예.
4: 그리고 또 나이 많으니까 나 콩팥이 나빠 그런지 또 소리 자꾸 어째서나
1: 예쁘지 맞습니다. 그게 다 한 대 연결되어 있는 배란 예. 말입니다.
4: 그래도 온몸이 다 아프고 허리 아프고 움직이기도 바쁘고 이랬던 게 지금 예.
2: 네.
4: 나이 편해서
2: 그래요. 시간이 다 되십시오. 네.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문춘산 작사 선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를 반겨주는 미소, 가끔씩 걸려오는 정다운 전화 한 통, 그리고 저녁상에 차려진 어머니의 반찬 몇 가지, 소박한 일상의 한 자락마다 행복이 고이고 있습니다. 방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정이 깃든 터전이 곧 낙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정겨운 우리네 낙원의 노래,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우리네 낙원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을 노래한 가요. 아름다운 연변, 사랑스러운 우리 연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좋으시고 보내드립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면 고향벌은 풍년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이삭, 주렁주렁 열매 맺은 과수원, 한해 농사의 결실 앞에 서면 땀 흘린 보람이 저절로 가슴에 차오릅니다. 고향벌에 울려 퍼지는 풍년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올 한해도 농민들에게는 수확이 많은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생각이 날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김치 맛입니다. 한 포기 절인 배추에 정성과 손맛이 배어들고 그 한상이 차려지면 어느새 고향이 밥상 위에 올라앉습니다. 시원하고 얼큰하게 고향의 맛을 노래한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타령 보내드립니다. 류영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구수한 된장 냄새 나는 집에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장독 때마다 정이 익어가고 솥단지에서 피어오르는 된장국 냄새는 코끝까지 그리운 고향을 데려다줍니다. 꿈속에서도 그리운 고향, 된장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리광원 작사, 유란화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마을의 정취를 노래한 가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란 단풍의 향연, 곱게 물든 단풍이 판잎판이 패는 가을의 사연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가을길, 그 아름다운 전경을 노래한 김선파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단풍 보내드립니다. 출연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고 푸르러지는 계절, 연변 가요들과 함께한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호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중약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창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황진수한 타의 혈배강에 새로 승급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대 활동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진수한 타에는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겁니다. 공능 수치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 탄환. 탄화된 거라면 회복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황진수한타 이거는 빈파의 이름이고 옆팔에 약 이름은 크다맣게 펜탄푸엔왈이라고 썼습니다. 펜탄 반신이가 마모교거나 탄화됐거나 이런 사람들 회복해준다 이런 뜻이죠. 푸엔왈이. 그래서 이거 여섯 꽉 사는 분들은 세 꽉을 더 드립니다. 예, 그럼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곽에는 8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0곽부터 우리 오늘이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은 또 PQQ 뇌세포 펩티드 또 드립니다. 예.

이 PQQ라는 거는 영어 자모로 나온 건데, 무슨 뜻인가 하면, 大脑减龄速랍니다. 그러니까 대뇌를 늙어간 거 젊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거 2980원짜리 드립니다. 포장이용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빨아먹는 약입니다. 꾸벅약으로 된 건데 모두 30 병살 들어있습니다. 예, 그거 이거 우리 공장 측에서 드리는 겁니다. 15곽 사는 분들은 직접 15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은 PQQ도 드리고 또 친구 8번 따라갑니다. 이 오늘이 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화 와가지고 아, 내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오늘이 딱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 PQQ를 못 드린다 그 뜻입니다. 이걸 잘 아시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우리 혈배강은 우리 10곽 쌓으면 10곽 더 드리고 20곽 쌓으면 30곽 더 드리고 30곽 쌓으면 50곽 더 드립니다. 그래서 20곽 이상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분들이 약곽에다 그다음하게 썼습니다. 이지어따오텐량 무슨 뜻인가? 저녁에 턱 누워 자게 되면 온밤 잘 자가지고 서리 날이 밝을 때까지 잔다 이런 게죠. 거기 안에 약 처방이가 쏜저월 들어가고 령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까마안지딩쏜 까마징딩쏜이라는 거는 머리의 신경세포, 그러니까 신경을 억제라는 이런 물질입니다. 예, 원래 머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뇌안이 들어서서 예, 각종 원인을 인해가지고서 이런 물질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잠 잘 못 잡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예, 우리 그 수면제람이 이런 물질을 자꾸 파괴합니다. 모든 서약들은 이 물질을 대량적으로 파괴합니다. 거기에 우리 혈압약도 포함돼서 특히 혈압약에 베타 쇼티 주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메토롤 같은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이런 게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잠 잘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준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 여기 안에 마이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중약제들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드리는 겁니다. 2980원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30곽, 50곽 여기면은 침구도 8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예,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먼저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일단 제한테 전화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찾아온 거 보게 되면 예, 대부분 사적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돈대로 팔고 치료는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단을 잘 해드리고 결국 우리 그 위치는 연길 그 원래 기차역전 있지 않습니까?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로 찾아와 됩니다. 네,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진료소에 있을지 병원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약해야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 문의도 가능하고 또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주요하게 우리 심장을

0: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어떤 환자를 제가 봤는데 막 심장이 불쇠로 밤에 바빠가지고서 병원에 갔다 검사해보게 되면 심장이 거기서 약하다, 예, 불규칙적으로 뛴다 이런 진단은 나왔지 뭐 이런 심장 그 자초라 하고 예, 그 다음에 신댄투라 하고 해도 예, 거기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게 되면 예, 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럼 큰 병원 가봐라. 네. 어떤 때는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들이 말하는 거, 그 뒤에 제일 깊은 곳에 그 뜻을 뒤에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많았지, 이 우리데서는 연비병원에 여기면서는 하기 바쁩니다. 저자 북경 상에 그 작가보세요. 이 말 하는 거는, 예, 기실은 최종의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 정말 거기를 가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별 해결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제가 그 환자가 말했는데, 가볼 필요 없다 하는데, 예, 자꾸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튿날에 또 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는데, 그 직발 의사가 없고, 이번에, 다른 존속 의사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존속 의사 저를 우스개 소리로 뭐이라 말하는가. 그 북경 상해병원 가봐라 하는데, 이래 말할까는, 뭐, 미국 가 검사하면 더 좋지 뭐, 이랬대다. 노벨상 받았는데, 걔가는 이게 기실은 뭐인가. 의사들은, 그 검사해 볼 그짝 가지 말라 이런 말은 못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지 말라 했다가서는 자 사람 잘못되게 되면 그냥 이사를 라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서리 예, 말을 돌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 최종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연비병원은 대단히 큰 게죠. 예? 산자이 외인데 거기서도 지금 해결 못하는데 그건 큰 병원 가서 해결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과호도 쥐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심장이라는 거는 그 어느 한 시간이면 그때면 딱 발작하지 그 외 시간에 또 괜찮습니다. 예, 이런 게 진단하기 엄청 바쁜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내 뭐니까 동훈입니다. 동훈이 집이랑 쓰는 집입니다.
0: 아, 예.
2: 예, 근데 이 뭐니까 혈액 순대 이상이 뭐 이 심장에 이게 영소 쓴다.
0: 네, 심장 전문 치료하는 게죠. 예,
2: 예, 심장이 뭐니까 가서 너무 숨이 차고
0: 네.
2: 이 눕지 못했어요. 이게 조금 어디 오른쪽 눕지 못했는데.
0: 아, 그렇습니다. 심장 나쁜 사람들. 예.
2: 제가 막 누웠다가 앉고 막 이랬는데 이거 뭐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0: 네.
2: 아무튼 우리를 그에 숨 한 것도 많이 나왔고 예.
0: 그렇죠.
2: 근데 혈압이가 네 한 달 끊어 혈압량 안 먹어졌어요.
0: 네, 예, 예.
2: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오후에 혈압 올라가가지고, 혈압약 그냥 먹습니다.
0: 네, 예.
2: 그게 어떻게 근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0: 혈압약을 고 잡을 때, 예. 인차로 예. 그 혈배강이 두 알 더 가량에 잡수세요. 예?
2: 그, 가량에 먹어졌습니다.
0: 예.
2: 제가 요즘에는 약 요즘 써가지고, 맨 많이 잃어보니까, 그래서 옛날 때 좀 오래 먹으려고, 예. 매 하나씩, 하루 10원씩 먹는데 하나도 그런 사람인데, 혈압약이, 혈압이가 이게, 담대기 또 뭔가 간격이 깨지 좀 차지 않을까 또. 예, 그래 그런지 이게 혈압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0: 네. 예.
2: 무슨 방법이 있다 하니까 나도 그 방법 혹시 가르쳐 줄게.
0: 어쨌든 예, 그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환자들은 저한테서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지도를 해드립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잡수고 예.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본상에 우리 혈배강은 어떤 사람들이 혈압 양백 40까지 올라가서 혈압약 먹어도 공제 잘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예. 우리 혈배강은 가량에 잡술 때 예. 하루에 막 열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 잡수느라면 우리 혈배강은 여기 단삼삼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면은 혈압 낮춰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저 서약의 혈압약처럼 그저 혈관 확장해서 저리 낮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거는 심장의 피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머리의 피공급을 잘 되게 해주는 기초상에서 혈압이 점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또 한 방면은 우리 혈배강이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줍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도 혈관이 늘어났다가 또 자기절로 쑥 졸아들고 탄력이 좋아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시로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2: 예.
0: 예. 한번 지금 말한 대로 해보세요. 예.
2: 예. 영 좋습니다.
0: 대단히 좋죠. 그래, 그래. 자꾸 혈압만 공,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감각상에서 어떤가, 이걸 많이 보셔. 얘네 감각상에서 많이 좋

0: 빠졌다 이러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어떤 때 올라갈 때라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에?
1: 아, 예,
0: 예, 예, 예.
1: 반갑습니다.
0: 예, 예, 예.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여덟 가지 심장 질환. 제일 첫째 질환이가 뭔가? 흉배통이랍니다. 우리 고대 이런 언어라면 영 간단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 뜻이가 영 깊은 겁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예.
3: 이거 전남에 김아매라고 거기 선생님 내가서 진도 맞고 약 먹는 사람인데 많이 나갔다고.
0: 네.
3: 형상이 내가 똑같으지, 뭐.
0: 네, 예.
3: 그래서 너무 자랑해서 내 지금 혹시나 해서 전화했습니다.
0: 네.
3: 나는 병시에 기관지 천식이 있는데.
0: 네.
3: 예, 조혈이 난다 하면 먹이거든 싹 마르지 막 어지럽지 머리 또 떼개지게 아픕니다.
0: 네.
3: 왜 숨이 찬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꾸 맥이 나는 맥이 없는 게 정말 힘든다서 죽고 싶습니다. 어떨지에는
0: 그렇지.
3: 밥맛도 없지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네. 문을 열어놓고 잔다는 게 겨울이도
0: 네.
3: 왜 낮에는 속이 좁은데 밤만 되면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느라며 못 잡다.
0: 네.
3: 거기다 설사란 게 찍하면 설사 나갑니다.
0: 네.
3: 그럴 땐도 막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고 팔도 막 붓기지 신이 맞자 끄시게 신고 다니고 그랬다. 기억병도 영 나쁜다.
0: 네.
3: 엄만 밥 먹고 무슨 채를 먹었던가 생각해 날 때 많습니다.
0: 네.
3: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혈배강 황진수안타이라는 약을 썼답니다. 그렇게 네, 예. 좋던데 될까요?
0: 대단히 좋죠. 일단 기관지 천식이라는 거는 우리 네. 병원에 가 검사해보게 되면 기관지 방면이 문제라고 이렇게 표면상에서 나올 수 있는데 기술은 이게 다 심장 주위에 이런 네. 가래라미 그런 그러니까 우리 심장 주위에 여러 가지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막 있죠. 그 막에 여러 가지 이런 가래람에 끼고 습이람 끼고 이래가지고 서리 천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흉배통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의 원래 나온 게 가슴이 답답해나고 그다음에 자꾸 가슴 구석이 바늘 찍어놓는 것처럼 아파나고 또 숨이 차서 헐떡헐떡대고 기침하고 네.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혈배강 직접 이 혈배강 써야 됩니다. 혈배강 쓰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중약제 여기에 막에 있는 가래를 몽땅 청결해내가는 이런 약 처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약제가 꽈로우스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결합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한테 와서 좀 진단 제대로 받고 그리고 어느 유형이 어떤 질병인가 도대체 헌거모에 있는가 중거모에 있는가 괜찮으면 심보에 있는가 예, 이것을 잘 진단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대는 게 좋습니다. 예.
3: 언제 감 선생님 만날 수 있습니까?
0: 일단 예, 우리 환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2880018번 전화해서 예약을 한번 해보시죠.
3: 2880번 예.
0: 예예예. 예. 네, 거기다 전화.
3: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하도 좋아지는 거 보고 네. 그랬던 게 우리 영감이 나를 보고서 그거 돈 아끼지 말고 지금 싸랍니다 지금.
0: 네. 그래 소개한 분 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3: 그럼 전화하고서
0: 예예 예약해야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임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전후에 제일 처음에 서인행에서 선생님이 강의한 경호권 쓰고.
0: 네예.
4: 몸이 더워 나오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0: 예, 예.
4: 그래서 예, 선생님 약이 효과를 봐서 저는 믿고 또 해배강을 사서 예. 지금 복용합니다.
0: 아, 예.
4: 그리고 요즘 또 제가 녹궁이 와서 예,
0: 예, 예.
4: 또 황진사태를 복용하려고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0: 아, 예.
4: 선생님께서 약을 직접 우리 집까지 가져오시고
0: 예.
4: 친구까지

0: 이와 놔주셔서 한번 맞은 것이
1: 예, 예.
0: 걷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1: 어, 좀 효과 나지요. 예.
0: 앞으로 열심히 먹겠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0: 이렇게 제 집 식구처럼 생각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예.
0: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말로는 인인조통. 네. 걔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이 자꾸 정말 아파납니다. 그러면서 좌시, 기관지 천식 이런 현상이죠. 막 숨이 차서 헐떡헐떡 되고, 그리고 기침 자꾸 하고, 마른 기침 자꾸 합니다. 이거 우리 뭐 설명하는 가 하면 심장에 양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진단하게 되면 심장이 양기 모자라다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심장이 양기를 보충해준 약을 대량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 심장이 양기가 먼자리별 그러니까 거체 문이 다 닫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심장이 양기가 팍팍 나가야 특히 우리 뇌경색이랑 온 사람들이라면 중풍 온 사람들 반신이가 막 차갑아나지 않습니까? 차갑단 거는 심장이 양기가 그까지 혈액 공급을 못해줬단 걸 말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도 혈배강하고 황진산 타일 같이 씁니다.
1: 예, 예.
3: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뇌경색도 있고 뇌위축도 있어서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1: 네.
3: 기억력 너무 없어서 금방 한 일도 잊어버리고 전화도 통화하면서 손에 쥐고는 전화 찾고 했습니다.
1: 네.
3: 이 약 쓴다부터는 무엇이나 인천 생각나고 그리고 심률이 고르지 못하고 간을 산수도 놓고 했는데 이 약 쓰니까 모든 증세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이 약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번 우대에는 우대 좋으니까 나 약을 많이 싸니까 나 선물을 준 약이 이저 또 테를 가져왔는데
1: 이저 또 텔량이란 겁니다. 걔가 나 한 저녁에 턱 자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내가 한잠 잘 수 있다 그런 게죠. 잠은 이런 불면증에 좋은 약이죠. 예.
3: 약이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네예 예.
3: 밤에는 이게 한번 깨나무 이게 잠이 잘 아이고
1: 네.
3: 자꾸 그러는데 이 약을 같이 쓰니까 나 혈관 같이 쓰고 하니까 나 너무 잠이 잘 온다.
1: 네.
3: 밤에 서면 한번 보면 누우면 이틀 잠이 온다.
1: 네.
3: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1: 예.
3: 혈관 약처럼 효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3: 예. 그동안은 약도 많이 쓰고 좋다는 약을 다 썼습니다.
1: 네.
3: 그래도 잘 낫지 않고 선생님과 같이 이거 뭔가 혈관 수면에서는 예, 친구를 했는데 완전히 많이 낫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번 우대 많이 쌌거나 약도 우대 받고 했거나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게다가 심장의 양기가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이런 가래들이 나쁜 물질들 한기들 이런 것까지 뜯겨가지고서 기사를 기시려는 우리 심장이 양기가 충족한데 이것이가 발휘를 못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거 해줄 때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그런 나쁜 가래 한기 이런 것들을 청결해 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을 쑥 열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잘 풀리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병원에 가서 아무리 심장 검사해도 쓸데없습니다. 이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 각도에서 이걸 치료하자면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거기 매일 사진 찍어보게 되면 이 폐, 심장 끝쪽에 인잉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인잉이란 게 뭔가 그 그림자 생기죠. 그 그림자가 뭔가 단조우랍니다. 중국에서는 단조우. 단은 가래란 단, 주어란 건 나쁜 물이란 주어. 이런 게 한데 엉켜가지고 거기에 검은 그림자 생기는 겁니다. 그냥 현대의학에서는 수술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청결해 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결해 내가도 그 주위의 환경, 그러니까 공농 이것을 회복 아연 이상은 그게 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수술하게 되면 결과는 이런 경락이가 몽땅 물러옵니다.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경락이 잘 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약재가 뭐인가? 과로시란게입니다. 이 과로시는 중약재에 과로시란게 있고 과로지란게 있고 그 다음에 과로 天花粉 천화분이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거 쓰는가에 따라서 이 공능이 틀리는 겁니다. 과로시는 딱 어떻게 생기는가 딱 호박씨처럼 생기는데 기실은 그 조롱박 과에 속하는 겁니다. 후루크 예, 이 중약재를 전문 쓰는 게죠. 예, 딱 우리 면과처럼 생겼달까? 예, 또 조롱박처럼 생겼달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로시 이것은 주약이 거기에 탄인, 습기, 예, 가래, 습기,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중에서 습을 없앤다 하는 약들은 예, 어느 위치에 습을 없애는가? 거기에 따라서 약재가 다 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구 뭐, 부령, 백출 들어가면 습을 다 없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틀립니다. 그래서 과로시는 주요하게 심장폐 그 주위에 있는 가래를 없애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폐 이 길을 막 이렇게 열어주고 네, 이런 데 제일 좋은 게죠. 그래서 시에바이라는 약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시에바이는 중거, 중거라는 게 있습니다. 거모. 예, 그 중초의 거모에 그 갈라놓는 게 상초하고 중초를 갈라놓는 그 중간에 헌거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거의 한기 습기를 또 몰아낸 자겠죠. 그래서 과로시하고 이 시바이, 시바이는 그 뭔가 뭐 우리 그 뭐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마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마늘이 예, 그거 이렇게 말려와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마일 끓여가지고 말려와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서 예, 달리 아시죠? 예, 부실 지금 조선말 지금 달리 생각해놨거든요. 한조말 어제 시에바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 시에바이하고 과로시 결합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일 이게 밀바입니다. 예.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바이주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주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파는 건드릴러 하는 그 바이주를 쓰면 아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옛날 책에 바이주라고 썼는데 옛날 술들은 다 파저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지금 놓고 말하면 우리 그 감주 있지 않습니까? 이 감주를 써야 됩니다. 어디 그런가? 이 감주가 파산하는 이런 영량이 셉니다. 울 올림이는 영량이 세죠. 그러니까 심장하고 폐 거김에 이 약재 성분이가 거김에 계속 오래 남아있을 수 있게끔 하느라고서 이 여인지죠. 이걸 딱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약재를 쓰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 어님의 좋다면 아무래나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 처방 쓸 때 이게 다 그 우리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꾸 진단 받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제일 중요한 이게 제일 첫째 흉배통에 속하는 기관지천식 딱이 속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배강 쓰는 기초상에서 그 정황에 따라서 이 과로시, 시바이, 그 다음에 바이주, 이 그건 감주 이것을 결합해서 이래 바닥딱 해놓게 되면 거기에 이런 습기 이걸 몽땅 끄집어내가면 이런 현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뭔가 뭐니 흉비 뿌더워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가슴이 뚝 막힌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뿌더워 눕지 못합니다. 누워서 반드시 자지 못합니다. 눕게 되면 숨이 차고 심장이 막 아파나고 이래서 부득 불면 앉아서 자야 되죠. 밤새 와야 되죠. 흉통 처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아프는 가슴이 아픔으로서 뒷잔등까지 아파난다. 이거는 중거파연이랍니다. 우리 그 심장 그 주위에 헝거란 게 있고 중거란 게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가르막이란 게 있으면 이 내리막에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과로시 요 한 가지 가수구슬이 등등이 아이디입니다. 예, 이 재치 이것을 막힌 거 열어주지 못합니다. 이럴 때 꼭 반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이 혈배강에다 건신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건신고 안에 이런 반샤가 들어갔습니다. 반샤는 이 디탄리량 특별창 그러니까 우리 그 가래를 녹이는 작용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반샤는 아래를 내리미는 작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녹임으로서 녹이는 동시에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되죠. 나갈 길은 아래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보내는 이런 등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샤피 특히 저기람 있는 사람들 기본상 반샤를 많이 씁니다. 우리 중의 유명한

0: 처방이 반샤 시신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샤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신과가 이런 방면에서 지역에서 근신과하고 혈배강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인가? 우리 흉비, 신중피치라 했습니다. 신중피치. 별로 말 들어보기에는 고대 이런 그 수론이 이렇게 단어가 심장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안에 빛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 같은 거 말합니다. 개체면 위시로 생겼거나 이런 걸 말하죠. 이럴 때 이런 사람들도 변비라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또 그 구이수도 들어가야 되고 호흡포도 들어가야 되고 시바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과로수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상 관계로 제가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런 방면에서 잘 진단받자면 예, 좋긴 저한테 찾아오세요. 2880018번 전화치면 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치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치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 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버가 물었다.
3: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체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2: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체를 껴안고 말했다.
1: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0: 배치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1: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0: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1: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 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대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0: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1: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0: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봄왕이 오동나무에 뛰어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 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고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예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안뜰 안팎에서는
1: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당기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2학년 때 호생은 장랑로의 골목으로 전학 가서 공부했다. 한 번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모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호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호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호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3: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1: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복장을 입고

0: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호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호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호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곳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호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호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역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호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호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일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호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호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호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호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구골피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고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혈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안도현에서는 331 국도 통로 우수에 이탁해 연선 풍경구의 승격을 주동하고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면서 전통적인 관광 유람으로부터 몰입식 관광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통로의 흐름을 관광 증가량으로 전화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은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특별히 들리는 곳입니다. 마을의 장백산 외할머니 집 관광객 접대 중심에 들어가 배추김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새콤하고 매콤한 김치 맛과 진한 커피 맛이 혀끝에서 어우러지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배추김치의 풍미와 커피를 절묘하게 결합한 이 창의 음료는 송화촌에서 자체로 연구 개발한 신제품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에 오면 꼭 맛보는 특색 제품으로 됐습니다. 하복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커피를 마셔봤지만 배추김치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마셔보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한잔 맛보기 바랍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요한회사 경비 리산홍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내놓은 배추김치 특색 커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선족의 특색 음식인 배추김치가 들어갔고 또 우리가 말씀드려 연구 제작한 배추김치 코코아 가루도 들어갔습니다. 배추김치를 커피와 결합시켜 독특한 맛을 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인기 몰이는 마을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송화촌은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의 장백산 아래 사업에 열리고 라는 향토 정취에 이탁해 과일나무를 주제로 한 정문 민박을 건설했습니다. 각 가정의 정원에서는 자두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나무를 재배해 집집마다 한 가지 풍경, 한 가지 특색을 갖춘 다양한 민박군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 촌민 강계옥입니다. 우리 집은 관광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새로 장식하고 공기 여론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조선족의 특색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숙박합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유한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올 들어 송화촌에서는 민속문화와 생태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IP 인기몰이, 정경혁신, 경영모식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정경과 새로운 경영모식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풍경구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송화촌에서는 관광객 연 16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에 위치한 홍석봉 풍경구는 국가 4위급 관광풍경구이자 전국 삼림체험기지로 총면적이 2823헥타르이고 삼림피복률이 95% 이상입니다. 이곳은 산의 화강암 암벽이 햇빛 아래에서 젓갈색을 띈다고 해 홍석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옥황각 전망대에 오르면 련면한 산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리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장정정입니다.
3: 우리는 산동 제남에서 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친 후 산에 올라와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2: 구름과 안개가 감도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고향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산천이 수려하고 령기가 넘쳐 마치 선계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들 와서 구경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천혜의 생태자원에 이탁해 풍경구에서는 올해 진약꽃과 견학체험 로선을 새로 내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삼, 령지 등 200여 종의 장백산 산지 약재를 식별하고 인삼 채취 전통 문화를 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상 종목이 올해 처음 개방되면서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야외 탐험, 자연 과학 지식 보급,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다원화 체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도 장백산 홍석봉 풍경구 운영 기획 경비 김택입니다. 홍석봉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가을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우리 홍석봉에는 5각 단풍나무로부터 11각 단풍나무까지 모두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찾아와 장백산 원시 삼림의 모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331 국도가 안도의 산수와 인문을 하나로 연결해 연선의 마을과 풍경구의 발전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풍경이 자원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문화관광융합혁신발전을 1층 추동하면서 자원 우수에 입각해 특색 분야를 깊이 개척하는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 그일 2026년 전국 도시 전파 열기 지수 10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길시는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82위를 차지했으며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현급시로 됐습니다. 이는 연길시가 연속 여러 해 해당 100강 명단에 진입한 것입니다. 해당 지수는 인민일보사 소속 중국도시보사와 중국도시브랜드연구원이 관련 빅데이터와 표준에 의탁해 전국 현급시의 인터넷 전파 데이터를 표준화 분석 계산에 산출한 것입니다. 전파 열기 지수는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 계산을 거쳐 산출되는 바 한 도시의 인터넷 관심도와 브랜드 전파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합니다. 근일내 연길시에서는 두터운 민속문화와 특색미식 자원에 의탁해 연길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문화관광축제, 민속전시공연, 체육경기 등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문화관광 새경영 모식을 부단히 풍부히 해왔습니다. 이번 입선은 연길시 도시 브랜드 구축과 도시 형상 건설 성과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에서는 본토 문화의 내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며 도시 브랜드의 전파 효능을 1층 확대해 도시의 지명도와 호감도를 부단히 제고할 계획입니다.
3: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로 학교 운영 방향을 인수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수 실천에 융합시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무인기 실기 조작 수업에서 23살 장가라기 경형 무인기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2023급 무인기 응용 전공 졸업생 장가라기입니다. 제가 방금 조종한 것은 P200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리론과 실기 조작을 배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졸업하고 순조롭게 일자리도 찾았고 월급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지금은 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락의 성장에는 전공 당원 교원팀의 지속적인 지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무인기 응용기술 전공은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지부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한 신흥 전공으로 2023년에 처음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023년

0: 선발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육 교수의 각 고리에 융합시켜 사상 정치 수업 플러스 전공 수업 플러스 실천 수업의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공 설치 면에서는 지방 산업 발전 수요에 맞춰 저공 경제를 겨냥하고 무인기 전공을 성급 특색 기술 전공군으로 구축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변직업기술학원 재학생 수는 2,000명에서 4,776명으로 증가했고 학생 모집 범위도 성내에서 전국 14개 성으로 확대됐으며 졸업생의 성내 취업률은 74.8%에 달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인재 강교 전략을 견지하면서 청담 프로젝트에 의탁해 당원 골간 교원이 청년 교원을 돕도록 함으로써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각급 기능 경연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위서기 양신민입니다.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서 인재는 지탱이고 보장입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인재 양성을 주선으로 삼고 1년의 리론 교수 능력과 실천 교수 능력을 겸비한 교원들을 양성해내 길림성 고등직업교육학교의 무대에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사업을 전공건설, 교실 수업, 기능실기 훈련의 모든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더욱 많이 양성함으로써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할 계획입니다.
1: 배향기와 버섯향 그윽한 황금 가을 노래하며 성세의 변강에 성류꽃 피월을 주제로 한 2026년 삼합진 제1회 대중취미운동회 및 제8회 농민문화시즌이 일전 삼합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예전시공연, 취미경기, 문화관람, 제품전시판매, 민속체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아울러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 했습니다. 가을 수확 탈곡 속도 경기, 눈을 가리고 황금 호박 찾기 등 취미 경기 종목들은 재미가 넘쳤습니다. 현장의 천인 비빔밥 민속 전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 활동에 참여해 특색 미식을 함께 나누면서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민속 문화를 전승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농특산물 전시 판매 구역을 설치해 삼합진 사과배, 특색 과일 채소 및 각종 민속 수공예품을 집중적으로 추천 소개하고 본토 량질 농특산물의 판매 경로를 넓혀 농민들의 증수취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0: 11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26라운드 남통지훈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크시안팀은 0-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첫 실점이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불과 3분경 남통팀이 코너킥 기회에 우리 문전을 어지럽히다가 2차 공격 기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팀은 추격에 나섰지만 9분경 황진비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누니에스가 때린 슈팅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선수를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52분경 황재명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61분경 조반니가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린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63분경 남통팀이 추가 골을 뽑아냈지만 앞선 옵사이드 반칙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84분경 연변팀은 진극강이 아크 안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 뒤 경기는 더 이상의 점수 변화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홈에서 0-1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10월 17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27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조항TV 뉴스 클라이언트는 근일 연변 광동촌 농업관광융합으로 변경관광 열기 지속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경절 연휴 기간 화룡시 광동촌은 풍수절 주제 활동에 의탁해 각지 관광객들을 끌었다고 하면서 무형문화재를 핵심으로 수공예 체험, 견학실천, 가족 휴식 등 여러 경영

오식을 융합해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연변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인민일보 6면 달인과 함께 관광하는 매력 소도시 전문란에 7일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사계절 가능한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 감상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문화관광 추천소개관과 함께 연기를 관광하면 현지인의 시각으로 현지 특색을 체험하고 조선족 민속문화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이 도시의 색다른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일보 천면 습근평 경제사상 실천 조사연구행 전문단의 9일 정든 땅 연변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이 있고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속 내포가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땀 흘리며 옥토를 일궈낸 화목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연변이라는 이 정든 땅은 보다 자신감 있고 유력한 자태로 더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제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비결이 본 처방이 있다 이 뜻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몽석통,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 바로 몽석통, 그리고 눈병은 40대 중후반부터 누구든지 증상을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범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실명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 몽석통,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우대활동을 15일까지 진행한다고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대활동은 곧 2-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우대활동이 범위로 놓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해도 추석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두 번 하면 많고 한 번 진행하는 큰 우대활동이 이번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이 제품 자체는 황실의 의의 처방에 속합니다. 전문 황제가 어떻게 하면 장수하게 되겠는가 하는 그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2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처방이 제일 실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콘팥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장수로방인데요.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드리고 1,000원을 빼줍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00원도 되지 않습니다. 한 90원 분하게 되어 있고 몽석통은 지금 15각을 사면 10각을 드리고 1,000원도 또 뺏습니다. 한 각의 가격은 한 230-240원에 분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명서방은 환자가 잡수는 게 어떻든가 이것부터 물어보지 않고 잡술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을 틀어지고 9번 폐위엔

0: 해주는 작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1: 예, 이전에는 하루 한때 먹어도 배가 붕뚱 보는데 어른 잠때 세때 먹어도 예, 아이 밥부터만 무한정으로 먹으니까 아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맥이 나고 정신이 안 가.
0: 아, 그럼요.
1: 예, 예 겨우 기관에 앉아서 예, 항상 몸이 약간만 그 파무에 가래 파무 지친 사람이 가래 지친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기본으로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맥동이라는 성분들과 생각 근심 걱정 없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 우리 남편이 지금 몽성통 쓰는데 우리 남편이 예, 혈압이 엉성되지 않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안 좋아하는데 이 약 쓴 다음에 혈압이 엉성되니까 어지럼증이 나서 어지럼증이 아예 난단다 지금.
0: 그럼요. 심장과 예. 뇌혈관을 신경도공을 뚫어주는 데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29가지 진기약자가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인공왕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막힌 것 뚫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서 난 가슴이 답답하고 황황하고 전화기도 사다가 자꾸만 아, 일어나 앉았다 자고 하던 게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잠이 잘 나온 다음에 예, 사람 잠을 잘 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몸이 거뿐하고 예, 정신 안 잔다 지금.
0: 그럼요.
1: 예, 효과가 예, 이 약이 정말 대단히 빠릅니다. 다리냐.
0: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 수말시 저녁에 식사 후에 한 20, 30분 후에 금방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편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 몽석통이 겁니다.
1: 예. 네. 우리 이 두 가지 약도 다 효과를 봐서 이 두 가지 약 오늘도 배달받아 꾸준히 쓰다 버립니다.
0: 그렇죠. 노는 게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하면 장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저 하늘에 맡겼다 이렇게 되면 당신의 장수는 내 목으로 돌아오기 바쁠 겁니다. 잘 관리하시고 계시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몽석통 그리고 명목방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저희들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장수로방이라는 이 처방 자체는 28가지 진기약재가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장수하자면 콤파츠를 중심으로 해서 오장이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꾸번 배회해주는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맥이 똑똑히 오게 되면 내 다리에 천근 쇳도로 따라맨 것처럼 좀 걸쭉하게 되면 너무 다리 무거워서 몸이 까라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60회갑상의 뭐 과자 같은 걸 애들 놀가다 주면 애들이 장수한다고 그렇게 했죠. 지금 60회 회갑 세는 사람이 거의 적거나 없을 겁니다. 기본으로 지금은 장수의 비결이 여러분들한테 널리 침투되어 있는데 여기 장수 비결 가운데서 지금 장수로방이라는 이 처방 자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가슴이 그렇게 불편하고 침침하던 게 그게 시원해지고 소화가 우선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룬찬 통변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수면을 보증해주는 원지란 성분이 여기 들어갔고 기억이 잘 되고 그리고 특히 콤파치 양을 돋아주는 이런 성분 가운데서는 구벤이라는 성분, 고벤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이 성분은 콤파츠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기본 중리 학설에서는 콤파츠에서는 구벤이다 이 정도까지 해구벤, 구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품 선택이 아주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예. 네, 몸소통을 쓰고 소리. 효과 많이 반거네요 지금 이야기할
0: 때. 말씀해보세요. 몽석통 쓰고 계세요.
3: 예. 예, 한 달간 쓰는데, 예. 저기,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0: 예.
3: 머리 어지럼증하고, 머리 아픔증도 증상이 해결됐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숨이 다듬어도, 예, 좀 좋아졌습니다.
0: 그게, 심장과 뇌혈관에 막혔던 그 부분이 쑥쑥, 통하게 돼.

0: 있으니까 그런 증상에 개선을 가져오지 말라 해도 개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29가지 진기약제가 여기 들어갔는데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약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빠릅니다.
1: 예, 특히 선발이 졸이고 말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 쥐가 다리 막 올라오는 증상도 예, 다 좋아졌습니다.
0: 그게 바로 신경말, 젖꺼지, 전달이 혈액이 전달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 믿어도 됩니다. 예.
1: 예. 확실히 이야기가 영, 저 효과 많이 보한 걸로 나, 봅니다.
0: 예, 그렇죠.
1: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오늘 저기 활동 기간 때문에 나도 15가구 이게 주문하려고 합니다.
0: 예, 멍설똥 15가구에 10가구 예. 주고 1,000원 빼줍니다. 우리 활동 예. 10월 끝이니까 2, 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 이제 효과가 좋다 해서 또 끊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좋을 때 네. 료종을 따라서 한 개 료종이 100일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한 3개 100일 쓰게 되면 꿋꿋하게 이전에 네. 젊었을 때 그 기운으로 나서게 되어 있을 겁니다.
1: 네. 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조를 든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장수의 밀방으로 되어 있던 게 지금 사회에 공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대까지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콤파츠를 위주로 해서 뭐 잠을 잘 자게 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근본을 지켜주게 되고 간과 콤파츠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경락이 잘 소통되고 이런 자격 호흡계통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게 하는 이런 역할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록각교라는 것은 로경이 아닙니다. 그 로경이 점차 여물어 가면서 제일 끝부분에 가서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쉽게 흡수가 되고 그리고 콤파츠 유사하게 하는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바로 록각교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우리 지금 구변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중약을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일정한 파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구변, 구변 이건 콤파츠에서는 기본 다른 데서 늘 쓸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성분이. 그런데 이게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선, 쫑양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은 남성들이 뭐 양리가 생기거나 유종이 생기거나 그리고 성공능 저하가 생기거나 건망증이 쉽게 생기거나 이런 데는 확실한 효과를 빨리 보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떤 콤파츠 좋아지면 어떤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으로서 콤파츠 좋아지니까 밤에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한 번에 나가는 소변 차수가 한 번에 나가는 소변량이 많고 그 외에 골격이 든든해지고 귀가 어떤 때는 덧맞히면서 소리가 잘 돼야 되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이런 것도 해결받는 우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 여기에 구변이라든지

0: 술이라든지 녹각기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특히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상처에도 좋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단삼이라 하게 되면 알아주는 성분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환절기에 들어서서 쭉 하면 감기 기운이 그 감기약의 이틀에 한 번씩 먹는다는 분들 단삼을 드시게 여기에 단삼이라는 성분, 녹각결한 성분이 들어갔고 지황이라는 성분이 그리고 숙지황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며칠에 한 번씩 감기약 드시던 이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게 되었을 겁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몽소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 좋습니다. 나는 한 2년 전에 이 녹골 왔다간 후에 그냥 이 어제 춤이 입에서 나오는 거 모르고 예. 이 밥을 씹어도 옆팔로 미지미지 나온다는데 나는 모른다 말이야.
0: 신경중 추마비가 왔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예. 그래 자꾸 사람들에게 구리담 받았는데 이 몽소통 지금 쓰고 예. 그 증세를 지금 좀 깔끔하게 해결받았습니다.
0: 큰 해결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예. 이유가 없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2: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심장에 자꾸 부채설이고도 이런 답답하고 붙이고 하던 게 그것도 지금 까다 이렇습니다.
0: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숨 알시 드시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숨 알 드시게 되면 보름 동안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용 좋습니다. 하루에 약 한 번 딱 먹으니까 예. 약은 먹을 근심도 없고 그것도 어쨌든지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이 약 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맑아지는 것 같은 게 용
0: 그렇죠.
2: 좋습니다. 예, 그래, 맥도 나고.
0: 그렇죠.
2: 어쨌든, 예, 몽골 약이 되고도 약 효과가 용 빠른다. 예.
0: 몽골 장약이 여기 와서 효과가 좋습니다.
2: 예. 예, 용도 효과 좋고 빠르고, 용 예. 좋습니다. 그래, 선생님, 오늘 좀 또 배달받아 그냥 쓰자,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자로 번호, 우선 우대정책이 10월까지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15가게, 10가게, 1000원을 빼주게 되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그래.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애드님이 장수라고 아직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고 허리다리 아픕니다. 자꾸 걸기도 힘들고. 마음의 특징이 소변 타수가 자꾸 이래서.
0: 남성들의 전열선에는 이 제품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큰 문제죠, 그거는. 예.
3: 보니까 지금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도 많이 났고 허리 다리 아픔이 자꾸 걸기 바쁘는 게 꽤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네.
3: 이좀 특히 소변 자수가 나쁜 그 증상도 많이 났으니까 잠은 지금 제대로 잠다 지금.
0: 그렇죠.
3: 그러니까 사람 맥도 나고 정신도 난다. 그러면 할때 한가래 또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잠을 편안하게 주무셔야 보약이 좋은 잠이라 하지 않습니까? 원지란 성분이 들어가서 처방 가운데 충분하게 주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잘 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선택해서 쓰신 결과 효과가 너무 우수하다는 이런 그 많은 그 여러분들이 그 팡쿠이가 들어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꾸범 폐위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범 폐위엔이라는 건 근본을 지켜주며 꾸범이라는 건 근본을 지켜준다. 폐위엔이라는 것은 원기를 돋아준다.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대사가 처지게 되어 있고 모든 세포가 생성되고 탈락되는 이 비례가 비례실조로 형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서 맥이 떨어지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혈관이 막히고 그리고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골격통으로 힘들어지고 비뇨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귀가 슬들리고 뭐 여러모로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호흡계통을 포함해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 때리까지 불편한 점을 평

0: 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관건의 관건은 구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가 하면 부선종양해수는 원선종양해수는 이런 성분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 맥이 난다, 잠이 잘 온다, 특히 중약 가운데서 서약 수면제는 오징어라면 끊으세요. 서약 수면제는 점차적으로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노인 치매를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억제제로 되어 있으니까 좋게는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모두 28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는데 원지나 성분 자체는 기억이 잘 됩니다. 잠을 잘 자게 합니다. 특히 여기에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뭐 뚜중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산초유라든지 이런 성분이 종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에 들어서서는 종합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 이런 걸 써야 되지 한 곳이 아프게 되면 또 한 곳 치료를 하고 다른 한 곳이 아프면 또 그 방면에 치료하고 간과 콩팥이 받아내기 어렵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병을 치료하고 저 병을 얻고 이게 서약이 흠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서약은 효과가 빠른 각자의 부동한 이런 특점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중약은 근본을 치료해주고 종합으로 치료해주게 되어 있고 다른 후유증을 생성하지 않는 여기 28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수로방 쓰게 되면 장수의 비결이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공복에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식전 식후 뭐 이렇게 복용한다는 것과 이거는 공복에 드신다 하게 되면 완전히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선천의 지방, 콩팥, 후천의 지방, 그 비장 이걸 다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식전에 한 알만 딱 드시면 됩니다. 식전에 들어 드셔보세요. 그러게 되면 전세에 가는 게 사실이구나 이런 감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효과성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이래서 장수로방이라 할 때는 그만한 비결이 콩팥질 중심으로 해서 오장을 든든해지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성분조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본 나의 장수를 보상하는 데서는 좋은 선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름 그대로 여기에는 몽약으로 되어 있는 몽고라는 몽 속이란 건 빨리 통한단 말이겠습니다. 뭐에 통하는가? 머리혈관 심장혈관이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혈관 혈액을 통해서 모든 영양물질이 전달되고 모든 노폐물이 혈관 혈액을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대소변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는 게 기본 통행에 속하는데 이 몽석통 여기에 우리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 백맥병 그리고 여기에 또 협일오소란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설명서에 이 백맥병이라는 것은 주약의 심장과 뇌혈관이 막힌 걸 이걸 그거 파킨스 질병 멘탈이 온 걸 이거 해결해 주는가 하면 협일오소라는 것은 위주로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추천할 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신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내 추억 속 그때 그 사람 그 일을 쓴 수기 작품을 감상해보며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홍란 씨의 수필 2년의 향기를 감상하겠습니다.

2년의 향기 나몽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과 사연이 있다. 2년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수십 년 동안 나를 동반하며 무궁한 에너지와 힘을 실어 주었고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70년대 초 나는 갓 20살에 접어든 애송이 처녀였다. 당과 국가의 덕분으로 조학금을 받으며 장춘 재성학원을 졸업한 나는 현 인사국의 배치로 첫 사업터인 대양형 공소사에 자리 잡았다. 당시 나는 주동적으로 제일선인 영업매대에 서겠다고 조직에 제출했다. 행정사업을 제쳐두고 힘든 영업실에서 일하겠다고 하니 조직에서는 흔쾌히 허락하고 나에게 문구매대를 맡겼다. 나는 연필 한 자루, 필기 한 권, 고무지옥의 한 개 일망정 보배처럼 다루며 맡은 바 사업에서 책임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처 조장이 나를 불렀다. 조양천 신화서점에서 도서 발행을 책임진 김재권 선생님이 오셨는데 잠깐 모여서 도서 판매와 그 대책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했다. 나는 두 말 없이 영업처 조장과 함께 당직실에 들어섰다. 첫눈에 40살쯤 돼 보이는 멋진 남성분이 책을 구두로 펼쳐놓고 말씀하셨다. 오늘 첫 걸음으로 새로 출판된 책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진열장에 진열하고 판매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책값은 먼저 지불하지 않고 판매하는 쪽쪽 지불해도 별 문제 없다고 하셨다. 막 출판된 귀중한 도서, 흰 종이장에 까만 글자가 깨알처럼 꼭꼭 예쁘게 줄을 지어 정연하게 서 있었다. 책장을 넘기노라니 글 속에서 풍기는 특유의 글향기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쁜 이유는 멀리 가지 않고도 내가 직접 관리하는 매대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덕분에 나는 촌에서는 제일 먼저 림의 서른, 청춘의 노래 등 장편 소설들을 읽을 수 있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나눌라 치면 소설 속 주인공들의 재미있는 사연을 풀어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시절 도서는 유일한 소통 도구이자 볼거리였다. 내가 그토록 책에 흥취를 느끼고 집착하게 된 이유는 역시 김재권 선생님의 책에 대한 선전과 뛰어놀 수 없다. 선생님은 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장 좋은 스승은 책이고 가장 행복한 일은 마음대로 독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는 일이다. 책에는 이 세상의 모든 최고가 들어있고 백과지식이 있다. 당시 책 한 권 값이 불과 2원 이내였지만 구매하려면 상당히 힘들었다. 김재권 선생님은 나에게 푸른 등을 켜주고 할부로 조금씩 갚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월 평균 2원씩 납부하는 호조금이 몇 마리 나오면 한꺼번에 책값을 지불하곤 했다. 참으로 마음이 하늘처럼 푸르고 바다처럼 깊은 분이셨다. 김재권 선생님의 로고에 감동되었고 이를 보답하기 위해 나도 책을 판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당시 일부 생산대에는 로인 독보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나는 생산대 대무위원들과 협상하고 단행본 몇 권씩 사도록 약속했다. 사원들이 때때로 번거로운 노동에서 해탈돼 책 읽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서 대단히 흡족해했다. 다른 볼거리가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도서가 귀한 취급을 받던 진솔한 이야기이다. 한편으로 나는 또 마을에 있는 모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께 사정 이야기를 했다. 마침 학교에서는 반급별로 책을 비치하기로 하고 아동도서 일부를 사들였다.

그리고 반급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동원해 집집마다 다니며 낡은 책을 거두어들였다. 학생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 체육 시간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면 실내에서 책을 읽으면서 흥미진진하게 시간을 보냈고 과외 시간과 점심 휴식 시간에도 책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반급마다 책을 노끈에 꿰어 학생들이 앉은 뒤편 벽보라 밑에 걸어두었는데 교실에 들어서면 첫눈에 안겨오는 멋진 반급 풍경이었다. 김재권 선생님은 판매 수요에 따라 짬짬이 틈을 내어 책을 공급하셨는데 왕복 20여리 길에 낡은 영구표 자전거가 유일한 운송 도구였다. 당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시대여서 그분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아무런 보수도 없었지만 오직 도서에 대한 애착 하나로 그렇게 부지런히 산촌을 누비며 책을 보급하셨다. 사실 김재권 선생님 자신이 이동책가게였다. 만년에도 이동책가게를 운행하셨던 김재권 선생님이라고 하면 룡정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산골마을 팔도로부터 시작해 조양천 서점, 후에 룡정시 문화관에서 사업할 때에도 시종일관 손에서 도서를 놓지 않으셨고 또 퇴직 후에는 진짜 2평방미터도 채 안 되는 이동책가게를 꾸리고 밤낮으로 책에 파묻혀 사셨다. 사람들을 만나면 책에 대한 말씀부터 하셨다. 제한된 내 인생의 울타리와 사회와의 접촉 범위 내에서 나는 책에 대해 그렇게 깊은 애착과 미련을 가진 분을 보지 못했다. 명예나 지위, 금전은 모두 생각하지 않으셨고 오직 책에 대한 관심뿐이셨다. 책 인생, 책 집착, 안전하사나 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남에게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다른 사람이 들어주면 기뻐하셨지만 들어주지 않아도 별 말씀이 없으셨다.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운 분이셨다. 하루 종일 고달프게 도서 판매를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점심 식사 시간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농촌 마을에는 음식점이라는 게 따로 없었다. 쌀독에 쌀이 넘쳐나야 인심이 후하겠는데 70년대 당시 상황으로 손님 한 분을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도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 번은 보다 못한 내가 어머니께 부탁해 점심 한 끼를 선생님에게 대접한 일이 있다. 아주 소박하고 간촐한 점심 식사였다. 김재권 선생님은 오이랭국에 밥을 말아 드시고도 그렇게 감지덕지하셨다. 후에 김재권 선생님은 룡정시 문화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나는 조양천 소학교로 발령을 받다 보니 업무상 거래는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책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정성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 지나가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고희의 나이를 묶어보니 이미 지나간 아쉬운 일들이 많다. 편안할 때 옛 친구, 옛 동료를 만나서 회포를 풀려는 생각은 꿈과 같이 허황하다는 것을 나는 늘 느끼곤 한다. 몇 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김재권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제한된 인생이 안쓰럽고 원망스러웠다. 도서를 위해 일생을 바쳤고 산촌에 책을 보급하려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힘들게 오르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지금도 내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다. 옛 인연은 세월 속에 묻히고 새로 맺은 인연도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상황이 재현된다.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영구할까? 나 또한 영생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인연이란 기억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원한 것임을. 선생님이 펼쳐 보이신 책 한 권, 손수 끌고 다니시던 이동 책가게, 산길마다 흘리신 땀방울은 이미 내 삶의 뿌리가 되어 오늘의 나를 지탱하고 있다. 책 향기처럼 은은하게,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힘으로.

그래서 작자는 도서를 애착하고 남들이 더 많은 책을 읽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셨던 잊지 못할 인연을 회억하면서 그분 때문에 많은 책들을 구독했고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오릴 씨의 수필, 8살 때 찍은 화보 사진을 감상하겠습니다. 8살 때 찍은 화보 사진, 김오릴. 책장 깊숙이 보관된 낡은 화보책을 꺼낼 때마다 나는 시간의 문을 열고 1962년 9월 3일 그날로 돌아간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10주년. 8살 소녀의 눈에 비친 세월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그날 아침 엄마는 내 외태 머리를 곱게 닿아주고 직접 지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혔다. 내 손을 잡은 엄마의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봉당봉당 뛰며 연결공원으로 향했다. 거리는 이미 인파로 북적였다. 민족 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마들이 붉은 깃발과 꽃다발, 풍선을 들고 공원 다리를 건너 강물처럼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가로수도 바람이 춤추고 구름도 덩달아 춤을 추며 우리 명절을 축하하는 듯 했다. 공원 체육장에서 열린 경축대회가 끝날 무렵 주덕회 주장님께서 주석단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손에 손잡고 춤을 추셨다. 공식 행사는 끝났지만 사람들은 곳곳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들의 환호성과 신명나는 북소리가 우리 모녀를 이끌어왔다. 둥글게 모인 할머니들 가운데는 북을 메고 지휘하는 젊은 여선생님이 계셨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의 맑은 미소, 그 모습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옆에서는 할아버지들이 흥겹게 퉁소를 불고 있었고 그 앞에는 앙증맞은 3살쯤 된 남자아이가 앉아 장단을 요리조리 돌리며 두드리고 있었다. 북장단이 살아서 춤추는 듯했다. 나를 본 여선생님은 방긋 웃으며 손짓으로 들어오라 하셨다. 나는 춤추기를 좋아했지만 쑥스러움도 있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둥그런 원 안으로 들어섰다. 두 팔을 벌려 장단에 맞춰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사진사 아저씨가 나타나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춤추는 소녀와 장단치는 소년, 북을 면 채 환하게 웃는 여선생님, 다리를 꼬고 앉아 통소 보는 할아버지, 흰 수건을 두르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단치는 할머니,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 아름다운 역사의 순간이 사진사의 카메라에 오롯이 담겼다. 그날의 여 선생님은 북경 주황민족학원 교수님이라는 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 자치주 창립 10주년을 취재하기 위해 북경에서 촬영가를 모시고 먼 길을 오셨다고 한다. 촬영가는 우리 민족의 축제 현장을 부지런히 렌즈에 담았고 그 사진은 1961년 1월호 민족화보 안표지에 로소동락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1964년 초 당시 연변의학원 도서관에서 일하던 오빠가 새로 들어온 화보책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동생 사진이 민족화보에 나왔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엄마는 아이고 정말 우리 월일이 나왔구나 하며 화보책을 이리저리 돌려보셨다. 외할아버지부터 언니, 오빠들까지 모두 큰 경사가 난 듯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엄마는 동네에 방네 자랑하러 다니느라 바쁘셨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학교에서 나는 스타가 되었다. 해마다 6.1절 행사 때는 검열꽃에 앉아 주석단 앞을 지나갔고 학교 행사 때는 대표로 꽃다발을 증정하는 게 내 몫이 되었다. 그 사진 한 장은 나에게 소중한 동년의 기념이자 연변

하면서 전혀 생각밖에 그날 장단치던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벌써 고중 2학년생이 되어 모내기 철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것이었다. 이름은 김훈, 별명은 장단이었다. 그만큼 그가 장단을 잘 쳤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조심스레 여 선생님 소식을 물었다.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평판을 받자마자 조선족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일부러 북경에서 다시 연길까지 오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농촌으로 내려가서 선생님을 찾을 길 없었다. 그 당시 선생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선생님께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분을 다시 찾아뵙지 못한 건 내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후 나는 39살 늦은 나이에 길림 장춘 건축학원에 진학했다. 고등수학, 건축구조의 힘의 분석, 건축재료의 화학반응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나는 그 사진 속 여선생님을 떠올렸다. 따뜻한 미소, 북을 메고 사람들을 하나로 이끌던 당당한 모습, 그리고 나를 불러들여 춤추게 하던 그 손짓을 기억하며 이를 악물었다. 3년 3개월, 드디어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공정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리고 지금 고희를 넘긴 나이까지도 나는 출근하며 남은 여생을 불태우고 있다. 내 삶에 한 줄기 빛을 심어준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한때 그 소중한 화보책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농촌에서 올라와 가정을 꾸리고 이사를 몇 번 다니는 사이에 어디선가 사라져버렸다. 엄마가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딸이 상해 여러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그 화보를 찾아 고가로 사왔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에는 1962년 가을의 햇살과 바람,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예쁜 소녀가 나풀나풀 춤추고 그 옆에서 장단을 치는 소년, 북을 맨 여 선생님, 통소 보는 할아버지, 장단 치는 할머니. 그들의 얼굴에는 고3 명절을 축하는 기쁨과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그 화보 속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다. 한 소녀의 꿈, 한 선생님의 헌신, 그리고 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춤추는 모습이 담긴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오늘도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날의 북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환호성이 눈앞에 펼쳐진다. 사진 속에는 연변 땅에 뿌리내린 우리 민족의 여러 민족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다.

작자는 그래서 몇십 년 전 자치도 창립 열도시를 맞은 경축대회에서 우연히 찍힌 흑백사진 한 장을 소환해 당시 유명 화보에도 실린 흑백사진 덕분에 달라진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흑백사진이 아닌 역사의 한순간의 소중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원죽순 씨의 수필 사향대산이 올라 약촉해 된 기억을 감상하겠습니다. 사향대산이 올라 약촉해 된 기억 원죽순. 무정한 세월이 이끌려 어느덧 70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내 친구 정숙의 아버지랑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향대산이 올라 약초를 캐던 60년 전 그 세월이 어제일처럼 눈앞에 생생하다. 재직에 가난했던 그 시절 7, 8월이면 마을 사람들은 약초를 캐 생활에 보탬했다. 약초를 팔면 석유, 소금, 비누 같은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었고 아이들 학용품을 사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7월 초순 아랫집 친구였던 정숙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중봉리 뒷산에 약초가 많다며 사람들을 조직해 가보자고 했다. 엄마는 우리 딸들도 데려갈 수 없냐고 제안했고 정숙의 아버지는 나와 언니를 데려가는 데 동의했다. 사흘 동안 엄마는 분주히 준비했다. 좁쌀가루를 볶고 점병을 싸고 얇고 가벼운 이불을 준비하셨다. 떠나는 날 아침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찌고 나물을 볶아 우리를 깨웠다. 아침을 먹고 정숙의 아버지가 오자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배웅 나와 언니 말을 잘 들으라 신신당부하셨다. 그해 나는 14살, 언니는 18살이었다. 우리 마을에서 중봉리까지는 30여리 길이었는데 새벽길을 재촉해 중봉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이었다.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10여 호의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한 집 할머니가 물을 내왔다.

정숙의 아버지는 이 산에 사향이 살아 사향대라 부르며 사향은 진관약주로 쓰인다고 알려주었다. 하늘과 닿은 높은 산은 웅장했다. 점심을 먹고 산에 오를 준비를 하자 인심 좋은 할머니가 도마도와 오이를 나눠주며 우쪽에 샘터가 있어 산막 짓기에 좋다고 알려주었다. 산기슭엔 이름 모를 풀꽃이 피었고 빨간 딸기가 담스럽게 열려있었다. 새콤 달콤한 딸기를 따먹으며 더 오르니 모루와 달의 눈길도 많았다. 할머니 말씀대로 산속을 올라가니 넓은 개활지와 옹달샘이 나타났다. 우리는 풀을 베고 나무를 찍어 어둠이 들기 전에 산막을 지었다. 정숙의 아버지는 마른 나무를 주워오라고 시켰고 남자들은 생나무를 찍어와 우등불을 피웠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다. 혼곤이 잠들었는데 정숙의 아버지가 깨워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좁쌀죽을 끓여 놓았고 전병에 고추장을 발라 먹으니 꿀맛이었다. 산은 가팔랐다. 새들이 지적이고 다람쥐가 재롱 부리는 산속 풍경은 동화 속 같았다. 정숙의 아버지는 멀리 가지 말라 당부하며 우리들더러 주변에서 당삼을 캐게 했다. 당삼싹은 칸을 팠지만 뿌리는 낫자루만큼 굵었는데 그걸 본 언니가 환호성을 질렀다. 정숙의 아버지는 수시로 우리를 확인하며 안전을 살폈다. 점심때 약초싹은 칸을 푼데 뿌리가 큰 이유를 묻자 정숙의 아버지는 노루와 사슴이 새싹을 뜯어먹어 뿌리만 해마다 자란다고 알려주었다. 나흘째 되는 아침에는 더 높은 산이 올랐다. 가파른 산을 오르니 운동장처럼 넓은 개활지가 나타났다. 부드러운 풀만 무성할 뿐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은 숲의 바다였다. 약초를 캐는데 노루들이 나타나 우리를 바라보다 숲속으로 사라졌다. 탁 트인 곳에서 약초를 캐니 무섭지 않았다. 사흘도 약초를 캐고 여드레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내려와 쉴 때 염태선 아저씨가 산신령 덕분에 비도 안 오고 짐승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자 정숙의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짐승들이 산막을 노렸지만 불길 때문에 덮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었다. 우리는 더운 여름날 정숙의 아버지가 밤마다 우등불을 피운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정숙의 아버지는 하루 전에게도 몇 번씩 새우잠에서 깨어나 우등불을 지피면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셨던 것이었다. 그때 정숙의 아버지는 마흔 중반의 사나이였고 아주 자상한 분이셨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자연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며 즐거운 여름 방학을 보냈다. 그로부터 6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향대산에서 약초캐던 그 시절에 관등처럼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그때의 경험은 내게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던 공동체의 따뜻함, 자연이 주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지혜를 키워가던 그 시절의 정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내게 큰 버팀목이 된다. 철든 손주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현대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잊지 않길 바라고 싶다. 그 시절 산에서 배운 인내와 감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내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0: 그래서 작자는 어린 시절 어른들을 따라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며 보냈던 잊지 못할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던 따뜻한 인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이 자신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울립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은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장약이고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되죠. 예,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홍경천 같은 거는 5,400m 이상, 이런 서장이 설산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이 서상약은 아주 그 특수한 요법으로 치료해주는 이런 약인데 주요하게는 심장의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준다. 주요하게는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기를 조절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을 또 치료해 주기 때문에 관절 동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 외에 관상 동맥 경화를 치료해 주고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심병, 그리고 혈액형 협심증이라는 게 심근경색형 관심병을 말합니다. 우리 이 약을 보면은 배달받고 보면은 환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맨 위에 서장 이사가 선호하는 주치 공능이 쓰여 있고 그리고 금방 그 아래에 또 중리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이 따로따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장 이사하고 중리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 이론 체계가 다릅니다. 서장 이사가 선호하는 이 주치 공능에는 그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 혈액형 협심증이 서장이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심장병 중에서 아주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병이죠. 이런 병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특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주 여기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 인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 주고 활성화 시켜 주면서 뇌 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뇌신경이 많이 파괴됐거나 이 뇌출혈하고 뇌 경색이 오게 되면은 그 망고할 수 없게 신경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변마비가 뇌출혈하고 뇌 경색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거나 편마비가 왔다거나 또 어느 장애가 왔고 입가눈이 삐뚤어지고 감각이 무딘 이런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또 대소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준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당양 심내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2: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있으면은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전에 이 약을 먹고 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쓰게 됐고 또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저기나 한 가지 방법이 녹색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2: 예. 지금 이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된다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저는 예, 원래 관심병이 있어서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어지럽고, 또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 면봉까지 와서 예, 말아나오거나 예. 해도 예, 저기 나무 수경과 이렇게 입이 이렇게 당겨오면서 예, 또 눈이 부들부들 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예, 앞달자고 이거 먹으니까 나 예, 저, 예, 앞달자고 이 약을 예,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약은 이 소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약재들로 제조한 우산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0: 예.
2: 예, 저희, 저희 나머지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자를 여지 못했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 지금 이 장약 심내방을, 장약 심내방만 이거 이래 먹구슬이 쓰고 있는데 예, 얼마나 심장이 좋아졌는지 예, 너무 예, 기뻐한다 말입니다.
0: 예. 예. 그렇죠, 예.
2: 우리 둘은 예, 다른 약을 쓰는 게 없습니다. 이 약만 쓰고 있는데 예,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예,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또 예, 내 친구는 예, 우리 활동이 있는가고 예, 물어보자니까.
0: 아, 우리 예, 활동.
2: 그래. 우리 활동 있으면 싸겠다고 소리. 예.
1: 아, 지금 예, 평상시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아우각을 예. 사시면은 100일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돈은 예. 500원은 또 그 빼주죠. 총 금액에서. 예. 17각을 예. 사시면은 6개월을 잡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돈도 1610원 빼준다. 예. 36각을 예. 산다 할 때 13개월 잡습니다. 예. 그리고 4752원을 빼주게 됩니다. 예. 이런 예. 평상시 우리 활동은 계속 있습니다. 세게 아픈 아. 사람이라면 평상시 우리 활동도 이게 더 아주 좋은 게입니다. 예.
2: 예. 좋습니다.
1: 예. 돈 다 이렇게 감해주는 거 많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경제 상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2: 예, 예.
1: 241-7979번으로 그분이 그분 보고서 예.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예, 보통 우리 활동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
1: 예. 현금을 감해주는 이래 좋은 예. 우리 활동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2: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당장 심부름 약을 먹는 한단다.
1: 예.
3: 난 이 약을 먹고 예, 효과 좋아서 예. 야 어째서 오늘 자꾸 자랑하기 쉽습니다.
1: 그렇죠. 효과 좋아서 예. 본인이 좋아지면 많이 자랑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3: 예. 나이인데 어떤 마음이 좀 틀고 만나 젊은 마음이고
1: 그게 제일 좋습니다.
3: 영 좋습니다. 아픈 데 없으니까.
1: 예.
3: 야 신단신에 아때부터 납도 오래 못 산다니 어떤 파시고 이 되는데 아 이 신단이 내 밤에 살 때도 예, 입으로 가서

0: 뭐 원래 못 낳고 잤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그 후에는 또 또 밤에 자다 얼리 숨이 얼른 쉬지 못해서 야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그 데이스 보지 고생했는데
1: 예 그렇죠
0: 그래 처음에 이 방송 듣고 내 처음에 쓰고 효과 좋으니까
1: 예.
0: 한 일 없을 것 같다 한 1년 아 있었습니다
1: 아 예. 예
0: 그래 후에 또 광고도 하고 또 활동도 좋고 이래서 내 또 내 또 조금 더 먹어야 되겠다 해서 후에 또 싸 먹었죠.
1: 예.
0: 예, 내 두 번 싸고 이랬습니다. 두 번 싸 예.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내 그, 낳았는데, 우리 영감이 또 노공이 작년에 온 게 또, 내 약 하도 믿고, 수당약이고 할까나, 내 우리 영감 노공은 2차 이 약을 대표시겠지만,
1: 예.
0: 우리 영감도 지금에 퇴원해서 11달 되는데, 헬날도 빼놓고 실사는 좋다고 놀라 매일 땡이 그렇게 활동량이 좋습니다.
1: 오, 회복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0: 예, 회복이 잘 됐어요. 예. 내게 이, 우리 영감 놓치 이렇게 모두 건강하니까 동의서 무슨 약서서 그렇게 모두 건강하고 좋은가 하겠까. 내게 내 수당량인데 이런 약, 이런 말하면 이런 약이 있어서 우리 손인데 덕가 봐도 우리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놀라 땡긴다 했거나 당연히도 써보겠다. 예, 네. 한동안에 품하던 거 소개를 했지. 저 사람들도 여러 소개를 했습니다.
1: 예.
0: 길에 모두 효과를 보고 좋아가지고 좋다고 일어나고 어디 속에도 알고 쌓는 거고 이러면서.
1: 아, 그렇죠. 예.
0: 똑똑하다고 모두 선택 잘했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사람 많이 소개해 줬잼까.
0: 예, 여러분, 예. 한쪽 집에서 두 번 쌌지.
1: 예,
0: 그러니까.
1: 그 한쪽 사람이 두 번 싸고 또 그 이 한국 간 사람은 자꾸 저 그 잡으러 봐 그래, 그래야 되는 그 사람.
0: 예. 그
1: 안승우 자부.
0: 예, 7대 초반인데 자꾸, 예, 안승우 잠, 자꾸 눈 감고 잔다 말입니다.
1: 아,
0: 예, 가슴에도 내 소개를 해서 그런데 지금 한국 나간 게 지금 일한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저
0: 예, 그래, 내 마이 소개를 해서 마이 치세를 받고.
1: 예.
0: 예, 그리고 나는 다른 약 쓰는 것도 없습니다. 딱 요것만 씁니다.
1: 예, 알고 있습니다. 예.
0: 예, 다른 약 믿음에 가다 말입니다. 이야기 딱 좋아가지고, 우리 영화 놓치는 어두는 이 세상 말 때 그 이야기 계속 달고 있어요.
1: 예, 그래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0: 예. 예. 그래, 내 친구도 또 무슨 우는 자꾸 열이 나고, 아래는 또 수속이 또 자꾸만 이 시리고 어두운단다.
1: 예.
0: 그 사람도 이거 먹으면 어떤가 할게요.
1: 그, 좋죠. 이 우는 덥고, 아래라, 이렇게, 색이 차갑고 이러는 게, 이게, 종이는 신성부조라고 합니다. 예. 이 신성부조를 아. 치료를 해주는 이런 면에서, 그, 우리 이야기 아주 돌출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1: 예. 그,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약 심리방 먹고 건강 찾은 환자입니다.
1: 예.
3: 에어, 이 약처럼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소당약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써못 보니까
1: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3: 예, 효과를 예. 몰랐는지 실상 써보니까 정말 이만큼 좋은 약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1: 자기 병이 좋아지면.
3: 면역치료라니까 최고 약이고 정말 명약입니다. 그래서 막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이지 기울부족이 심해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기울부족으로 아이 그런 노시산도 두 번 왔지 만신지우지고 거기에다 눈이다 덮이고 어느 당해에 약이나 물 먹자 말에 책도 오만하잖아 입질하대도 땡기고 뻣뻣하고 이러면 밥 먹기 좋다도 힘들었는데 삼키지 못해가지고
1: 예.
3: 그런데 이 약 쓰고 지금 다 좋아졌습니다.
1: 중풍 치료에 그렇게 그서 효과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3: 예, 이 옛날에는 정말 예. 많고 많은 약 썼는데 공공수치 내병 치료한다고 쓰여 있지 않은 약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받고 굶은 길만 걸고 돈만 날려져 구멍.
1: 예, 지금 저희가 5년 어서는 7개월 거의 이제 9날만 있으면 5년 7개월이 되는데 정말
3: 맞습니다.
1: 이 약에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어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이 중풍에서 해탈돼서 좋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면 그게 좋아진 게 제 꿈입니다.
3: 아,
1: 뭐
3: 그렇죠.
1: 80대, 70대 후반 이런 게 뭐 그 좋아질 때서 뭐 20대를 거서 막 따라다니겠습니까? 옛날보다
3: 아,
1: 좋아지면 좋아진 게지.
3: 또 하지 않고 정말 예. 정상 살림 다 할 수 있고.
1: 예, 그럼 좋은 게지요.
3: 활동하고 얘기 다 하고 좀 사람이지 않고 뭔가.
1: 그렇습니다. 예.
3: 내가 그러면... 이렇게 좋으니까 정말 이.

0: 하는 사람들 속에 이제 모두도 탐나. 예. 이 양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아이, 그 악랄한 지구에서 그 뭡니까? 자란 야생 약재지. 이 심내방에들 간 약은 다
1: 고가의 약재입니다. 다. 그래서 몽땅 고가의 약재입니다.
0: 아이 도장에서 연한금을 불린 약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 약편은 어디다 말하겠어.
1: 그렇지.
0: 다른 약에 근무상 이런 게 없겠어.
1: 예, 정말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0: 나도 처음 이런 약 써봅니다. 그래 놓으니까 확실히 써보니까 이렇게 약이 효과가 좋아서 아이 심장도 그렇게 해서 압도가심 쏘이고 올리시면 올라오고 그래서 아이 밤에는 그래서 뭐에 눌러나 숨 못 쉬게 하던 이런 가슴 통증이 다 없어지고 심률도 다 정상이 되고 좀 언제 아팠던가 하고 병원 모르고 살지 그니까
1: 그럼 다 정상이 되고
0: 야 약을 써보면 정말 이렇게 사람만 하면 정말 어디 부족 한 데 없이 그래서 정말 똑똑한 약입니다 여기 정말 내혈 어려운 심장하고 이렇게 내혈관 병에 치료하는 데는 요 단단한 열쇠입니다, 정말.
1: 맞습니다.
0: 요런 약을 모든 약 쓰겠습니다.
1: 그렇죠. 개그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이 약은.
0: 예.
1: 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 강의 드리면서 이 약이 부족하다면은 근본상 이렇게 오래 강의 우리 들을
0: 내
1: 수가 없어요.
0: 나약도 예. 예. 내 좋아지는 거 보고 우리 주변에서 쓰는 사람들도 가수가 되고 뭔가.
1: 그렇죠. 얼마 예. 많습니까, 정말.
0: 그래서 예. 이번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그런 뭔가 내가 또 내 소개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리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전화해서 다 이렇게 활동에 참여했는데 요 한 분이 지금 활동에 참여 못 해가지고 이 소고 끓인다 말인다 그래가지고 활동 있는가 좀 물어봐 달랍니다.
1: 활동이 그 평상시 우리 활동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 아웃각 싸면은 100일을 답삽 쓸 수 있고 이 돈 예, 500원은 예. 이렇게 총금액에서 빼주고 17각 싸면 6개월 잡쓸 수 있고 돈 1610원은 빼주고 총금 금액에서 예,
0: 결국,
1: 예, 그렇죠. 현금을 감해 주는데 36각 예. 싸면 13개월 잡수고 돈은 4,752원 빼주는데 바쁜 사람이라면은 이 얼마 좋습니까 이게?
0: 아, 그것도 좋지요. 예. 13개월 먹는데
1: 예. 아유, 돈은 4,752원 또 빼주지.
0: 맞습니다.
1: 예, 예. 그래 좋습니다 이만하면 예.
0: 그럼 돈에 할 수 있고 배달 받으러 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에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자후 예, 장약 심내방 먹고 있는데 예, 야도 딸 자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니까.
1: 알립니다. 꼭 알립니다.
3: 예.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또 선생님, 예.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3: 예,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만 먹고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3: 우리는 예, 이 약이 하도 좋아서 예, 많은 사람이 예,
1: 정말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3: 예, 예. 친구들에게 소개했는데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아서 예. 예, 모두 칭찬 아끼지 않습니다.
1: 한쪽 사람도 막 소개해줬지니까.
3: 예, 예, 우리는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많은 사람이 예, 아픈 사람에게 소개해서 예, 더욱 많은 사람들이 쓰고 예,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이 알리겠습니다.
1: 아유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항상이
3: 예,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이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분이 연배병원에서 그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는데 치료 못한다 하더란다. 예. 그래서 그분이 야 이게 귀 메면 어떻게 하겠는가 안에서 계속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지. 이래서 우리 그 지금 장약 심내방을 쓰고 있는데 아이 반년 잡수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가뭇 없이 사라졌단다. 예. 그래 너무 좋아하시죠. 이분이 정말 한족 사람이요 조선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소개해줬는지도 모른다 이분이. 예. 그래서 예, 이게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또 뇌 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면 장약 심내방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군천 좌실이 조제원칙에 따라 제조한 이런 중약입니다. 예, 여러 가지 중약재로 만든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 장약 심내방이가 한계

0: 후보와 같아서의 중요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정기를 키워주면서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몸이 너무 충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또 보조적으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예, 이 군천좌실은 중리학에서의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만든 이런 약을 말하는데 중리학에서 약을 제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 이 군천좌실이라는 것은 군은 주력으로서 주요 질병을 치료하여 주게 됩니다. 예, 천은 군약을 도와가지고 효과를 더 강하게 해주죠. 예, 좌는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경감시켜주고 조절시켜주면서 우리 몸이 부차적인 증상들을 치료해주게 됩니다. 예, 실은 경각에 따라서 약효를 해당 부위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예, 이 군천좌실이 조제의 원칙에 따라 만든 약은 우리 몸을 단계별로 조절해주고 장기적으로 체질을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들이 조합해서 병리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해주게 됩니다. 예, 특히 담이 많거나 체질 문제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약재로 제조한 중리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서 약을 배합해서 만들어야만이 담이 많거나 체질 문제 같은 걸 해결해 줄 수 있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의 그 군약에 속하는 약재, 이 소홍화하고 황기, 이 소홍화는 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어혈을 제거해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통증 완화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예, 또한 혈이 뜨거운 이런 분들 냉혈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해독 효능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처방 중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어혈을 제거해주면서 혈질을 내려주는 데서 핵심입니다. 예, 이 소홍화를 서장에서는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장홍화 이게가 그 혈지왕입니다. 예, 혈지를 내려주는데 제일 좋은 약이죠. 예, 그리고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주고 어혈을 풀어줘서 혈액형 핵심증이 핵심 병리 기전에 직접 작용해서 전체 처방이 효능 핵심이 됩니다. 예, 이 혈액형 핵심증이라는 것은 어떤 증상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그 장약 심리방 볼 때 서상약이면서 중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상의사가 장약 심리방이 주치공능을 어떻게 선호하고 있는가, 중리가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선호하고 있는가, 이게 틀립니다. 예, 서상의사는 혈액형 핵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하죠. 예,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주요하게 입안이 말라들고 혈흉증이 나면서 눈 주위의 혈관이 확장되고 식은땀을 거서 흘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땀이 거서 식은땀이 거서 그래서 많이 나죠. 예,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이런 느낌이 들고 가슴 통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숨이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 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 이 서상의사가 그 이 혈액형 핵심증을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 이 혈액형 핵심증이가 그서 이 심근경색형 관심병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그 이 소홍화의 기력구설이 국내에 속하는 약이 또 소홍화가 하나가 있고 또 그런 황계도 또 있습니다. 예.
1: 네.
0: 예, 황계도 있고 그런데 이 황계는 기를 보충해 주면서 그런 중약재입니다. 예, 원기를 크게 보충해 주고 비위를 튼튼하게 해 주고 양기를 끌어올려 준다. 예.
1: 네,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예, 장약 심리방을 어서는 4년 채 먹고 있는데, 이거 먹기 전에는, 이 녹음세 부족으로 가슬 버물로 뗀 뒤 맞고, 또 심장이 좀 나빠 놓으니까, 소리에도 놀라고, 중대로 오르내리기도 좀 불편하고, 예. 그 다음엔 또 호요리가 심해서, 해가 가서 싹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입술이 싹 마름이 영 불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잠도 바로 자지 못하고 정말 자다 깨나면 막 서너 시간씩 못 자고 이렇게 영 고

0: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네.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아, 이야기가 소장 이야기 해발 4,500m가 되는 이런 높은 고원에서 자란 자연산이라는 네. 믿음이 가서 이 약 선택해 먹었는데 어, 이, 뭐, 위에서 말한 이 병이가 다 효과를 봐서 내가 영 건강하고 병이, 남이 보기에는 내가 병이 없다고, 나 영 건강하다고 칭찬합니다.
1: 그 약 덕입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먹은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예. 우리 형제들도 그래고, 그 다음에, 예. 우리 자식들도 다, 예, 내 먹고 좋아지는, 늙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뭐, 젊은이 산 정말 효과가 더 빠르죠.
1: 예, 제가 기억하기 근데는 그 손님이 제일 처음에 이거 약을 싸서 잡을 때 9,800원이랬는데, 9,800원짜리 그 해에 열매치 소개했습니다. 낸데다가. 열매치 소개해놔서 내 기억 속에 지금 현고 생생하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예. 지금 우리 약만 잡을 잼까, 손님이.
0: 예, 맞습니다. 나 예. 지금 딴 약 아이 먹으면 딴 약. 한 가지만 먹는데 용의 병원진 모르고 이렇게 지금 보내는데 길에 놓으니까 모두 내가 먹는 약 모두가 먹고
1: 많이 싸졌군.
0: 이 전에 지금 한국도 저는 또 이번에 한국에다 보내서 오늘 또 주문했습니다.
1: 아, 예.
0: 한국에 예, 우리 아들들께도 이미 전번에 보내고 이번엔 또 우리 조카께다 보내는데
1: 아.
0: 그래서 얘 아픔이 된다. 아, 내가 물어보란다. 무슨 약을 먹으라는가.
1: 그래. 어, 아프던 사람이 일 없으니까, 예.
0: 예, 예 그래. 예. 내 뭐, 이사야. 그래서, 예. 어쨌든 오시겠습니까? 뭐, 다, 그래서, 예, 친척 아니고, 예,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그래서 내 바빠도 그래서 의하고, 예, 어쨌든 그거 싸보내려고 이렇게 애쓰고.
1: 요, 벌써 한 달, 두 달 어간에도 손님도 싸지, 아들 것도 싸지, 지금 조카 것도
0: 예,
1: 또 싸지.
0: 예, 최고 최소합니다. 이번에 이거.
1: 예, 예. 요, 그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쌉니다.
0: 예,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아,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그래, 난 앞으로도 예, 계속 나 이 약 먹고 건강 차리고.
1: 예.
0: 난 정말 이 약 먹고, 예, 오,
1: 젊은
0: 바닥이 하고 지금, 예, 뭐, 어디나 지금, 예, 정말 내 바삐 보냅니다.
1: 그래. 그 말 바삐 예. 보내는 게 신체가 건강하니까 나, 온 무슨 일이나 다 하며 사는 게 겠잼까.
0: 그렇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예. 나 그래 오늘도 또 예, 어, 약을 주문했는데 그래 어쨌든 이 약이는 오래오래 그래서 우리 정말 아, 늙은 나 정말 젊은 중년들이 이거 얼마나 이게 예, 감사합니까? 이 약이 우리를 다 살구는데
1: 그렇죠. 예.
0: 그래 나는 예, 이 약을 먹으면 지금 예, 딴 약을 아이 먹고 내 건강하고 그다음에 정말 어, 이 약이 예방되고 치료되고
1: 하니까. 예.
0: 예,
1: 그래서 예방이 차원에서 잡으면은 적게 잡으면 되는 게고 그, 치료의 예, 차원에서 잡으면은 딱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잡으면 되고 이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는 나는 예. 예방을 먹다 나니 거저 예 세 알씩 거저 계속 먹으니 어 정신 난다.
1: 아.
0: 예, 걔네 그냥 젊음만 못하지 않게 뭐이나 다 이렇게 내 자리 다 할 수 있는데 이 걔네 우리 젊 자식들도 다 나의 아, 좀 그저 감사하답니다. 자식들 애다
1: 예,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안도현에서는 331 국도 통로 우수에 이탁해 연선 풍경구의 승격을 추동하고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면서 전통적인 관광 유람으로부터 몰입식 관광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통로의 흐름을 관광 증가량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은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특별히 들리는 곳입니다. 마을의 장백산 외할머니 집 관광객 접대 중심에 들어가 배추김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새콤하고 매콤한 김치 맛과 진한 커피 맛이 혀끝에서 어우러지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배추김치의 풍미와 커피를 절묘하게 결합한 이 창의 음료는 송화촌에서 자체로 연구 개발한 신제품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에 오면 꼭 맛보는 특색 제품으로 됐습니다. 하복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커피를 마셔봤지만 배추김치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마셔보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한잔 맛보기 바랍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요한회사 경비 리산홍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내놓은 배추김치 특색 커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선족의 특색 음식인 배추김치가 들어갔고 또 우리가 알심드려 연구 제작한 배추김치 코코아 가루도 들어갔습니다. 배추김치를 커피와 결합시켜 독특한 맛을 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인기 몰이는 마을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송화촌은 노래 붉은의 변강빛춘의 장백산 아래 사겁에 열리고라는 향토 정취에 이탁해 과일나무를 주제로 한 정원 민박을 건설했습니다. 각 가정의 정원에서는 자두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나무를 재배해 집집마다 한 가지 풍경, 한 가지 특색을 갖춘 다양한 민박군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 촌민 강계옥입니다. 우리 집은 관광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새로 장식하고 공기 여론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조선족의 특색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숙박합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유한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올 들어 송화촌에서는 민속문화와 생태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IP 인기몰이, 정경혁신, 경영모식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정경과 새로운 경영모식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풍경구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송화촌에서는 관광객 연 16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에 위치한 홍석봉 풍경구는 국가 4위급 관광 풍경구이자 전국 삼림 체험 기지로 총면적이 2823헥타르이고 삼림 피복률이 95% 이상입니다. 이곳은 산의 화강암 암벽이 햇빛 아래에서 적갈색을 띈다고 해 홍석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옥황각 전망대에 오르면 련면한 산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리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장정정입니다.
3: 우리는 산동 제남에서 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친 후 산에 올라와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2: 구름과 안개가 감도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고향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산천이 수려하고 령기가 넘쳐 마치 선계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들 와서 구경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천혜의 생태자원에 이탁해 풍경구에서는 올해 진약꽃과 견학체험 로선을 새로 내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삼, 령지 등 200여 종의 장백산 산지 약재를 식별하고 인삼 채취 전통 문화를 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상 종목이 올해 처음 개방되면서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야외 탐험, 자연 과학 지식 보급,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다원화 체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도 장백산 홍석봉 풍경구 운영 기획 경리 김택입니다. 홍석봉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가을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우리 홍석봉에는 5각 단풍나무로부터 11각 단풍나무까지 모두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찾아와 장백산 원시 삼림의 모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331 국도가 안도의 산수와 인문을 하나로 연결해 연선의 마을과 풍경구의 발전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풍경이 자원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문화관광융합혁신발전을 1층 추동하면서 자원 우세에 입각해

0: 함께 특색 분야를 깊이 개척하는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 그는 2026년 전국 도시 전파 열기 지수 10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길시는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82위를 차지했으며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현급시로 됐습니다. 이는 연길시가 연속 여러 해 해당 100강 명단에 진입한 것입니다. 해당 지수는 인민일보사 소속 중국도시보사와 중국도시브랜드연구원이 관련 빅데이터와 표준에 의탁해 전국 현급시의 인터넷 전파 데이터를 표준화 분석 계산에 산출한 것입니다. 전파 열기 지수는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 계산을 거쳐 산출되는 바 한 도시의 인터넷 관심도와 브랜드 전파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합니다. 근년래 연길시에서는 두터운 민속문화와 특색 미식 자원에 의탁해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문화관광 축제, 민속 전시 공연, 체육 경기 등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문화관광 새 경영 모식을 부단히 풍부히 해왔습니다. 이번 입선은 연길시 도시 브랜드 구축과 도시 형상 건설 성과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에서는 본토 문화의 내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며 도시 브랜드의 전파 효능을 1층 확대해 도시의 지명도와 호감도를 부단히 제고할 계획입니다.
0: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로 학교 운영 방향을 인솔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수 실천에 융합시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무인기 실기 조작 수업에서 23살 장가라기 경형 무인기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2023급 무인기 응용 전공 졸업생 장가라기입니다. 제가 방금 조종한 것은 P200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리론과 실기 조작을 배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졸업하고 순조롭게 일자리도 찾았고 월급은 4천원에서 5천원 사이입니다. 지금은 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락의 성장에는 전공 당원 교원팀의 지속적인 지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무인기 응용기술 전공은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지부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한 신흥 전공으로 2023년에 처음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 전공은 20여 명에서 180여 명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장비제조 및 지능통제학과 전기교수연구실 주임 손유입니다. 학교의 무인기 응용 기술 전공은 전공군의 핵심 주력입니다. 무인기 전공 졸업생들은 식물보호, 항공촬영, 순찰검사, 소방 등 여러 업종과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을 인솔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육교수의 각 고리에 융합시켜 사상정치수업 플러스 전공수업 플러스 실천수업의 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공 설치 면에서는 지방 산업 발전 수요에 맞춰 저공 경제를 겨냥하고 무인기 전공을 성급 특색 기술 전공군으로 구축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변 직업기술학원 재학생 수는 2,000명에서 4,776명으로 증가했고 학생 모집 범위도 성내에서 전국 14개 성으로 확대됐으며 졸업생의 성내 취업률은 74.8%에 달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인재 강교 전략을 견지하면서 청담 프로젝트에 의탁해 당원 골간 교원이 청년 교원을 돕도록 함으로써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각급 기능 경연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위석이 양신민입니다.

0: 보장입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인재 양성을 주선으로 삼고 1년의 리론 교수 능력과 실천 교수 능력을 겸비한 교원들을 양성해내 길림성 고등직업교육학교의 무대에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단건설 사업을 전공건설, 교실 수업, 기능실기 훈련의 모든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변 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단건설 인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더욱 많이 양성함으로써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할 계획입니다.
1: 배 향기와 버섯향 그윽한 황금 가을 노래하며 성세의 변강에 성류꽃 피월을 주제로 한 2026년 삼합진 제1회 대중취미운동회 및 제8회 농민문화시즌이 일전 삼합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예전시공연, 취미경기, 문화관람, 제품전시판매, 민속체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아울러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일층 풍부히 했습니다. 가을 수확 탈곡 속도 경기, 눈을 가리고 황금 호박 찾기 등 취미 경기 종목들은 재미가 넘쳤습니다. 현장의 천인 비빔밥 민속 전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 활동에 참여해 특색 미식을 함께 나누면서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민속 문화를 전승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농특산물 전시 판매 구역을 설치해 삼합진 사과배, 특색 과일 채소 및 각종 민속 수공예품을 집중적으로 추천 소개하고 본토 량질 농특산물의 판매 경로를 넓혀 농민들의 증수치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0: 11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26라운드 남통지훈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크시안팀은 0대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첫 실점이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불과 3분경 남통팀이 코너킥 기회에 우리 문전을 어지럽히다가 2차 공격 기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팀은 추격에 나섰지만 9분경 황진비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누니에스가 때린 슈팅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선수를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52분경 황재명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61분경 조반니가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린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63분경 남통팀이 추가 골을 뽑아냈지만 앞선 옵사이드 반칙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84분경 연변팀은 진극강이 아크 안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 뒤 경기는 더 이상의 점수 변화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홈에서 0대1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10월 17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27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조항TV 뉴스 클라이언트는 근일 연변 광동촌 농업관광융합으로 변경관광 열기 지속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경절 연휴 기간 화룡시 광동촌은 풍수절 조제 활동에 의탁해 각지 관광객들을 끌었다고 하면서 무형문화재를 핵심으로 수공예 체험, 견학실천, 가족휴식 등 여러 경영 모식을 융합해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연변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인민일보 6면 달인과 함께 관광하는 매력 소도시 전문란에 7일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사계절 가능한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 감상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문화관광 추천 소개관과 함께 연기를 관광하면 현지인의 시각으로 현지 특색을 체험하고 조선족 민속 문화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이 도시의 색다른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일보 천면 습근평 경제사상 실천 조사연구행 전문단의 9일 정든 땅 연변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이 있고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속 내포가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땀 흘리며 옥토를 일궈낸 화목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연변이라는 이 정든 땅은 보다 자신감 있고 유력한

자태로 더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문춘산 작사 선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를 반겨주는 미소, 가끔씩 걸려오는 정다운 전화 한 통, 그리고 저녁상에 차려진 어머니의 반찬 몇 가지, 소박한 일상의 한 자락마다 행복이 고이고 있습니다. 방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느 곳이든 정이 깃든 터전이 곧 낙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정겨운 우리네 낙원의 노래, 최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우리네 낙원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을 노래한가요? 아름다운 연변, 사랑스러운 우리 연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좋을 시곡 보내드립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면 고향버린 풍년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이삭, 주렁주렁 열매 맺은 과수원, 한해 농사의 결실 앞에 서면 땀 흘린 보람이 저절로 가슴에 차오릅니다. 고향벌에 울려 퍼지는 풍년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올 한해도 농민들에게는 수확이 많은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 점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생각이 날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김치 맛입니다. 한 포기 절인 배추에 정성과 손맛이 배어들고 그 한상이 차려지면 어느새 고향이 밥상 위에 올라앉습니다. 시원하고 얼큰하게 고향의 맛을 노래한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타령 보내드립니다. 류영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구수한 된장 냄새 나는 집에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장독대마다 정이 익어가고 솥단지에서 피어오르는 된장국 냄새는 코끝까지 그리운 고향을 데려다줍니다. 꿈속에서도 그리운 고향, 된장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리광원 작사, 유란화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마을의 정취를 노래한 가요,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란 단풍의 향연, 곱게 물든 단풍이 판이판이 베는 가을의 사연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가을길, 그 아름다운 전경을 노래한 김선파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단풍 보내드립니다. 출연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근작 사리 태허 작곡의 장수타령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고 푸르러지는 계절, 연변 가요들과 함께한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0: 김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략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심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립니다.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면서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에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인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순도가 100%가 되는 이런 분말로서 국가약품질량관리표준에 도달한 아주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40도 날 저온에서 발효시키고 정화 성분의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아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선명한 이런 중노년 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보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현재 최근에 연구한 이런 재료들을 보면은 이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서 뇌 손상도 예방하고 뇌신경을 보호하는 효능이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 허혈성 뇌졸중이라 할 때에는 뇌경색이가 전형적입니다. 만약 나는 뇌경색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손상받은 뇌신경을 또 보호해주면서 뇌졸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증상 개선에서 효과를

0: 아주 선명하게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는 예, 충초산이라는 이런 성분이 아주 큰 작용합니다. 이 충초산은 예, 우리 인지 기능하고 신경 기능도 개선시키고 뇌손상하고 염증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뇌장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뇌기능도 또 이 높여주면서 뇌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 이런 기억력 장애라든가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예, 그리고 우울증이 오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또 정신적으로 예, 항상 좀 허약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아주 선명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낮도 인제는 뭔가 동충하초를 1년 거대게 먹고 있습니다.
0: 네.
2: 먹기 전에는 혈보고 혈지수도 높은 편이고 혈당이 특별히 또 높았댔습니다.
0: 네.
2: 이것은 1년 거대게 먹으니까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높을 때면 혈압이 많이 높았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도 많이 낮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 먹어서부터 날마다 체크를 딱딱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2: 여기 혈당도 우선은 저참 높았댔을 텐데 그 혈당도 더 올라가서 같이 잡고 내려다고 온종일 잘 되고 온종일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고
0: 네.
2: 온종일 되고 있습니다. 혈지도 우선 정상이 됐습니다. 다시 혈지약 먹든지 아예 먹습니다.
0: 네.
2: 그리고 가슴이 그냥 또 숨이 차서 상황하고 예. 저녁에는 자상 숨이 차서 다시 못해 됐습니다.
0: 네.
2: 요즘에 가슴이 술 얼리 뻗치고 황황하지 않고 예, 진성이 잘 된다 숨도 차지 않고 예, 마음이 진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째 입안은 그렇게 마르는지 먹이도 마르고 입안이 자꾸 마른다.
0: 네.
2: 그러면 건조증이 자꾸 나타나던 게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해결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또 무슨 더 좋아졌는가 하면 예, 낮에도 나는 손끝이 자꾸 저리다 말인다. 한 짝이 더 저릴 때 엔짝이 자꾸 저립니다. 그래서 무슨 핸드폰 좀 잘 들지 못하면 들기 때문에 자꾸 저래서.
0: 네.
2: 그래서 저녁에는 또 하다 말이죠. 딱 눕지 않아도 저래서. 하루 저녁에 세 번씩 일어나서 그냥 주먹을 또 자고 이랬댔어. 근데 저런 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0: 네.
2: 병원에 보니까 이게 중산에 좀 풍성절함 자꾸 이랬대다.
0: 맞습니다.
2: 그래, 무서워서 약 부지런히 먹었는데, 어서는 깜짝같이 없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뭔가 하면 또 무슨 중산이 좋아졌는가. 소화도 안 돼서 그냥 새바닥이 설때께서 이렇게 철게 들어앉아 됐습니다. 그러면 텁텁하고 입이 텁텁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화 잘 되니까 이 철게 다 벗어져서 입이 텁텁하지 않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예, 잠을 잘 자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나 머리 두지 말아집니다.
0: 네.
2: 그래서 나 지금 요즘에 이 약을 오늘 더 써야겠는데 우리 우층에 우리 집이 3층이니까 우리 4층에는 할머니 한 분이 이 동충하초 먹으면서 어제 매트를 배달해 왔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매트를 배달해서 받아서 자고 깨난 게 그렇게 잠이 자라고 서툴합니다.
0: 예.
2: 그러니까 자기 싸움을 허리다 꼬부렸는데 다리 쑥 겨우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키 큰 것 같다 이랬대다. 키도 늘어났다 이랬대다.
0: 예. 그렇죠.
2: 그렇게 서툴합니다. 예. 잠이 자라더라면 그랬대다. 머리도 막아서 서툴하면 이랬대다. 그래서 내는 약이 아무래도 싸는 말은 나도 매트 줄 때 약도 배달 받자 그랬는데 연락도 싸면 주니까.
0: 예, 그거는 이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예.
2: 오늘 이렇게 대답 받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희 가족은 독천하고 바로 전부 먹는 가족입니다.
0: 네. 예.
3: 예, 우린 두부가 둘이 다 먹는데, 작년에 넷이 다 해 먹었습니다.
0: 네. 예.
3: 예, 자관이게 추위를 땀보다 특별하게 추위를 타가지고 감기를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혈압이 높아서 혈압도 도리어 잘 알겠고 가슴이 후들거리며 잠도 못 자지. 그래서 식은 땀이 자꾸 흘리지. 남보다 특별히 발이 시려봐가지고 예, 발이 조금만 선뜩하면 또 감기처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약을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0: 방송 들은 게 동치나서 말했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 하는 거 들어보니까 별 이야기 하도 특이해가지고서 솔직히 못한 말입니다.
1: 네.
0: 이게 생각과 그러기 이걸로 지금 이 감기 지금 아이 걸린다.
1: 네, 런앤에는 감기 아이 걸리는 게 영 중요한다. 감기 막 네. 걸리면 예, 그저 다른 병이 다 발작한다.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예. 다른 증상들이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저 감기인지 몸 탓인지 그저 예 막 그렇게 몰라요 오기 때문에 이 감기 아이 걸린 게 이 발효동충하적 균분에서 아주 큰 작용입니다.
0: 예, 감기 아이 오니까 어찌 좋은지 그냥 그저 예, 이분 밑에서도 양말을 신고 자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0: 근데 그 이걸 예, 감기다 요지 잠은 잘 자지 밥 맛있지 하도 너무 좋아서 내 우리 집에 분은 같이 겸 우리가 어쨌든 어차피 내 사서 먹는 거 같이 먹자. 우리 집에서는 예, 이 미경 새도 오고 걔는 이 식물에도 앓고 이 그래서 봄 가식도 계속 기침 가래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 같이 이래 잡순 게 우리 집에서도 영 좋아한다. 많이 나사줘서 우리 둘이 같이 또 한 18각 배달 받기셔 그랬잖아요.
1: 예, 18각에는 지금 23각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 1,000원을 빼드리고 3,000원에 달하는 이 명절 선물 센트도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이 품의 교십도 또 도과거 드리고
0: 아, 예,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2: 2830666번이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변이증이 동청하자 이 말해보니 쓰고 있습니다. 신약을 쓰기 전에 저는 유성세계고 머리가 지름치이나 병력이었고 그리고 또 심장에 또 두근두근하고 숨차고 예.
1: 네.
3: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그리고 위에 소화도 잘라야 되고
1: 네.
3: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서 가서 소변도 잘라야 나가고
1: 네.
3: 환자도 아프지. 그래, 저, 이 여러 가지 증상에서, 도착하는 증상이 많이 되는데, 이 동청화차, 이, 문어 속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저는, 이, 나설 적은 쓰려고 해, 18과거, 배달하다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네. 그리고, 예, 우리 동청화차는 전통적으로 특히 남성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있을 때 잘 이용하십시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발효동충하촉 균분을 보면은, 예, 왜서 이런 특별한 효능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현대 생물공학 기술, 예, 바로 4단계 발효 기술을 통해서 천연 동충하초에서 특히 균주를 분리한 후에 액체 심층 발효 배양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분말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치료 효과가 또 오래 갑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얻은 이 균사체를 려화하고 건조하고 분쇄하고 살균해서 최종적으로 분말로 제조했기 때문에 예,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이 우리 집에 아저씨는 동춘하서 발효 균분을 잡수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4: 이 혈압이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 수면이 그 장애가 와가지고 술이 밤에 용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1: 네.
4: 못해서 그러던 게 이 동춘하소 발효 균분을 먹고 드시면서부터 이 한 석 달 되니까 잠을 잘 잡니다.
1: 네.
4: 예, 잠을 수면 장애가 해결됐습니다.
1: 이 불면증이 해결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4: 예. 예, 예. 그리고 피순환이 잘 돼서 그러는지 심장이 용 숨소리가 엉성 쉬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숨소리도 정상이 됐습니다.
1: 네.
4: 네. 그리고 목에 가래가 그냥 붙던 게 목에 가래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네.
4: 네. 이 동순화소 발효 균분은 정말

0: 1500m 악렬한 항행에서 살해 그런지 정말 효과가 예, 뚜렷합니다.
1: 네.
0: 그래 우리 집에 아저씨는 계속 이거 드시겠답니다.
1: 예.
0: 예.
1: 지금 활동이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지금 활동 빨리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현대 양리학연구에서도 이 동충하초 균부는 양방향 면역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하고 신장도 보호하고 피로를 저항하면서 항종양 작용. 예, 지금 이 항종양 작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노년에 여기저기 아프면서 약을 써서 잘 말아 들으면은 누구나 내 이게 종양이 아닌가 이 나쁜 배 아닌가 이래 근심하는 분들이 많죠.
2: 네.
3: 예, 근데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쓰신다 할 때에는 예, 이런 종양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근심 예, 건강 이 걱정하는 이런 근심도 덜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침, 예, 어떤 분들은 일단 날씨가 차가워지면은 예, 이 기침부터 하는 분들 있죠. 목이 마르고 기침하고 가래 끼고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쓰면은 날씨 변화에도 예, 여전히 이 호흡기를 건강하게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식이 있거나 만성기관지염 치료에서는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효능은 예, 아주 특별합니다. 예,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얼굴이 자주 붓기거나 예, 밤 소변이 많거나 이런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예.
4: 야, 이 동충하초 쓰면 쓸수록 날마다 좋아지는 게 영 좋은 약입니다.
3: 네.
4: 나는 예, 이 선도 나쁘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이 녹공도 왔다가 오고, 예.
3: 예.
4: 그 다음에 이 심장도 나쁘지. 폐라는 게, 심장이 나빠질까? 이 폐도 같이 나빠진다.
3: 네. 폐하고 심장의 그 연계성이 아주 밀접합니다.
4: 예. 어, 그러니까, 나, 거기, 약 자꾸 쓰니까, 나, 위라는 게 다, 나빠져가지고, 밥은 못 먹지. 그 다음에는, 속이 굴뚝해서는, 그도, 예. 밥을 조금 먹어도, 그도, 입안에 쑤고, 쑤냄새 올라오고, 이래면 꼼짝 못 했습니다. 그래던 게,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소리에. 어, 심장하고 폐, 그도, 예. 이 심장하고 폐에는,

0: 무슨 양이가 좀다 때가 예. 다이로다.
1: 예.
0: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소변 사수도 드물어지면 소변이 쉬어 잘 나가고 붓기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 몸도 해가 빠지고 예.
1: 네.
0: 저 관절도 술 아프더라 예.
1: 네.
0: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어지럼증 아야지 이 혈지 조절도 영 잘 되지 혈당 조절도 영 잘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예, 어디면 아픈 데 있는 사람 가지 않게 지금 예. 이거 한 1년 두 달 썼습니다.
1: 예, 그래만 변화 많습니다. 예.
0: 예, 그런 게 아픈 사람 가지 않습니다.
1: 네.
0: 어, 영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선생님의 강의라는 거 영 열심히 듣고 소리 이거 약을 접해서 썼는데 내겐 지금 딱 맞는 약입니다.
1: 네.
0: 그래, 동성화서 집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멘트 그렇게 좋은 게 왔다니까, 멘트를 하나 받길래 해서 또 써야 되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치매 걱정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모두 고혈압이라든가 또 혈당이 더 당뇨병 있고 혈지가 높다 보면은 평상시에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아 집중력도 안 되고 남의 말을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내가 이게 치매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공화초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혈압 조절도 안 되고 자꾸 머리랑 게 어지럽고 그냥 체름장이 자꾸 왔다 가고
1: 네.
3: 있으면 심혈도 고르자고 소화 위축성이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서 자꾸 이래서 내 지금 동청화철 쓰고 있는데 저보니까 지금 많이 도와준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혈압 조절 안 되는 것도 많이 났고 무사히 증가가 성함이 체름도 자꾸 오르니 그게 많이 났고 그리고 진료기 고급자 듣고도 많이 나고 특히 소변 다수가 같은 게 다수가 많이 들으니까 사람 다음도 기다리자고 사람들은 병신한다 이랬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소변 장애가 개선되면은 간하고 콤파치가 좋아진 거 말합니다.
3: 아, 이번에 활동 그 매트가 이번에 좋은 게 왔다니까 그걸 가지고 또 좀 더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때문에 우리 지금 발효 동총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이런 혈관성 치매라든가, 예, 그리고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말합니다. 예, 그리고 파키슨병, 예, 이런 질병들을 예방도 하고 평상시에, 예, 좀 공부를 하거나 혹은 기억력이 장애가 있거나 이런 증상을 예, 많이 개선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 말을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돼요. 이런 거 말합니다. 그리고 해마신경세포 사멸을 감소시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면서 운동 기능도 개선하고 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2: 네.
1: 예, 이 불면증 개선에서 또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 불면증 하면은 지금은 대체하는 방법이 70, 80대는 기본상 이 수면제를 씁니다. 이렇게 수면제를 쓰면은 예,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그리고 뇌신경세포는 점점 빨리 망가집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우리 동충하초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이런 성분도 함유되어 있고 또 도파민의 분비도 또 촉진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경도 안정시키고 신경을 보호하면서 불면증을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예, 저산소하고 시신경을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원래 좀 쉽게 숨이 차고 가슴도 답답하고 항상 폐하고 심장 때문에 고민했다 이런 증상들도 개선되고 또 따라서 눈이 항상 침침하거나 건조하거나 시력이 좀 뿌옇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 우리 눈이 일단 잘 보이지 않으면은 예, 마음은 모두 인차 긴장해야 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이런 저산소증하고 시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예,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진시황제의 불로초로 전해오면서 우리나라 청장공원의 동충하초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나는 이 고혈압 때문에 썼는데 혈당도 온정되고 혹은 예, 혈지도 같이 온정되면서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 예, 우리 관절 어떤 분들은 관절하고 심장은 관계 없는가 또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죠.
2: 네.
1: 심장을 오래 앓다 보면은 심장병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관절이 같이 영향 봅니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심장병만 나사지는 게 아니라 관절도 같이 나사집니다. 예, 그리고 순환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예, 우리 지금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관절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또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2: 네.
1: 예, 칼슘도 함유되어 있고 칼슘, 예, 콜라겐이라든가 또 칼슘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소화효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남녀 듀엣으로 시작해봅니다. 내 오로지 너만을 김상훈, 양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호혁 작사 김유식 작곡의 열왕술의 령 넘어가네 준비했습니다. 정든 고향을 향해 령을 넘는 그 정겨운 풍경 최성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1980년대에 창작된 김창호 작사 방동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방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홍국 작사 진호 작곡의 고향길 준비했는데요. 어릴 적 뛰놀던 길, 학교 가던 길, 어머니가 기다리시던 그 길. 시간이 지나도 고향길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움을 담은 가요. 안녕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선 여성 독창과 가야금 병창의 멋진 조화로 탄생된 장백의 선녀 보내드립니다. 최현 작사, 방정철 작곡의 이 가요를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흥겨운 양산도 장단에 가요 준비해봤는데요.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분배받은 햇살이고 샘터로 가네 보내드립니다. 재치있게 쌀 씻는 여성들의 형상을 음악에 부여한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첫 곡으로 담현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리운 동년을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류은정 작사 황기옥 작곡의 내 사랑 연변 이어를 여성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의

0: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근뇌보신 환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근뇌보신환입니다. 우리 약 소개드린 지 요새는 시간이 좀 꽤나 됩니다. 예. 이런 소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특히 내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집에 나갔다가 집을 찾는 길을 잠시 잃어버렸다거나 혹은 집에 그 지금 보통 미마를 설정해갖고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집에 들어오는 미마를 깜빡했다거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내 무슨 말을 하자고 이 말을 뗐던가 그것도 잊어먹는다거나 예. 하여튼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으면서 내일에다가 치매 걸리지 않겠는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혹은 우리 형제 중 안에서 치매 앓은 사람도 있는데 치매도 유전인소가 많이 관계됩니다. 예. 그다음에 확실히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으로 봐서는 내가 이게 좀 위험 단계에 있다 이런 분들 서슴없이 이 동화 건네보시환을 쓰셨습니다. 예. 쓰시고 한 반년씩 지나고 보니까 이전에 나타나던 이런 증상들이 기본상 다시는 나타나고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변이 작고 소변이 힘없이 나가고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가 있고 여성분들이 뇌로갈라늘로 저하면 그 소변이 보고 나도 돌아앉으면 또 소변을 봐야 되고 소변 봐도 시원하게 못 보고 또 이 소변 볼 때 급해갖고 속옷을 다 적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뇌로갈란이라고 진단받았거나 신우신염이라고 진단받았거나 심지어 신속우신염도 있고 이런 분들 역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건네보신 한 오전 여러 달째 먹었습니다.
1: 네.
2: 예, 먹은 후부터는 내가 좀 고혈압이 있으니까 머리 그냥 터진 것처럼 아프고 평상시 아프다 할 때는 막 머리 막 두드리고 싶고 이랬을 때다.
1: 네.
2: 예, 그리고 또 혈압이 온종일 안 되면서 뭔가 뭐 하루에 혈압이 또 두 가지 세 가지씩 먹고 또 어쩐지 여러 번씩 먹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 후부터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하루에 한번 먹어 정상인데 딱딱 아침마다 댕겨봐 그냥 딱딱 세워서 딱 고대리며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머리에 터진 것은 아프던 게 머리가 아프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뭔가 심장도 후두두 떨리면서 저녁에도 자지 못했댔습니다.
1: 예.
2: 자꾸 식은땀이 나고 잠등이 으슬으슬하면서 추웠다 더웠다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은땀이 나서 으슬으슬하지 않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녁에 또 귀에서 소리 나서 잘 못 잤댔습니다. 그냥 윙 소리 난다 말인데
1: 네.
2: 세게 나는데 저녁에 딱 느껴 윙 소리 윙 소리 연하게 그냥 난다 말 조용할 땐 딱 그렇더라 말인데 그래서 어느 전화 뭔가 TV로 켜놓고 이렇게 잤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가만 TV를 끊어도 봐도 그 소리 안 나더라 말도 그니까 다음 살 잤대다.
1: 예.
2: 그리고 또 이 뭘까 여도 간년 깔라에서 내가 그냥 손을 볼 때 졸이고 그럴 때 했으니까 내 졸던 게 좀 나아지고 급하던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에는.
1: 예.
2: 그래 이 콤팥이 좋아서 그런지 이 허리 다리 시큰시큰거리면 앞으로 그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콤팥이 좋아지면 비뇨기계통 질병들이 잘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예. 고가병이 낫지 말래도 나사집니다. 이거 제가 예. 계속 드리는 말씀.

0: 예, 그래서 내 효과도 좀 채서 내내 이 약간 병이 맞아야 되지. 그럼 암리전이야 그래도 병이 맞지는 말 듣겠다. 그래서 네. 이야기 내내 딱 많은 이야기니까 내 계속 먹자고 오늘 또 싸겠습니다.
1: 예. 아, 아직까지는 이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할도 있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예.
1: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예.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네, 5012797번. 예, 전화하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고경들 휴가 잘 보냈습니까?
1: 예.
3: 예, 나도 건져보지. 나는 이전은 오래 먹었습니다.
1: 네.
3: 나는 원래 노공이 있습니다.
1: 네.
3: 노공이 있어가지고, 예, 고리 병하면 머리 아프고, 예, 고리신이 병하면서, 정신병하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떤 때는, 예, 대답하고, 예, 세워지 먹을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는 게, 이 건져보지 나는 지금 먹으면서, 예, 어떤 때는 아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3: 확실히 이야기는 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1: 예.
3: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소변이 닿던 게 소변이 닿지 않습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나의 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맥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 게 거기에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3: 소리 나던 게.
1: 예.
3: 그리고 심장이 나는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 가슴을 두드리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니까 자꾸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이런 사람들 예. 이 좀 신체 심장이 기가 충분해지면은 심장이란 발동기 잘 돌아가면 그렇게 자꾸 손으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게 없어집니다.
3: 예, 그래 그런 모양입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것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침침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되나 지성 지성시 맞고 그리고 속이 이러니까 되나 예, 비난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여기 식은땀이 자꾸 나댔습니다.
1: 네.
3: 다음 달 때도 그렇고, 거기서 때도 조금 어찌면 거기서 식은땀이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게, 그게 지금 많이.
1: 그거는 싹 없어집니다. 식은땀이 예. 나는 게 우리 즈한 혹은 우리 또한 자기절로 낮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걸 즈한이라고 밤에 잘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흐르는 땀을 또한이라고 하는데 즈한이든 예. 또한이든 이게 다 우리 허해서 오는 식은땀입니다.
3: 아,
1: 이 약 쓰면 그런 식은땀 나던 사람들은 싹 없어집니다.
3: 이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3: 예, 점점 더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활동이 더 됩니까? 예, 네. 감사하고 합니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약값이 예. 내려가는 제일 예.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감사하고 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는 건네 보신 환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4: 예, 이제 한 석 달 썼는데.
1: 석 달에?
4: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1: 예.
4: 예, 심장이. 예. 이렇게 자꾸만 놀란다 말이야. 무슨 소리 나도 놀란다.
1: 쉽게 놀란다, 이 말이죠. 예. 예. 전화벨 소리도 놀라고.
4: 예. 그리고 예,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해서 두드린다 말입니다, 이거 자꾸.
1: 예.
4: 예.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예.
1: 예.
4: 항상. 머리 영 아프다 말입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손발이 저리고 예, 마목이 잘 온다.
1: 예.
4: 예, 그 다음에 이 그런 밤에 잠 자지 못할까에 자꾸만 그런 소변 출입을 내 세게 한다 말입니다.
1: 예.
4: 잠 자지 못한다 말입니다.
1: 예.
4: 그런데 이 건네 보신환을 쓴다면 확실히 이 뭔가에 심장이 이 뭔가 정말 이제 그 두드리는 게 난 지금 없어졌습니다. 나도
1: 그리고 쉽게 놀라는 것도 없어지고 잠이 예. 잘 올 겁니다. 잠이 많이 나사지면은 소변 잦은 것도 해결되고
4: 예.
1: 예.
4: 그래서 난 제일 이게 좋은 게 잠을 특히 잠을 잘 잔다 말입니다.
1: 이 산조인 룡골 이게 원지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 좀 소개하는 약들 쭉 들어보셔. 이 수면

0: 어머니 질량을 높이고 신경물란을 치료하는 전형적인 중약은 산수유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예,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건 산수유만 들어가죠. 예, 산조인만 들어가죠. 예, 산조인, 원지, 룡골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실면증 특히 완고성 실면증 치료에서는 좀 소문이 있는 약입니다.
1: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잠자다가 예, 밥도 잘 먹고 예, 그래서 뭔가 몸이 영 해갔단 말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예, 이 그런 그리고 난 이 허리 다리도 아팠는데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정말 이제 선생님 말씀하다 거의 대단히 좋다는데 나는 이거 한 많이 사서 그랬다 이번에
0: 약 자체가 여기 조금 만나기 바쁜 약입니다. 예, 양치에서 네.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 산동 악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이기 때문에 효과는 담보돼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약재가 질량이 따라가야 효력을 잘 봅니다. 그런데 약재들이란 게 우리 이게 다 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커갖고 곳곳마다 유명한 약재가 나는 곳이 다 따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약재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백산에는 유명한 약재 따로 있고 또 뭐 몽골이면 몽골, 신강이면 신강 요 약재들이 나는 거 그다음에 사천이면 사천 폐모라면 사천 폐모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 약이 전국적으로 각각 곳곳에서 나는 제일 이 자연 천연적인 약재로 만든 이런 질량이 보증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효력은 그 효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1: 보시겠어요? 예. 예.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약을 단거 썼는데 이번에 약이가 효과 빠르고 영 좋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 좋을 때마다 한 많이 배달받자 그러고
0: 예.
1: 이 우리 오빠도 지금 이거 자기도 답습했답니다. 네.
0: 남성분들이 효과는 더 잘 봅니다. 이야기.
1: 예. 예. 그래. 오빠가 내 같이 이거 좀 많이 배달받자고.
0: 남성분들 쓰면은 그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으로 고생하던 분들, 또 성욕 감퇴증이 있던 분들, 그거까지 싹 해결보는 이야기입니다.
1: 아, 그것이 말이지.
0: 네.
1: 저 오빠도 옆에서 방송 듣기만 자기도 사겠다. 미용 좋아합니다.
0: 그렇죠.
1: 예.
0: 예.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1: 예. 좋은 약을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0: 치료 잘 하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라는 순지 여전 접힌 시간을 이해했습니다.
0: 예.
3: 그래, 처음엔 이 농주부가 심해가지고 경력 감퇴가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예. 머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어쨌든 증상이 많았습니다.
0: 예.
3: 그 외에도 이 나이가 드니까 예. 이 어쩌고다 아픈 게 없었을 텐습니다.
0: 노화 속아 점점 심하게 오죠. 내시가 예. 들면서
3: 선생님 강의 듣고 그때 이 약이 제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과 운영하고 이 약을 싸다 먹기 시작한 게 이제 며칠껏 먹으니까 지금 내 이 귀에서 소리 나거나 두통에 이게 해결되니까 사람 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세상 만사가 귀찮고
3: 예.
0: 또 그게 아프기만 하니까 어지럽고 예? 예, 예. 이런 분들 이 이야기가 좀 즉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네보시오하니까 예, 완고성 두통, 완고성 실면증, 어지럼증 직접적으로 효과 보는 이야기입니다.
3: 맞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제가 써보니까 딱 맞습니다.
0: 네.
3: 그래서 하도 약이 좋으니까 뭐 좋아진 이것저것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도 좋으니까 오늘 좀 더 사서 먹으려고요. 그랬습니다.
0: 다른 약은 몰라도 이 약은 예, 장기적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뭐 대뇌뿐만 아니라 골가병, 비뇨기계통, 질리병, 심장병, 뇌경색 후유증, 간염 아주 좋은 약입니다.
3: 예, 오늘 그런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선생님 수고로 많이 하십니다.
0: 예.
4: 예, 저는 예, 이전에 젊어서부터 예, 심장이 나쁘다는 이런 진단 받았습니다.
0: 네.
4: 그래서 예, 늘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숨 좀 움직여도 숨이 차고.

0: 침침하고 네. 어떤 때는 누벅 받아도 이렇게 반드시 못 누웠습니다. 호흡이 되지 않아서. 그래 막 또 일어나 앉아서 가슴 두드려도 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약방에 가서 대들하고 약을 싸먹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어느 예. 로렌에 들어서니까 나에 더구나 힘들어서
1: 그렇죠. 예. 점점 병이 더 심해질래이란 예. 말입니다.
0: 그리고 또 이 혈압도 또 올라가고 할까나 정말 이런 무식한 말로 예. 어떤 나이 드니까 나의 부여문으로 올까봐 무섭고 이 병이 또 영 제일 모조대
1: 맞습니다.
0: 예. 아 그래서 이 건네보신 안에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풍내도 영 그렇게 좋고 예, 이렇다니까나 내가 이거 문들금하게 살아도 올돌하게 살다 가야 되지 생각하고 예, 이 약을 예, 선택해서 저는 순지 오랍니다.
1: 중풍 후유증이란 게 다 이 대뇌에 있는 뇌신경 세포가 죽어가면서 운동장애도 오고 언어장애도 오는 거란 말입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1: 예,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면 그게 예. 빨리 낫습니다.
0: 그래서 그 병이 와서 이제까지 가면 좋겠는데
1: 생각대로
0: 예. 그래서 이거 미리 예방하고 얼떨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 약을 선택해서 저는 저 7달 넘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렇게 오래 쓰고 볼까요? 날마다 예, 점점 더 좋아지고 예.
1: 맞습니다.
0: 답답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없을까 예. 살 것 같습니다.
1: 말도 어리버리하던 사람들 춤을 자꾸 흘리던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고 땡해서 어떻게 말하면 좀 어리버리하던 예. 사람들 똘똘해집니다.
0: 예. 그래 내가도 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별로 조금 예, 똘똘해진 것 같더랍니다.
1: 진짜 그렇게 똘똘해지고 정신하고 힘이 납니다.
0: 그리고 또 나이 많으니까 나 콩팥이 나빠 그런지 또 손이 닿고 어째서 나이 불편하네.
1: 맞습니다. 그게 다 한 대 연결되어 있는 배란 예. 말입니다.
0: 그것도 온몸이 다 아프고 허리 아프고 움직이기도 바쁘고 이랬던 게 지금 예. 네. 나이 편해서
2: 그래요. 시간이 다 되십시오.
0: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 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액 약에서 약을 더 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 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예.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예.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음기란 선언

0: 하고 촉촉한 길을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에 있는 가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혈이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공허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서 그서 밥맛이도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런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을 검사할까, 간이가 염치 있다든가.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다 뭐라는 데 시작하고, 나 집에 가서 저 재야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만 합니다.
0: 네.
2: 네. 그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차차 한 달 그 다음에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니,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0: 네.
2: 그러면 벌써 아니, 또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범위색이 된다만 합니다.
0: 네.
2: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마. 그래서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 많이 좋아졌다. 염치 뒤에 어디는 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마. 근데 단단 써봤다마.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혹시 하지 마 이거 장기로 어디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되겠다마. 그래 오늘은 그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곰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점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앤에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쓰가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쓰고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잘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
0: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3: 야, 그래, 왜 헤라 떠돌이 잘 되니까 헤라리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0: 시철합니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양의염 선택 잘해서 너네 지금 아주 씩씩하게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만. 내가 네,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서 내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1: 네.
0: 그렇게 도와줬단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면서. 예.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래가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긴 게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 술을 뗐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 약이가, 예, 많은 단계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배달 받다 그래 전화 드린 줄.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받아도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2: 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종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안도현에서는 331 국도 통로 우수에 이탁해 연선 풍경구의 승격을 추동하고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면서 전통적인 관광 유람으로부터 몰입식 관광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통로의 흐름을 관광 증가량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은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특별히 들리는 곳입니다. 마을의 장백산 외할머니 집 관광객 접대 중심에 들어가 배추김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새콤하고 매콤한 김치 맛과 진한 커피 맛이 혀끝에서 어우러지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배추김치의 풍미와 커피를 절묘하게 결합한 이 창의 음료는 송화촌에서 자체로 연구 개발한 신제품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에 오면 꼭 맛보는 특색 제품으로 됐습니다. 하복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3: 커피

0: 커피를 마셔봤지만 배추김치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마셔보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한잔 맛보기 바랍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위원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내놓은 배추김치 특색 커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선족의 특색 음식인 배추김치가 들어갔고 또 우리가 말씀드려 연구 제작한 배추김치 코코아 가루도 들어갔습니다. 배추김치를 커피와 결합시켜 독특한 맛을 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인기 몰이는 마을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송화촌은 노래 붉은의 변강비춘회의 장백산 아래 사겁에 열리고라는 향토 정취에 의탁해 과일나무를 주제로 한 정문 민박을 건설했습니다. 각 가정의 정원에서는 자두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나무를 재배해 집집마다 한 가지 풍경, 한 가지 특색을 갖춘 다양한 민박군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 촌민 강계옥입니다. 우리 집은 관광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새로 장식하고 공기 여론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조선족의 특색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숙박합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위원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올 들어 송화촌에서는 민속문화와 생태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IP 인기몰이, 정경혁신, 경영모식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정경과 새로운 경영모식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풍경구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송화촌에서는 관광객 연 16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에 위치한 홍석봉 풍경구는 국가 4위급 관광풍경구이자 전국 삼림체험기지로 총면적이 2823헥타르이고 삼림피복률이 95% 이상입니다. 이곳은 산의 화강암 암벽이 햇빛 아래에서 적갈색을 띈다고 해 홍석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옥황각 전망대에 오르면 련면한 산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리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장정정입니다.
1: 우리는 산동 제남에서 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친 후 산에 올라와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0: 구름과 안개가 감도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고향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산천이 수려하고 령기가 넘쳐 마치 선계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들 와서 구경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천혜의 생태자원에 의탁해 풍경구에서는 올해 진약꽃과 견학체험 로선을 새로 내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삼, 령지 등 200여 종의 장백산 산지 약재를 식별하고 인삼 채취 전통 문화를 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상 종목이 올해 처음 개방되면서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야외 탐험, 자연 과학 지식 보급,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다원화 체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도 장백산 홍석봉 풍경구 운영 기획 경리 김택입니다. 홍석봉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가을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우리 홍석봉에는 5각 단풍나무로부터 11각 단풍나무까지 모두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찾아와 장백산 원시 삼림의 모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31 국도가 안도의 산수와 인문을 하나로 연결해 연선의 마을과 풍경구의 발전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풍경이 자원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문화관광융합혁신발전을 1층 추동하면서 자원 우세에 입각해 특색 분야를 깊이 개척하는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 그일 2026년 전국 도시 전파 열기 지수 10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길 씨는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82위를 차지했으며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현급 씨로 됐습니다. 이는 연길 씨가 연속 여러 해 해당 100강 명단에 진입한 것입니다. 해당 지수는 인민일보사 소속 중국도시보사와 중국도시브랜드연구원이 관련 빅데이터와 표준에 의탁해 전국 현급시의 인터넷 전파 데이터를 표준화 분석 계산에 산출한 것입니다. 전파 열기 지수는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 계산을 거쳐 산출되는 바 한 도시의 인터넷 관심도와 브랜드 전파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합니다. 근열레 연결시에

0: 서는 두터운 민속문화와 특색미식 자원에 의탁해 연길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문화관광축제, 민속전시공연, 체육경기 등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문화관광 새경영 모식을 부단히 풍부히 해왔습니다. 이번 입선은 연길시 도시 브랜드 구축과 도시형상 건설 성과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에서는 본토 문화의 내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며 도시 브랜드의 전파 효능을 1층 확대해 도시의 지명도와 호감도를 부단히 제고할 계획입니다.
1: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로 학교 운영 방향을 인수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수 실천에 융합시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무인기 실기 조작 수업에서 23살 장가라기 경형 무인기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2023급 무인기 응용 전공 졸업생 장가라기입니다. 제가 방금 조종한 것은 P200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리론과 실기 조작을 배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졸업하고 순조롭게 일자리도 찾았고 월급은 4천원에서 5천원 사이입니다. 지금은 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락의 성장에는 전공 당원 교원팀의 지속적인 지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무인기 응용기술 전공은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지부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한 신흥 전공으로 2023년에 처음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 전공은 20여 명에서 180여 명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장비제조 및 지능통제학과 전기교수연구실 주임 손유입니다. 학교의 무인기 응용 기술 전공은 전공군의 핵심 주력입니다. 무인기 전공 졸업생들은 식물보호, 항공촬영, 순찰검사, 소방 등 여러 업종과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을 인솔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육교수의 각 고리에 융합시켜 사상정치수업 플러스 전공수업 플러스 실천수업의 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공 설치 면에서는 지방 산업 발전 수요에 맞춰 저공 경제를 겨냥하고 무인기 전공을 성급 특색 기술 전공군으로 구축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변직업기술학원 재학생 수는 2,000명에서 4,776명으로 증가했고 학생 모집 범위도 성내에서 전국 14개 성으로 확대됐으며 졸업생의 성내 취업률은 74.8%에 달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인재 강교 전략을 견지하면서 청담 프로젝트에 의탁해 당원 골간 교원이 청년 교원을 돕도록 함으로써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각급 기능 경연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위서기 양신민입니다.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서 인재는 지탱이고 보장입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인재 양성을 주선으로 삼고 1년의 리론 교수 능력과 실천 교수 능력을 겸비한 교원들을 양성해내 길림성 고등직업교육학교의 무대에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사업을 전공건설, 교실 수업, 기능실기 훈련의 모든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더욱 많이 양성함으로써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할 계획입니다.
0: 배향기와 버섯향 그윽한 황금 가을 노래하며 성세의 변강에 성류꽃 피월을 주제로 한 2026년 삼합진 제1회 대중취미운동회 및 제8회 농민문화시즌이 일전 삼합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예전시공연, 취미경기, 문화관람, 제품전시판매, 민속체검 등 여러가지 내용을 아울러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 했습니다. 가을 수확 탄 탈곡 속도 경기, 눈을 가리고 황금 호박 찾기 등 취미 경기 종목들은 재미가 넘쳤습니다.

현장의 천인 비빔밥 민속 전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민과 관광객들은 적극 활동에 참여해 특색 미식을 함께 나누면서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민속 문화를 전승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0: 본토 량질 농특산물의 판매 경로를 넓혀 농민들의 증수치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1: 11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26라운드 남통지훈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룡정크샨팀은 0-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첫 실점이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불과 3분경 남통팀이 코너킥 기회에 우리 문전을 어지럽히다가 2차 공격 기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팀은 추격에 나섰지만 9분경 황진비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누니에스가 때린 슈팅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선수를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52분경 황재명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61분경 조반니가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린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63분경 남통팀이 추가 골을 뽑아냈지만 앞선 옵사이드 반칙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84분경 연변팀은 진극강이 아크 안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 뒤 경기는 더 이상의 점수 변화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홈에서 0-1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10월 17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27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조항TV 뉴스 클라이언트는 근일 연변 광동촌 농업관광융합으로 변경관광 열기 지속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경절 연휴 기간 화룡시 광동촌은 풍수절 조제 활동에 의탁해 각지 관광객들을 끌었다고 하면서 무형문화재를 핵심으로 수공예 체험, 견학실천, 가족휴식 등 여러 경영 모식을 융합해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연변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인민일보 6면 달인과 함께 관광하는 매력 소도시 전문란에 7일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사계절 가능한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 감상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문화관광 추천소개관과 함께 연기를 관광하면 현지인의 시각으로 현지 특색을 체험하고 조선족 민속 문화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이 도시의 색다른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일보 천면 습근평 경제사상 실천 조사연구행 전문단의 9일 정든 땅 연변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이 있고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속 내포가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땀 흘리며 옥토를 일궈낸 화목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연변이라는 이 정든 땅은 보다 자신감 있고 유력한 자태로 더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양로원인데 주소는 한 번 그 남녀가 다 될 수 있으나.
0: 아, 주방 일꾼을 구하십니까?
1: 네, 주방 일꾼. 네. 네. 그러니까 그 60세 사올로.
0: 네.
1: 예, 그다음에 허리원은 60세 아래로. 예, 딱 그런 분은.
0: 간병인은 60세 이하.
1: 네.
0: 네.
1: 예.
0: 마음씨 착한 분으로요. 예. 남녀 제한 없습니까? 예. 간병인도.
1: 예, 예.
0: 그래요.
1: 예,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139
0: 네.
1: 4336 1386입니다.
0: 139-4336-1386번요.
1: 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참여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가야하 강이 가까워서 낚시질을 하기에 편리하고요. 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름에 남사를 가꿀 터밭도 넉넉하고요. 네, 터밭 면적은 25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위원성 아파트의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0: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네, 고급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고요.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내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한테 세를 주려고 합니다. 월세는 800원입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60세 좌우의 남녀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네, 60세 이하의 마음씨 착한 간병인도 구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네, 연변 1층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집을 세웁니다. 네, 6층이고 면적은 40평방미터입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고종이 가깝고 믿음직한 병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 2681번 1384431 268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0: 어떤 정보 저기, 제공하시려고요?
1: 그 저기 네. 운동기구로 팔려고 그래요.
0: 네.
1: 러닝머신 그 걷는 거 있지 않아요? 러닝머신 운동기구
0: 네네.
1: 있고 그다음에 허리 운동 이렇게 둘로 폈다가 그랬다는 운동
0: 네네.
1: 그다음에 저기 팔변이 하나 40인치 있어요.
0: 40인치입니까?
1: 예, 40인치라고.
0: 네네.
1: 이 세 가지를 팔려고 그랬는데요.
0: 네.
1: 그래 저기 저 연락번호는
0: 네.
1: 예, 153
0: 네.
1: 8233
0: 네.
1: 4087 여기다 연락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0: 네, 153-8233-4087번요.
1: 예, 예.
0: 네, 잘 적었고요. 참여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1: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결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네,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네, 가정집의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마음씨 착한 가사도우미 한 분을 모십니다. 연락번호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입니다. 반자립 가능한 노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해야 하고요.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제 저번에 그 자전거 파는 정보로 그 전화번호를 물어보던.
1: 네, 기억납니다.
0: 저기, 요먼저 토요일 날에.
1: 네.
0: 토요일 날에 그 재방송에서 그거 하던데, 그 값은 200원이. 굉장히 제 그날이 미처 피를 준비를 못해서 못 적었어요, 전화번호.
1: 아, 그러셨습니까? 200원에 네.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0: 예, 예. 토요일 날에 재방송에서 네. 나오던데.
1: 토요일에 어느 날에 방송했던 정보가 방송되는지, 네,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이제 200원이라니까 지금 기록이 이제 있을 겁니다.
0: 예, 예.
1: 네. 아, 맞습니다. 그날에도 이 연락번호를 알려드린 것 맞는데요. 어느 하루 연락 주셨죠? 자전거를 파는 예, 정보를 예, 예. 찾으시려고요. 예. 바로 그날에 알려드린 정보가 맞습니다. 이륙형 자전거.
0: 그건 아닙니다.
1: 여기에 2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0: 제 다시 알려주세요.
1: 네네. 136.
0: 136.
1: 2071.
0: 2071.
1: 네, 7541.
0: 7541. 네. 72에요.
1: 75, 75, 41. 1번이라는 1입니다. 1, 네, 하나.
0: 72는?
1: 다시 불러드릴게요. 136. 적으셨으니까 네. 네. 2071.
0: 아, 1 하나. 예, 알았습니다. 네.
1: 그래요. 연락해 보십시오. 네. 이 연락번호밖에 없습니다.
0: 아, 이게 200원짜리예요?
1: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네. 이 번호를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한번 연락해 보세요.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인 백도지 탑니다.
1: 네.
2: 지점은 더문시 정성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1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조금 안됩니다.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상치했고 백돌 토성도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네. 채소 식물밭도 양인들 한 50평 정도 됩니다. 네.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돗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2: 예, 구유 토지에서 냉이 병행이 가능합니다.
1: 네.
2: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2: 구유 토,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1: 네.
2: 138.
1: 네.
2: 9433.
1: 네.
2: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수고하세요.
1: 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저렴하게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

0: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과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집에 4층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사과식초를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효능을 과장한 것입니다. 체중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총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며 저과된 에너지는 지방 형태로 체내에 저장되어 체중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의 핵심은 전체 에너지 소지 균형에 있으며 단순히 사과식초를 마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 사과식초가 단기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모든 연구에서 일관된 결론을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사과식초 제품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많은 량의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많이 마시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어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식이조절과 운동, 즉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며 사과식초만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인상에는 보통 한 가지 특징보다 피부, 체형, 헤어스타일, 표정, 자세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피부가 맑고 균일합니다. 잡티보다도 피부톤의 균일함과 촉촉함이 젊은 인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잔주름이 적고 눈가나 입가가 지나치게 꺼지지 않으며 얼굴에 자연스러운 볼륨이 유지되는 편입니다. 얼굴과 잘 맞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자세가 반듯하고 체형과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노화 방지 비결에 대해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운동은 실제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에 산소를 공급하며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운동을 드문드문 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로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남새, 신선한 과일,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 통곡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에 집중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가공설탕 섭취를 자제합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남새가 풍부한 지정 해식 식단은 로화 관련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로화 과정을 급속도로 진행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을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합니다. 매일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자신만의 호흡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들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실제로 로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갑을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들은 친구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주 웃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실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장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사회적 참여가 장수와 활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70대인데도 30대보다 훨씬 청명해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학습을 즐깁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자극은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신경경로를 생성해 말 그대로 뇌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또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수용합니다.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정신적으로 유연하고 감정적으로 회복력 있는 성장 마인드를 유지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아닌 같습니까? 네,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이 가격은 128원이며 네,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도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웅담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본은

0: 기타 웅담문하고 본질적으로서 구별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웅담은 철담, 채담, 금담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철담은 전방 웅담문 가운데서 24.5%, 채담은 75%, 금담은 0.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0.5%밖에 차지 않는 법외급 상품이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문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법회 웅담문은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한 특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1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이, 다시 말하자면 추석 국경절 계기로 한 이 우대활동은 다른 때 있을 수 없는 이런 우대활동 내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성법회웅담분 우대활동은 10월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활용하시되 한 가게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가게 8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456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되 502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웅담문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아주 익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OTC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보건제품이 아니고 앞에 Z문자가 붙은 국약 준조화가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다각도로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성법회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법회 웅담분은 그 출처가 보통 출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이런 그 연구계통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의 고급 연구원 항야진, 그리고 4대 중위가족사에서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해방군 총병원이 쉽지 않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으로 불리우는 이 황야진 주임이 연구 단도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보통 웅담물의 효과성을 뭐 훨씬 뛰어넘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웅담분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전 주약이 이 소화계 통이 좋지 않아갖고, 그 전부터 뒤에 이 전날 염증이 심하다. 그래서 계속 이발 쓰고,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엄청 배가 붓고, 이러면서 고소하던 사이에 이 웅담분을 먹고, 만호든 가져왔어요.
0: 아, 그럼요. 예.
2: 예, 시력도 좋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무슨 바람 맞은 눈물 나오 무슨 햇빛도 봐도 그러 어쨌든 예, 시력도 기본상 그 정도.
0: 소화에 좋고 눈에도 좋고. 예.
2: 예. 이래 여러 가지는 좋으니까 이번에 활동 좋고 하니까 좀 더 쓰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에 아니 33에 502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웅담분을 좀 여러 달 먹고 있습니다.
0: 예.
3: 그런데 확실히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3: 예, 이 웅담분 먹어보니까 영증이 영 좋습니다.
0: 그럼요.
3: 예, 내가 지금 기관지 유물로서리 기침가래가 영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전 몇 달 먹고 마니까 나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정말 이렇습니다.
0: 예, 즉흥 화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싹 해서는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소화기 통에서도 이게 위가 나빠가지고 맨날 소화 안 돼가지고 밥 못 먹었댔습니다. 그러니까 밥 못 먹은 맥이었고 이랬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좀 맥이 나서 그 활동도 용 잘한다 지금.
0: 아, 그렇죠.
3: 예, 그리고 특히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저게 심장이 항상 둥그리고 놀라고 영화 받은 게 이거 또 말도 하고 쓰지고 그래서 소리도 용도 씁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그 확실히 이 저기 금단이라든지 정말 약이 효과가 제대로.
0: 아,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 저기 먹어보고 효과가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들어보니 또 이번에 우리 할때 용도수지다. 예.
0: 아, 우리 할때 저한테 지금 15일까지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3: 그래, 이 할때 이돌뿐이 저리 많이 싸놓고 소리 전화드리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길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애들도 어른들도 허물없이 들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친구들 혹은 집안 식구들 내외간 함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어서 이번 정책이 지금 풀락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에 80각을 주게 되어 있고 저는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거든요.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도 이 송복표 응담문을 씁니다. 예, 이전에도 응담문 써봤습니다. 그런 게 어디는 그런 늙어보니까나 일용 불편한데 많습니다.
0: 아하, 그러면.
4: 예, 예, 그런 타박상을 예, 다리 세게 상해서 예. 그래서 뭐 응담 먹으면 좋대서 그래 젊었을 때 먹었는데 어서는 나이 들고 보니까나 또 이게 다 이렇게 떼어나가지고 통증이 심하고 또 거기다가 이 저런 위염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기관도 아예 좋고 예 어째서나 이 이 방광염도 있고 그래 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게 모든 염증에 좋다니까나 그래 이것도 써서 저 싸서 예 어서는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예.
4: 아, 예. 아, 그런 게 진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효과 좋다니까.
0: 그럼요.
4: 예. 그래서 저 초점이 이 기관지염이 심해갖고 자꾸 기침을 겪고 예, 가해성하고 예, 이러니까 뭐든지 가기도 예, 영, 이렇게.
0: 그렇죠. 지금 기침 상황하면 예. 다른 사람 눈, 예. 내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눈치가 예. 보이게 돼 있죠.
4: 예, 예. 영사에서 예, 저만 눈치도 보이고 해서. 예. 그런 게 지금은 예, 뭐든지 예, 갑니다. 이렇습니다.
0: 아, 아 그렇죠.
4: 예, 기침이 무서워지고 예, 가래질 영거도 자꾸 심하게 하던 게 예, 그게 어디는 이렇지 않을까 왔
0: 기침이 먹고 가래가 쌍 즉허 화탄하는 데를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예.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조금 예. 움직이도 숨이 차고 예, 가 어디가 앉아서도 숨이 찰까 영에 예, 저 사람인데 미안하고 해서 예, 못 당겼는데 어디는 완전히 그거는 증상이 없으니까 예, 뭐든지 자꾸 이렇게 나가서 앉아 얘기도 하고 예, 넣을 수 있는 정도란 말입니다. 지금.
0: 그렇죠.
4: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예. 어째서 나 용 좋고 그러면 또 이거 내 먹어봐서 오니까나 우리 저 동서가 사촌 동서는 예, 이 강경화 복수돼서 배 이렇게 딱 불어나고
0: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예. 너무 잘 어울릴 겁니다. 예.
4: 예 그래서 내 소개를 해서 예, 우리 그 동서도 어제는 석 달 썼는데 전번에 전화 왔을 때 다 용 좋다고 그래 내 또 그랬지 지금 예, 저 어제 전화했단 말입니다.
0: 예.
4: 활동 용서고 또 활동 시기가 요즘 오라지 않으니까 우리 둘이 같이 싸자고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만은 아 그러면은 형님이 그 같이 싸기시오 하고 전화 왔더라 말이에요.
0: 예.
4: 그래서 예, 이번에 활동에 이거 좀 많이 사두려고 사서 먹으려고 소리
0: 그렇게 하시오. 귀입니다. 예. 이번 활동 두 번 다시 오기 어려운 우대 활동에 속하는 가 128은 한각을 하는데 5일 동안 예. 복용할 선량이 60각에 80각을 주고 1000원 빼주니까 큰 예. 우대 활동입니다. 예.
4: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4: 응담 먹어볼까요?
0: 그렇죠.
4: 진짜 좋습니다. 예.
0: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에 확실하게 속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1: 네,
4: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4: 감사합니다.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응담분은 어전 두 달 썼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친척들을 못 와서 예, 그래서 이거 모두 그 어제 나 먹으면 다

0: 겨우고 전기 겨우고 그저 사색에 각해 나서 거리끓여든지 이거 잡수고 그래놓고 예. 많이 도와주고
1: 관절통에서 좋은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예. 각통이 나던게 해결받지요.
0: 그리 나쁘던게 예. 용 도와준다고 소리 그러고 식사

0: 하고 없다는 것 같은데
1: 예.
0: 그 60가구 싸면 80가구 주제입니까?
1: 60가게 80가게 저는 빼줍니다.
0: 예, 그 얼마 줬습니까? 이런 활동도 없잖까?
1: 없습니다.
0: 1년에 예. 한 번씩이나 있겠는데 예, 그래 이 활동에 참석해서 예, 좀 계속 먹자 그런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2: 네.
1: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1: 예.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은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우수한 효과를 놀라게 접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그 동맨하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동맨하는 흑검은 어떻게 3개월 내지 5개월을 동맨하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자가지방을 분해해서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봄에 일어나서 툭 털고 일어나게 되면 원래 상태로 그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노년기에 들어서서 혈지가 높고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은 분들한테는 과분한 지방을 까주는 데는 동맥경화를 그 해결해 주는 데는 그리고 노경이 있거나 신경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과분한 지방을 까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가 하면 황차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요. 소화가 잘 되는 원인 자체는 우리 보통 식사하고 뭐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이 과정에는 담즙이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담즙이 없다면 우리는 기본으로서 소화 흡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는 분들 가운데 때때로는 뭐 간에 담낭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담즙 분비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가지고 소화 공동에 영향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성법회 응담부는 주야하게 웅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공동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화공동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전에 밥맛이 그렇게 없던 게 지금 밥맛이 있으니까 밥이 쑥쑥 잘 꺼지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정신이 나고 맥이 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청열 해독의 역할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청열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계절에 들어서서 특히 쭉 하면 기침을 담아두고 하거나 목이 부어나거나 입금이 부어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청열 해독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어느 분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기침 나던 게 가래가 성하던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받고 가래가 쉽게 싹더라 기침이 자기절로 쉽게 못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이 웅담분 자체는 평간 명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간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담낭에 결석 있다는 분들 가운데서 리달 룽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에 좋고 담낭의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평간맥막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눈이 잘 보인다. 눈앞이 아물거리고 그리고 뭐 눈이 때때로는 흐리터분하게 보이던 게 눈이 잘 보인다. 눈주위가 부어나던 게 부종이 빠지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눈에 좋고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소화계통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골격이 노화로 인해서 통통이 생겨서 움직이기 힘들던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성법회 응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지금은 골격통으로 옛날에 젊었을 때 상했던 그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다시 뛰어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는가 하고 많이 주저했는데 성법회 응담분을 쓰고 나니까 골격통이 해결받더라. 그리고 지금 습진이 있는 분들이 피부병이 있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그거 알코올에다 조금 용해해서 그 습진이 나타난 그 부위에다 좀 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바르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기본으로서 습진으로서 여러 가지 보통
2: 네.
1: 피부병은 격소를 쓰는데 이 제품 자체를 추천합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여 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이제 필요한데요. 평소 식사 습관, 목욕하는 습관, 이렇게 늘 하는 일들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리는 평온함 뒤에는요, 민족의 위난 속에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이야기도 함께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년기에 접어들면은 뭐 예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새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옷을 입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게 되고 또 체중계 수치도 점점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또 우리 주부님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몸 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차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은 량을 먹어도 몸이 소비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호르몬 변화인데요. 중년 이후에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지방이 엉덩이나 또 허벅지보다 또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또 일상에서 걷거나 움직이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뱃살이 늘어나는 큰 이유랍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곤 하죠. 네, 밥을 굶거나 또 탄수화물을 아예 끓는 이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요,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잠시 체중이 내려가도 금방 또 요요 현상이 찾아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너무 큰 고통 없이 일상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뱃살을 관리하고 자기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건강 영양 매체 Eat This Not Day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기 쉬운 식사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뱃살 관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점이라면요, 억지로 굶어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식과 또 폭식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너무 적게 먹고 또 배고픔을 오래 참다 보면 저녁 시간이나 또 간식 시간에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주부님들은요, 이 가족들에게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 끼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챙겨주십시오.

과실은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막아주기도 하죠. 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살찐다고 생각을 하고 밥, 고구마 등을 극도로 제한을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너무 빡빡하게 줄이다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빵, 과자 같은 달고 고칼로리 음식이 갑자기 땡겨서 폭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지 말고 또 적당량 섭취해주는 편이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좋다고 그래요. 식사 사이에 또 배고픔이 느껴질 때는요, 그릭 요구르트, 과일, 삶은 다갈, 소량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어 배고픔을 미리 달래면은 정식 식사 때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끼 식단의 반은 남세로 채워주는 것이 규칙이랍니다. 반찬이 네 가지라면요, 두 가지는 나물과 채소로 준비를 하고요, 스테이크나 고기 요리를 밥상에 올릴 때는 고기량과 비슷한 분량의 샐러드를 함께 올리는 식입니다. 식탁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면은 배는 충분히 부르지만은 총 칼로리는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불필요한 간식 욕구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종류별로 과일과 남세를 다양하게 섭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뱃살을 빼려면은요, 식단에서 무엇을 줄일 것인가 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먼저 오이를 자주 챙겨주세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또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B6, C, E가 풍부해서 노화를 막아주고요, 또 심정과 두뇌의 건강에 도움을 가져다주며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도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 같은 입냄새도 마찬가지로 영양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매일 식단이 포만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저항성 성분, 예, 그렇죠. 전분 식품을 적절히 복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일반 전분은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지만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를 최대 90%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분은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요, 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가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허리 주변에 쌓인 복부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견과류, 씨앗류, 콩류,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식사법은 뭐 특별한 다이어트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평소 식탁에서 조금만 바꿔서 실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욕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매일 샤워하면서 또 피로를 풀어주고 또 몸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런데요, 이 일상적인 목욕 습관 때문에 심각한 폐질환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주부님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린 여사는 오랫동안 반복적인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누런 가래가 끓고 또 심할 때는 각혈까지 나타나고 했는데요. 3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 병세를 억제했지만 1년 뒤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찾아보니 의외로 매일 샤워할 때 작은 습관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린 여사는 매번 목욕을 할 때 먼저 물을 틀어 욕실 안에 김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뒤에 들어가서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 달린 샤워헤드는 무려 11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 린 여사는요, 마이코박테리움 암이암, 즉 이 세분지간균 감염으로 인한 폐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균은요, 따뜻하고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한다고 해요. 오래된 샤워 헤드 안은 바로 이 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됐습니다. 샤워 물을 틀면 물방울 안에 섞인 균이 물 한 개와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숨을 쉴 때 피로 흡입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당부에 따르면요, 샤워 헤드 안에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함량은요, 수돗물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으며 10년 넘게 교체하지 않은 샤워 헤드는 세균이 가득한 세균의 호화 아파트라고도 할 수가 있대요. 이 기운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반복적인 기침과 가래, 흉부 답답함과 흉통, 발열, 전신 무기력, 또 림프 종대, 관절통 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라면요, 피조직이 손상이 되고 호흡에도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부님들은요, 사전에 예방을 잘해야 되겠죠. 샤워 헤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오랜 시간 교체하지 않았다면요, 교체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샤워를 시작할 때는요, 잠시 물을 흘려보낸 뒤 들어가는 습관.

길들여주시고 욕실을 목욕 후 환기를 잘 시켜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목욕인 만큼 작은 관리로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하겠죠.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 또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날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방 곳곳에는요, 영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항일 전쟁에 몸을 바친 대만령 가족의 이야기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령은 1871년에 태어났으며 본정은 산동성 뢰주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대시 가문은 온 식구가 관동으로 와서 도나 일대에 정착했습니다. 몇 대에 걸치어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대만령의 때에 이르러서 대시 가문은 도나 일대에서 이름난 부호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민족의 위기가 동북대지에 덮쳐오자 대만령에게 있어서 몇 대에 걸치어 모아온 재산은 전혀 다른 무기로 다가왔습니다. 1932년 2월 길림성 방위군 27대여 676단 3령 영장 왕덕림은 중국 공산당의 도움 아래 중국 국민 구국군을 창설했습니다. 또한 전보를 발표해서 각계 민중이 단결하여 항일할 것을 호소해 간다요. 이 소식을 들은 대만령은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가산을 팔아 군자금을 마련하고 또 총기를 구입하여 특별한 부대인 대가군을 조직해서 구국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가군의 핵심은 그의 형제와 아들 등 50여 명의 일가족이었고요. 여기에 같은 마을 청장년 200여 명이 더해졌습니다. 대가군은 정식으로 구국군 제5영으로 편성이 되고 대만령이 영장을 맡았습니다. 한 지역의 부호이자 향신이었던 대만령이 항일 구국군 영장으로의 변신은 한 가문의 운명이 국가민족의 운명과 깊이 결합됐음을 보여줍니다. 부대는 곧바로 흑룡강성 명안현 일대로 이동을 했고요. 대만령이 이끄는 대가군은 경박호 련안전 등 중요한 전투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일제와 괴뢰군의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적들은요, 이 대가족이 머무는 사하연에 들이닥쳐 집을 지키던 가족과 또 가정부를 총검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대만령의 손녀 대소운의 회상에 의하면 일제와 괴뢰군은 대가저택의 모든 가옥과 세계의 큰 곡식 창고에 불을 질렀고요. 큰 불이 꼬박 사흘 낮밤을 탔다고 합니다. 집은 잿더미가 되었지만은 대시 가문의 항전 결심은 불길 속에서 더욱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1933년 1월 일제와 괴뢰군이 구국군 총사령부를 압박을 하자 왕덕림은 소련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대만령을 찾아서 함께 가서 실력을 보전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대만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살아서도 중국인이고 죽어서도 결코 이국 땅을 밟지 않겠다. 후퇴를 거부한 대만령은요, 온 가족과 독립영 전사들을 이끌고 주보 중위에 조직한 소령반 반일 동맹군의 합류를 잡고 이후 동북항일연군 제5군으로 재편성이 돼서 당의 지도 아래 장백산 밀림 속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전의 깃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부대를 이끌고 비밀리에 사하연 일대에 잠입을 하여 군량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항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에 한간의 밀고로 적에게 붙잡혔습니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도 그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영영하게 희생이 됐습니다.

대만령의 희생은 대시 자제들의 투쟁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당의 양상 아래 대만령의 여섯째 아들 대극정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8년 8월 불과 22세의 대극정은 13명의 전우를 이끌고 조단산자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200여 명의 적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적들과 대치하던 중에 그는 장렬히 희생이 됐습니다. 1931년부터 1938년까지 대가군은 200여 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만령의 형제와 아들들을 포함하여 한 집안의 여덟 열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중국 항일사에서 보기 드문 비장한 항전사를 남겼습니다. 대만령의 아들 대극근은 1935년 동령 돌파전투에서 다리에 중상을 입고 상첩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고, 대극금은 부대 후퇴 후 어무하다 희생이 됐으며, 대극진은 전투 중에 중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만령의 동생 대완춘, 사촌 동생 대완주와 대완발, 둘째 사위 매점산, 동서 루장평, 셋째 며느리 임시, 여섯째 며느리 채씨까지 모두 항일 전쟁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한 가문이 어떤 담당을 할 수가 있는지, 민족 존망의 시기에 수천만 평범한 중국 자네들이 얼마나 장대한 힘을 모을 수가 있는지, 이것이 바로 대만령 가문이 생명과 선열로 남긴 장렬한 답입니다. 한 집안 여덟 열사 호연지기가 천지를 진감합니다. 발밑에 이 뜨거운 흙도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위대하고 불굴의 민족도 이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중년 뱃살 관리 식사법, 목욕 습관, 속 숨겨진 건강 위험, 그리고 항일 영웅 대만양의 가문의 이야기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을 잘 다듬어도 우리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가 또 지금 누리는 평온한 삶이 영웅들의 희생으로 이어졌음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0: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관절 전문 치료요품 투골태와 더불어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백자방 구복액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태의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추석 국경절 좌우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 지금까지 1년 내내 하는 활동 가운데서 아주 큰 우대 활동, 어쩌다 한두 번 있는 이런 우대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 활동은 15일까지, 이제 그러니까 2,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우대 활동 시간이 남았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래서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100% 하게 되면 15각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5각을 더 얹어서 20각 주게 되어 있으니까 2,000원 상품권을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로서 일단 견제에서 외용약하고 구복약 이게 함께 결합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한 가게 가격은 490원으로 하면서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24일간 외용할 수 있는 이런 약이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100% 주는 차원이라면 12각에 12각인데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만하게 되면 1,500원 상품권을 드리는 이 셈이 되어 하세요.
2: 예, 알겠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하고 저희 동료가, 친구가 함께 이 백자방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제가 쓰고 너무도 좋으니까, 너도 쓴 지 한 2개월은 넘는데.
1: 아, 그래요? 예.
2: 예, 참 좋습니다. 뭐, 좋은 건 얻어 말할 수 없고, 이러니까 내 친구를 권장해서 지금 쓰는데, 어서 한 20알 됩니다.
1: 예. 예.
2: 알린답니다. 어제 쓰는 거 하면 풍수성 심장병입니다.
1: 예.
2: 예, 그럼 몸이 아주 그저 지치나고, 조금 뭉치거리가 이러면 그저 숨이 딱 흔들거리게 바로 걸지도 못하고 그랍니다.
1: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 혈압도 조절 안 되고, 심장도 안 좋아서, 그저 반나 그저 영, 그렇죠. 영 숨이 차오고, 막 그저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이 더 심하고, 아, 거기다가 또 허리까지, 무릎이랑 뭐 아파서 형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니까 예, 벌써 알린답니다. 다시 말로 한 열흘 되니까 알리고, 20날 되니까 알린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3주만 예, 기본으로서 많이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 예.
2: 예. 그래, 얼마 좋습니까? 내가 자꾸 말한다. 이 약도 영 대단히 좋다고 그래. 이러니까 그 다음에 병고 꺾고 고친다고 그래. 그래, 시신 가지고 있는데 쓰라고. 네,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쓴 게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이거, 뭡니까, 우리, 하더니 지금 강의하라고.

0: 수생께 전화 올립니다.
1: 활동 시간은 이제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큰 활동이니까 네. 15일까지 네.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이름 그대로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100년 장수 제품이라 하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드셔서 기혈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든다면은 모든 功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모든 功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벌써 70세가 넘게 되면 20살 때 그 모든 功능이 20분의 1도 되나마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네, 전화합니까?
1: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0: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0: 그 남이 이게 저 척추를 수술한 지 한 30년 된다.
1: 예.
0: 근데 지금 이 척추에 지금 뭐 있는가 하면 철판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 토코탈 유럽선 까먹어도?
1: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예. 수술한 지 한 30년 이렇게 됐다 하게 되면 수술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철판된 거는 MRI 같은 걸 하지 못할 뿐이지 오히려 그럴수록 약으로 대체하는 게 좋은데 투골테가 여사분한테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게 다 바르고 이 약품을 드시고

0: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1: 아, 나는 지금 철판에서 지금 그런 거 안에서 그래 물어본다.
0: 아, 이해 없습니다. 철판이 있어서 못 쓰는 게 오히려 그럴수록 이 제품 써야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접니까?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1: 저는 예, 이미, 어느 말을 듣습니까?
0: 아,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1: 나는 예,
0: 예.
1: 원래 허리 아프고, 무릎 꼬들이 아파서, 이거 예. 썼는데,
0: 예.
1: 이거 저 인치 약을, 그래서 지금 썼는데, 싸고 보니까 어서는 없어. 일 없습니다. 일 없는데도 계속 써대는가 말이야.
0: 아, 그게 아팠다, 아예 아팠다 할 수 있는데, 이미 시작에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1: 그거 저를 지금 먹고
0: 다. 아, 그래, 그게 효과입니다, 효과.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1: 아프지 않은데 지금
0: 쓰는. 예, 아, 일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쓰세요. 이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또
1: 아프지
0: 아파집니다.
1: 아,
0: 그렇죠. 예, 예. 이거 쓰니까 금방 예, 효과가 나타나.
1: 예.
0: 계속 쓰세요. 계속 쓰세요. 이게 예. 다른 기관에 영향 주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없겠어요. 콩팥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없고 쓰세요. 계속 쓰세요. 예.
1: 예,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0: 예. 만약 안 쓰면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쓴 시간이 길지 않게 되어 백날이 기본 한 개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 세 개 백날 쓰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데 복용하시기도 편리합니다.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힘이 셉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잠자기 3, 40분 전에 한 번만 빨대로 딱 빨아들이고 양치질하고 주무시게 되면 잠이 아주 편하게 오면 수면제가 아닌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망증을 해결해 주게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정신이 나고 그리고 맥이 나고 귀가 잘 들리고 눈이 잘 보이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 혹은 또 지방간, 알코올간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간에 좋고 콩팥에 좋고 여기 특히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역할하는 백초 가운데서 100가지 초약 가운데서 제일 우수한 성분 바이소지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성하다는 백이라는 백, 초는 초약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신성하다는 성자인데 바이초지성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상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폐경락과 심장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도 당대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결국 지방대사, 지방간이 있거나 혹은 또 혈액의 죽순 경화 때문에 동맥경화 같은 게 형성되게 되어 있거나

0: 혹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신근이거나 노공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황장이라는 성분 자체가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머리가 쉽게 빠지거나 머리가 쉽게 휘어지거나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아주 종합적인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 성도화신과학기술집단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지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약을 뭐 7번이요 3번 두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장이 조차하게 되면 콤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제하수화란 성분은 부간성,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인양화란 성분 자체는 콤팥의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한습을 몰아내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순환장애로 인해가지고 손끝, 발끝이 저리고 다리가 시리고 저녁에 잘 때도 득가바 신고 잔다는 분들 가운데서 완전히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백자방구복에게 속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자방구복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아, 영 좋습니다. 이게 예, 빈혈이도 영 좋습니다. 예.
0: 빈혈이 저혈 공력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2: 예. 예. 어쨌든지 이 빈혈이 우리 동생 빈혈을 지금 해서 누구 이러도 못하던 게 지금 이 빈혈약을 별로 안 먹어도 백다방구백 났었는데 지금 예, 많이 좋아서 이전 일어나 대식을 뚫리고 오용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0: 그렇죠.
2: 혈압이 팍 떨어졌던 게 지금 이 성사로 120으로 올라갔습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예.
2: 예, 예. 구름에서 맥이 난다, 제가.
0: 저혈 공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예, 예.
2: 예, 그래, 나는 예, 먼저, 나는 이 백자방 구보에 그 배달받았는데 우리 동생 오늘 배달받겠단다.
0: 어, 그래라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을 하세요.
2: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
1: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구복액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린기에 들어서서 부족점을 보충해주는 데는 이 제품이 확실한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황계란 성분 자체는 그 기본으로서 이 환절기에 들어서서 쩍하며 뭐 2-3일에 한 번씩 감기약을 먹는다는 분들 쉽게 추원하고 그리고 쉽게 맥이 떨어지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자다 깨나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고 이런 걸 해결해주는 제품이 황계란 성분 예, 부치 구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행진 아줌이 그걸 캐짐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많이 있고, 우터 화이트 돼서.
0: 아, 큰 배입니다.
3: 다들 이 증기라고 나가니, 고통스러워 해서 이래서 지금 그걸 선택했었는데, 지금 이 써본 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여기 제일 처음에 그 설명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주약에는 고관절 괴사를 포함해서 이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좋은 치료효과를 보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다리 구슬 때문에 증기를 들고 올라가는 게 다리가 좀 막 헷갈아졌단다.
0: 예.
3: 이번에 좀 그냥 그때 배달받아 올해 좀 더 쓰겠단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고관절 괴사는 길게 써야 됩니다. 몇 개 한 3개 100 나름 지긋하게 쓰러 하세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관절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지금 풍습성 관절염이라 하죠. 경추에 문제가 있거나 견 어깨에 문제가 있거나 요추간반 탈출로 진단이 나왔거나 그리고 자골신경통이라든지 뭐 내리 엉덩이로부터 내리 아파 나게 되면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발뒤축 골가시라든지 통풍 알지요? 어떤 분들은 발뒤축 골가시라 하게 되면 발바닥에 바늘을 심어놓은 것처럼 내리 디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디디게 되면 너무

0: 그 바늘이 얼리 찌르는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통풍이라 하게 되면 어려운 질병에 속하지요. 노산수치가 올라가는 이런 질병에 속하는데요. 건파지 허하게 되면 노산수치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처염, 그 외에 고관절 괴사, 여러 가지 넘어서서 상관 부위, 산후풍 후유증, 여러 가지 관절 통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중간에 말씀 주셨지만 해도 원래 시작에는 아파서 이 약을 썼는데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안 쓰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문의한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약을 써서 아프지 않게 되어 있다면 오히려 노성을 따라 견제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체 부담이 가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길게 복용해도 뭐 산펀, 치펀이요 산펀드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과 콤파체 영향 가게 되어 있는 특히 많은 약은 간의 독성이 많이 가게 되어 있지 간에서 해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투골테는 간과 콤파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골결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칭펑텅, 진주방기 이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투골테라 말은 투과한다 말입니다. 골, 골격이라 말입니다. 테는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해서 통증을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투골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반 그 골격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10년에 한 번씩 골격 세포가 몽땅 바뀝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골격이 그게 커가서 내 80, 90, 100살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씩 내 원래 골격이 몽땅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몽땅 바뀌게 되면 그럼 우리가 키가 어떻게 크는가? 그게 한꺼번에 시작하고 몽땅 골격 세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저만큼 해서 매개 골격 세포가 10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히 새로운 골격 세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투골테 이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침대에서 내려오기 바쁘다. 너무 땅 디디자 하면은 완전히 뭐 무릎마디가 아프고 그리고 발목이 너무 아프고 부종이 생기고 여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제일 어려운 관절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리고 풍습으로 오는 관절염을 해결해 주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질병, 어려운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여러 가지 그 몇 가지 그 종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서 교대해드리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단순히 드시는 약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구복하고 외용하고 외용 깨끗 아픈 부위에다 바르고 그거 마사지했습니다. 문대수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위에서 그 한 할머니가 말씀한 거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 해도 이 약 썼는데 제가 물어봤죠. 원래부터 아프지 않은데 지금 이 약을 써도 되는가 이 말인가? 아니라고. 이 약을 써서 아프지 않는데 더 써도 되는가 그 말인데 이 제품 자체는 노정을 따라 견제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낫다가도 또 다시 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특히 그 흑개미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개미를 주한 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운동, 영양, 보물거로 돼서 움직이는데 통통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완전히 쓰게 되면 육지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이 흑개미인데 70여 가지 영양성분이 흑개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본초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가 부르고 개미 다리, 여섯 개 다리는 발동기 몇천 개의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포기하시겠다면 어지간한 관절통으로 인해서 노는 게 힘든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는 게 이 제품 자체는 보증이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백자방 구방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하루에 한 번만 딱 쓰시게 되어 있는데 여름으로서 불편한 노인성 질병은 백자방 구방액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용기 있는 쥐와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은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퐁당 뛰어들어가 볼까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작은 쥐 시릴레 이야기예요.
0: 용기 있는 쥐 시릴.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어린이 도서관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에요.
1: 이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작은 창고예요.
0: 이 창고에는 평소 쓰지 않는 걸레와 빗자루, 낡고 헌 신발,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 소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 평소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 조용한 장소예요.
1: 이 창고의 가장 깊숙한 구석에는 작고 아담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바로 이곳에 통통하고 귀여운 모습의 작은 쥐, 시릴이 살고 있었어요. 시릴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0: 그의 작은 집 안에는 간식을 보관하는 작은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보관한 침대, 그리고 작은 텔레비전까지 마련돼 있어 마치 사람들의 집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1: 평소에는 시릴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시릴은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0: 그는 일주일에 딱 두 번만 용기를 내요 구멍 입구까지 살금살금 나와 밖에서 흘러나오는 어린이 동화 프로그램 소리를 몰래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1: 가끔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 없을 때 시릴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을 틈타 조심스럽게 구멍 밖으로 나왔어요. 도서관 직원들이 실수로 흘리거나 먹다 남긴 빵가루, 치즈 조각, 과자 부스러기 등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0: 시릴은 이렇게 모은 간식들을 작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옆에 꽂힌 작은 책을 읽으며 천천히 간식을 먹었어요. 그 뒤 포근한 침대에 누워 작은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아주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이었어요.
1: 어느 깊은 밤 도서관은 온통 캄캄하고 고요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나온 사람이 전등을 모두 끄고 문을 잠근 뒤 도서관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이때 시릴은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파고들어 꿈나라를 헤매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0: 그런데 갑자기 귓가에 평소엔 듣지 못하던 이상한 낯선 소리가 살며시 닿아왔어요. 시릴은 깜짝 놀라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는 곰곰이 생각하며 그 소리를 구분해 보았어요.
1: 이 소리는 시계가 초를 세는 깔딱거리는 소리도 아니었고 도서관 창 밖에 비가 내려 유리를 접시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바람이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도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었는데 대체 이 기이하고 낯선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일까요? 시릴은 온통 궁금증에 휩싸였어요.
0: 궁금증을 참지 못한 시릴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포근한 잠옷을 가지런히 입고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걸레와 빗자루, 낡은 신발 사이를 좁고 어두운 틈새를 살금살금 지나가며 구멍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1: 그는 틈새 사이로 밖에 도서관을 내다보았어요. 어둠에 휩싸인 도서관은 꼼짝도 하지 않고 책장과 책상, 의자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0: 시린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구멍 밖으로 나와 작은 코를 내밀어 주변 냄새를 맡아보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소리의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책장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며 본격적으로 도서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1: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백과사전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큰 책장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릴은 이 책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책장의 가장 높은 맨 윗칸에는 커다란 유리 어항이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예쁜 금붕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0: 시릴은 어항이 있는 곳까지 재빠르게 달려가 발을 들쭉거리고 몸을 쭉 펴서 어항 안쪽을 올려다보았어요. 어항 속 금붕어들은 평소처럼 나른하고 느긋하게 여기저기 헤엄치며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1: 하지만 희미한 달빛과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어항을 꼼꼼히 살펴보던 시릴은 어항 속 물이 예전처럼 가득 차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0: 또 물속에서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닥을 내다보니 물방울이 카페우로 한 방울씩 떨어지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1: 시릴은 어항 표면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결국 예쁜 유리 어항에 가늘고 긴 금이 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바로 이 틈새로 물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0: 이 사실을 알아차린 시릴은 자신의 조그마한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금붕어들에게 절대 큰 재앙이 닥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도서관에 온 아이들이 금붕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정성껏 먹이를 주며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시릴은 금붕어들을 소중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하지만 어항의 물은 계속 빠져나가고 금붕어들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0: 시릴은 서둘러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어항의 금이 간 틈새에 힘껏 대고 막았어요. 잠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멈추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수건은 물을 흡수하며 흠뻑 젖어버렸고 물은 다시 틈새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1: 시릴은 자신이 입고 있는 잠옷까지 벗어 틈새를 막으려고 생각했지만 몸이 작은 그의 잠옷은 틈새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 방법으로는 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0: 시릴은 책장을 타고 조심스럽게 창틀까지 올라가 작은 코를 유리창에 바짝 대고 밖의 거리를 내다보았어요. 거리는 온통 고요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혀

0: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깊은 밤이었고 사방은 캄캄했으며 도서관 직원들은 모두 집에서 편안하게 잠든 사이였어요.
1: 이때 시릴의 눈에 천천히 걸어오는 두 명의 경찰관이 보였어요. 그들은 밤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죠. 시릴은 희망을 품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작은 두 발톱으로 유리창을 힘껏 두드리며 주변 책 표지를 움켜쥐고 흔들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두 경찰관은 쥐의 작은 모습과 가는 소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걸어가 버렸어요.
0: 이때 어항속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금붕어들은 서로 꼭 붙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두 경찰관은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철물점의 문과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쪽은 전혀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릴은 조급해하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1: 그는 원래 뛰어다니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태어나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내달렸어요.
0: 시릴은 아동도서 책장을 지나 사무용 책상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운이 좋게도 현관문 바로 옆에는 책을 싣는 밀차가 있었고 시릴은 숨을 헐떡이며 밀차로 올라가 발을 디뎠어요. 간신히 현관의 형광등 스위치에 닿을 수 있었고 시릴은 온몸에 힘을 다해 두 발톱으로 스위치를 우러 힘껏 밀었어요.
1: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형광등이 하나씩 차례로 모두 켜지며 도서관 전체가 환하게 밝혀졌어요. 시릴의 작은 눈은 강한 빛에 잠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곧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큰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활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0: 이때 어항 속 물은 거의 다 빠졌고 금붕어들은 서로 꼭 붙어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헐떡이며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시릴은 어항을 가리키며 경찰관들에게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가늘어 경찰관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1: 두 경찰관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시릴의 모습을 발견하고 쥐뜻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곧 백과사전 책장 앞으로 가보더니 어항에 금이가 물이 새고 바닥이 온통 물에 젖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어서 금붕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어요.
0: 이 말을 듣고 책장 뒤에서 몸을 떨며 숨어있던 시릴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쓰러질 것 같았지만 금붕어들이 구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척 기뻤어요.
1: 두 경찰관이 어항과 금붕어를 수습하느라 바쁜 사이 시릴은 살금살금 자신의 포근한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발은 지쳐 아프고 발은 물에 흠뻑 젖었지만 마음속은 따뜻하고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릴은 신발을 벗고 침대에 툭 쓰러져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0: 해가 다 뜨고 도서관에 아이들이 찾아와 책을 보는 소리가 들릴 때 시릴은 깨어났어요. 지금까지도 그날 밤 누가 도서관 전등을 켰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릴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평온해졌어요. 매일 잠을 자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며 간식을 먹고 일주일에 두 번씩 동화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꼭 한 번씩 밖으로 나와 어항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었어요.
1: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은 곰돌이 모모. 어느 숲속에 곰엄마와 함께 사는 곰돌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곰돌이 이름은 모모였어요. 모모는 자신의 이름이 아주 평범하고 흔해서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곰엄마에게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보챘어요.
1: 곰 엄마.

0: 엄마는 모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미소 지으며 스스로 마음에 드는 예쁜 이름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1: 모모는 기쁨에 뛰어다니며 바로 숲속으로 나갔어요. 그날은 맑은 날이었고 햇살을 맞으며 걷던 모모는 이 햇살처럼 포근한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햇살이라고 짓고 싶어졌어요.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정말 멋진 이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0: 이어서 부드러운 잔디밭에 다다른 모모는 푹신한 풀밭 위에서 마음껏 뒹굴었어요. 부드러운 풀잎들이 몸을 간지럽혀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모모는 이 풀처럼 상쾌하고 즐거운 이름도 좋다고 생각하며 이름을 풀이라고 짓고 싶어졌어요. 부르면 마음이 즐겁고 가벼워지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1: 그러다가 바람이 불며 달콤한 꽃향기가 콧속으로 스며들어왔어요. 모모는 힘껏 코를 훌쩍이며 향기를 맡았고 꽃향기처럼 향기로운 이름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꽃향기라는 이름도 마음에 담았어요.
0: 숲속을 걷다 보니 예쁜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모는 이 새소리처럼 달콤한 이름인 짹짹이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 외에도 맑고 투명한 호수, 긴 버드나무 가지,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 모두 모모에게는 예쁜 이름으로 다가왔어요.
1: 햇살, 불, 꽃향기, 짹짹 등 수많은 예쁜 이름을 떠올린 모모는 대체 어떤 이름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어요. 곰엄마가 새 이름을 찾았는지 물었을 때 모모는 햇살, 불, 꽃향기 등 많은 예쁜 이름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모모라고 부를 때 그 어떤 예쁜 이름보다도 모모라는 이름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곰엄마는 이건 평범한 이름이 아니냐? 라고 물었지만 모모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부르는 사랑하는 모모라는 말 속에는 엄마의 따뜻한 향기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이름 같아요.
0: 곰 엄마는 모모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의 품속은 포근하고 향기롭고 달콤했으며 모모가 느낀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모모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평범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0: 네, 오늘 동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쥐 시릴의 이야기와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은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1: 시릴 이야기를 통해 평소 소심하더라도 소중한 친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는 겉보기에 평범해도 사랑이 담겨있는 나만의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따뜻한 꿈과 소중한 마음의 씨앗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0: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치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치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 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세상에

0: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대관인이 대답했다.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 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기어들어 말했다.
1: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보가 물었다.
2: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2: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채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1: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채를 껴안고 말했다.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3: 배채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0: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3: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0: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 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대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3: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0: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봄왕이 오동나무에 뛰어 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거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해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닭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0: 서랍장을 열고 모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후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소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허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달아,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허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1: 소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허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허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허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것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허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허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허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역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허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허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리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허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허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허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허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허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허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체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신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내 추억 속 그때 그 사람 그 일을 쓴 수기 작품을 감상해보며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홍란 씨의 수필 2년의 향기를 감상하겠습니다.

2년의 향기 나몽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과 사연이 있다. 인연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수십 년 동안 나를 동반하며 무궁한 에너지와 힘을 실어주었고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70년대 초 나는 갓 20살에 접어든 애송이 처녀였다. 당과 국가의 덕분으로 조학금을 받으며 장춘 재상학원을 졸업한 나는 현 인사국의 배치로 첫 사업터인 대양향 공소사에 자리 잡았다. 당시 나는 주동적으로 제일선인 영업매대에 서겠다고 조직에 제출했다. 행정사업을 제쳐두고 힘든 영업실에서 일하겠다고 하니 조직에서는 흔쾌히 허락하고 나에게 문구매대를 맡겼다. 나는 연필 한자로 필기 한 권, 고무지역의 한계 일망정 보배처럼 다루며 맡은 바 사업에서 책임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처 조장이 나를 불렀다. 조양천 신화서점에서 도서 발행을 책임진 김재권 선생님이 오셨는데 잠깐 모여서 도서 판매와 그 대책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했다. 나는 두 말 없이 영업처 조장과 함께 당직실에 들어섰다. 첫눈에 40살쯤 돼 보이는 멋진 남성분이 책을 구두로 펼쳐놓고 말씀하셨다. 오늘 첫걸음으로 새로 출판된 책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진열장에 진열하고 판매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책값은 먼저 지불하지 않고 판매하는 쪽쪽 지불해도 별 문제 없다고 하셨다. 막 출판된 귀중한 도서, 흰 종이장에 까만 글자가 깨알처럼 꼭꼭 예쁘게 줄을 지어 정연하게 서 있었다. 책장을 넘기노라니 글 속에서 풍기는 특유의 글향기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쁜 이유는 멀리 가지 않고도 내가 직접 관리하는 매대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덕분에 나는 촌에서는 제일 먼저 림의 서른, 청춘의 노래 등 장편 소설들을 읽을 수 있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나눌라 치면 소설 속 주인공들의 재미있는 사연을 풀어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시절 도서는 유일한 소통 도구이자 볼거리였다. 내가 그토록 책에 흥취를 느끼고 집착하게 된 이유는 역시 김재권 선생님의 책에 대한 선전과 뛰어놀 수

선생님은 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가장 좋은 스승은 책이고 가장 행복한 일은 마음대로 독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는 일이다. 책에는 이 세상의 모든 최고가 들어있고 백과 지식이 있다. 당시 책 한 권 값이 불과 2원 이내였지만 구매하려면 상당히 힘들었다. 김재권 선생님은 나에게 푸른 등을 켜주고 할부로 조금씩 갚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월 평균 2원씩 납부하는 호조금이 연말에 나오면 한꺼번에 책값을 지불하곤 했다. 참으로 마음이 하늘처럼 푸르고 바다처럼 깊은 분이셨다. 김재권 선생님의 로고에 감동되었고 이를 보답하기 위해 나도 책을 판매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당시 일부 생산대에는 로인 독보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나는 생산대 대무위원들과 협상하고 단행본 몇 권씩 사도록 약속했다. 사원들이 때때로 번거로운 노동에서 해탈돼 책 읽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서 대단히 흡족해했다. 다른 볼거리가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도서가 귀한 취급을 받던 진솔한 이야기이다. 한편으로 나는 또 마을에 있는 모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께 사정 이야기를 했다. 마침 학교에서는 반급별로 책을 비치하기로 하고 아동도서 일부를 사들였다. 그리고 반급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동원해 집집마다 다니며 낡은 책을 거두어들였다. 학생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 체육 시간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면 실내에서 책을 읽으면서 흥미진진하게 시간을 보냈고 과외 시간과 점심 휴식 시간에도 책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반급마다 책을 노끈에 꿰어 학생들이 앉은 뒤편 벽보라 밑에 걸어두었는데 교실에 들어서면 첫눈에 안겨오는 멋진 반급 풍경이었다. 김재권 선생님은 판매 수요에 따라 짬짬이 틈을 내어 책을 공급하셨는데 왕복 20여리 길에 낡은 영구표 자전거가 유일한 운송 도구였다. 당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시대여서 그분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아무런 보수도 없었지만 오직 도서에 대한 애착 하나로 그렇게 부지런히 산촌을 누비며 책을 보급하셨다. 사실 김재권 선생님 자신이 이동책가게였다. 만년에도 이동책가게를 운행하셨던 김재권 선생님이라고 하면 룡정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산골마을 팔도로부터 시작해 조양천 서점, 후에 룡정시 문화관에서 사업할 때에도 시종일관 손에서 도서를 놓지 않으셨고 또 퇴직 후에는 진짜 2평방미터도 채 안 되는 이동책가게를 꾸리고 밤낮으로 책에 파묻혀 사셨다. 사람들을 만나면 책에 대한 말씀부터 하셨다. 제한된 내 인생의 울타리와 사회와의 접촉 범위 내에서 나는 책에 대해 그렇게 깊은 애착과 미련을 가진 분을 보지 못했다. 명예나 지위, 금전은 모두 생각하지 않으셨고 오직 책에 대한 관심뿐이셨다. 책 인생, 책 집착, 안전하서나 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남에게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다른 사람이 들어주면 기뻐하셨지만 들어주지 않아도 별 말씀이 없으셨다.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운 분이셨다. 하루 종일 고달프게 도서 판매를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면 점심 식사 시간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농촌 마을에는 음식점이라는 게 따로 없었다. 쌀독에 쌀이 넘쳐나야 인심이 후하겠는데 70년대 당시 상황으로 손님 한 분을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도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 분은 보다 못한 내가 어머니께 부탁해 점심 한 끼를 선생님에게 대접한 일이 있다. 아주 소박하고 간촐한 점심 식사였다. 김재권 선생님은 오이 냉국에 밥을 말아 드시고도 그렇게 감지덕지하셨다. 후에 김재권 선생님은 룡정시 문화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나는 조양천 소학교로 발령을 받다 보니 업무상 거래는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책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정성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 지나가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고희의 나이를 묶어보니 이미 지나간 아쉬운 일들이 많다. 편안할 때 옛 친구, 옛 동료를 만나서 회포를 풀려는 생각은 꿈과 같이 허황하다는 것을 나는

늘 느끼곤 한다. 몇 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김재곤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제한된 인생이 안쓰럽고 원망스러웠다. 도서를 위해 일생을 바쳤고 산촌에 책을 보급하려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힘들게 오르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지금도 내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됐다. 옛 인연은 세월 속에 묻히고 새로 맺은 인연도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상황이 재현된다.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영구할까? 나 또한 영생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인연이란 기억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원한 것임을. 선생님이 펼쳐 보이신 책 한 권, 손수 끌고 다니시던 이동 책가게, 산길마다 흘리신 땀방울은 이미 내 삶의 뿌리가 되어 오늘의 나를 지탱하고 있다. 책 향기처럼 은은하게,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힘으로.

그래서 작자는 도서를 애착하고 남들이 더 많은 책을 읽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셨던 잊지 못할 인연을 회억하면서 그분 때문에 많은 책들을 구독했고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오릴 씨의 수필, 8살 때 찍은 화보 사진을 감상하겠습니다. 8살 때 찍은 화보 사진, 김오릴. 책장 깊숙이 보관된 낡은 화보책을 꺼낼 때마다 나는 시간의 문을 열고 1962년 9월 3일 그날로 돌아간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10주년. 8살 소녀의 눈에 비친 세월은 온통 축제 분위기다. 그날 아침 엄마는 내 외태머리를 곱게 닿아주고 직접 지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혔다. 내 손을 잡은 엄마의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퐁당퐁당 뛰며 연결공원으로 향했다. 거리는 이미 인파로 북적였다. 민족 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들이 붉은 깃발과 꽃다발, 풍선을 들고 공원 다리를 건너 강물처럼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가로수도 바람이 춤추고 구름도 덩달아 춤을 추며 우리 명절을 축하하는 듯 했다. 공원 체육장에서 열린 경축대회가 끝날 무렵 주덕회 주장님께서 주석단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손에 손잡고 춤을 추셨다. 공식 행사는 끝났지만 사람들은 곳곳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들의 환호성과 신명나는 북소리가 우리 모녀를 이끌어왔다. 둥글게 모인 할머니들 가운데는 북을 메고 지휘하는 젊은 여선생님이 계셨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의 맑은 미소, 그 모습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옆에서는 할아버지들이 흥겹게 퉁소를 불고 있었고 그 앞에는 앙증맞은 3살쯤 된 남자아이가 앉아 장단을 요리조리 돌리며 두드리고 있었다. 북장단이 살아서 춤추는 듯했다. 나를 본 여선생님은 방긋 웃으며 손짓으로 들어오라 하셨다. 나는 춤추기를 좋아했지만 쑥스러움도 있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둥그런 원 안으로 들어섰다. 두 팔을 벌려 장단에 맞춰 벌짝벌짝 뛰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사진사 아저씨가 나타나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춤추는 소녀와 장단치는 소년, 북을 면 채 환하게 웃는 여선생님, 다리를 꼬고 앉아 퉁소 보는 할아버지, 흰 수건을 두르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단치는 할머니,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 아름다운 역사의 순간이 사진사의 카메라에 오롯이 담겼다. 그날의 여선생님은 북경 주황민족학원 교수님이라는 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다. 자치주 창립 10주년을 취재하기 위해 북경에서 촬영가를 모시고 먼 길을 오셨다고 한다. 촬영가는 우리 민족의 축제 현장을 부지런히 렌즈에 담았고 그 사진은 1961년 1월호 민족화

보 안표지에 로소동락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1964년 초 당시 연변의학원 도서관에서 일하던 오빠가 새로 들어온 화보책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동생 사진이 민족화보에 나왔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엄마는 아이고 정말 우리 월일이 나왔구나 하며 화보책을 이리저리 돌려보셨다. 외할아버지부터 언니, 오빠들까지 모두 큰 경사가 난 듯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엄마는 동네 방네 자랑하러 다니느라 바쁘셨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학교에서 나는 스타가 되었다. 해마다 6.1절 행사 때는 검열꽃에 앉아 주석단 앞을 지나갔고 학교 행사 때는 대표로 꽃다발을 증정하는 게 내 몫이 되었다. 그 사진 한 장은 나에게 소중한 동년의 기념이자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 잡았다. 세월은 뉴스와 같이 흘렀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봄날 나는 농촌의 하양에 생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전혀 생각밖에 그날 장단치던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벌써 고중 2학년생이 되어 모내기철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것이었다. 이름은 김훈, 별명은 장단이었다. 그만큼 그가 장단을 잘 쳤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조심스레 녀 선생님 소식을 물었다.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평판을 받자마자 조선족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일부러 북경에서 다시 연길까지 오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농촌으로 내려가서 선생님을 찾을 길 없었다. 그 당시 선생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선생님께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분을 다시 찾아뵙지 못한 건 내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후 나는 39살 늦은 나이에 길림 장춘 건축학원에 진학했다. 고등수학, 건축구조의 힘의 분석, 건축재료의 화학 반응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나는 그 사진 속 여 선생님을 떠올렸다. 따뜻한 미소, 북을 메고 사람들을 하나로 이끌던 당당한 모습, 그리고 나를 불러들여 춤추게 하던 그 손짓을 기억하며 이를 악물었다. 3년 3개월, 드디어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공정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리고 지금, 고희를 넘긴 나이까지도 나는 출근하며 남은 여생을 불태우고 있다. 내 삶에 한 줄기 빛을 심어준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한때 그 소중한 화보책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농촌에서 올라와 가정을 꾸리고 이사를 몇 번 다니는 사이에 어디선가 사라져버렸다. 엄마가 안타까워하는 걸 보고 딸이 상해 여러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그 화보를 찾아 고가로 사왔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에는 1962년 가을의 햇살과 바람,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예쁜 소녀가 나풀나풀 춤추고 그 옆에서 장단을 치는 소년, 북을 맨 여 선생님, 통서 보는 할아버지, 장단 치는 할머니, 그들의 얼굴에는 고3 명절을 축하는 기쁨과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그 화보 속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다. 한 소녀의 꿈, 한 선생님의 헌신, 그리고 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춤추는 모습이 담긴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오늘도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날의 북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환호성이 눈앞에 펼쳐진다. 사진 속에는 연변 땅에 뿌리내린 우리 민족의 여러 민족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다.

10년 전 자치도 창립 열도를 맞은 경축대회에서 우연히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을 소환해 당시 유명 화보에도 실린 흑백 사진 덕분에 달라진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흑백 사진이 아닌 역사의 한순간의 소중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원죽순 씨의 수필 사향대산이 올라 약촉해 된 기억을 감상하겠습니다. 사향대산이 올라 약촉해 된 기억 원죽순. 무정한 세월이 이끌려 어느덧 70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내 친구 정숙의 아버지랑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향대산이 올라 약초를 캐던 60년 전 그 세월이 어제일처럼 눈앞에 생생하다. 재직에 가난했던 그 시절 7, 8월이면

마을 사람들은 약초를 캐 생활에 보탬했다. 약초를 팔면 석유, 소금, 비누 같은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었고 아이들 학용품을 사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7월 초순, 아랫집 친구였던 정숙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중곡리 뒷산에 약초가 많다며 사람들을 조직해 가보자고 했다. 엄마는 우리 딸들도 데려갈 수 없냐고 제안했고 정숙의 아버지는 나와 언니를 데려가는 데 동의했다. 사흘 동안 엄마는 분주히 준비했다. 좁쌀가루를 볶고 점등을 싸고 얇고 가벼운 이불을 준비하셨다. 떠나는 날 아침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찌고 나물을 볶아 우리를 깨웠다. 아침을 먹고 정숙의 아버지가 오자 아버지는 동구박까지 배웅 나와 언니 말을 잘 들으라 신신당부하셨다. 그해 나는 14살, 언니는 18살이었다. 우리 마을에서 중봉리까지는 30여리 길이었는데 새벽길을 재촉해 중봉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이었다.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10여 호의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한 집 할머니가 물을 내왔다. 정숙의 아버지는 이 산에 사향이 살아 사향대라 부르며 사향은 진관 약재로 쓰인다고 알려주었다. 하늘과 닿은 높은 산은 웅장했다. 점심을 먹고 산에 오를 준비를 하자 인심 좋은 할머니가 도마도와 오이를 나눠주며 우쪽에 샘터가 있어 산막 짓기에 좋다고 알려주었다. 산기슭엔 이름 모를 풀꽃이 피었고 빨간 딸기가 담스럽게 열려있었다. 새콤 달콤한 딸기를 따먹으며 더 오르니 모루와 달의 눈길도 많았다. 할머니 말씀대로 산속을 올라가니 넓은 개활지와 옹달샘이 나타났다. 우리는 풀을 베고 나무를 찍어 어둠이 들기 전에 산막을 지었다. 정숙의 아버지는 마른 나무를 주워오라고 시켰고 남자들은 생나무를 찍어와 우등불을 피웠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다. 혼곤이 잠들었는데 정숙의 아버지가 깨워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좁쌀죽을 끓여놓았고 전병에 고추장을 발라 먹으니 꿀맛이었다. 산은 가팔랐다. 새들이 지적이고 다람쥐가 재롱 부리는 산속 풍경은 동화 속 같았다. 정숙의 아버지는 멀리 가지 말라 당부하며 우리들더러 주변에서 당삼을 캐게 했다. 당삼싹은 칸을 팠지만 뿌리는 낫자루만큼 굵었는데 그걸 본 언니가 환호성을 질렀다. 정숙의 아버지는 수시로 우리를 확인하며 안전을 살폈다. 점심때 약초싹은 간을 푼데 뿌리가 큰 이유를 묻자 정숙의 아버지는 노루와 사슴이 새싹을 뜯어먹어 뿌리만 해마다 자란다고 알려주었다. 나흘째 되는 아침에는 더 높은 산이 올랐다. 가파른 산을 오르니 운동장처럼 넓은 개활지가 나타났다. 부드러운 풀만 무성할 뿐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은 숲의 바다였다. 약초를 캐는데 노루들이 나타나 우리를 바라보다 숲속으로 사라졌다. 탁 트인 곳에서 약초를 캐니 무섭지 않았다. 사흘도 약초를 캐고 여드레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내려와 쉴 때 염태선 아저씨가 산신령 덕분에 비도 안 오고 짐승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자 정숙의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짐승들이 산막을 노렸지만 불길 때문에 덮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었다. 우리는 더운 여름날 정숙의 아버지가 밤마다 우등불을 피운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정숙의 아버지는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새우잠에서 깨어나 우등불을 지피면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셨던 것이었다. 그때 정숙의 아버지는 마흔 중반의 사나이였고 아주 자상한 분이셨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자연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며 즐거운 여름 방학을 보냈다. 그로부터 6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향대 산에서 약초 캐던 그 시절의 관등처럼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그때의 경험은 내게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던 공동체의 따뜻함, 자연이 주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지혜를 키워가던 그 시절의 정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내게 큰 버팀목이 된다.

벌든 손주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현대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잊지 않길 바라고 싶다. 그 시절 산에서 배운 인내와 감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내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0: 그래서 작자는 어린 시절 어른들을 따라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며 보냈던 잊지 못할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던 따뜻한 인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이 자신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수상시장과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인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에서 수상시장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나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찬란한 불빛은 도시의 매우 특징적인 문화관광 명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아침 생활 정취가 모이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야간 인기 방문 명소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 데서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결은 일시적인 인기 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인터넷 인기 열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연변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변대학 주변에 두 가지 언어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화려한 불빛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이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는 일부러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원래는 평범한 상업거리였습니다. 특색 있는 두 가지 언어 간판이 인터넷을 타고 뜻밖의 화제가 되면서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됐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 와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특색 미식을 맛보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생활 정취를 느끼는 등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평범한 거리가 도시의 인기 명소로 거듭난 것은 단순히 화제를 만든 것 때문이 아니라 부대봉사를 끊임없이 완산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몰려드는 인기의 직면에 연결은 발전 추세에 맞춰 시설과 봉사를 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가들의 기존 특색 간판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통일된 경관을 갖추도록 규범화하고 야간 조명 승격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아래 미식거리도 새로 조성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거리 소비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주변 작은 가게들과 요식업의 공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은 각자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동시에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연합 전문 집법 행동을 적극 펼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관광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 봉사지를 높였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도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발전의 실제에 맞춰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하고 100명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쳤습니다. 공유 쉼터는 24시간 개방하고 거리 상가들은 공간을 내어 따뜻한 봉사점을 마련해 대중이 각각

다른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려닝 관광객 왕 선생입니다. 예전부터 여기에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보고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의 분위기도 느끼고 특색 미식도 맛보면서 인증사진도 찍어보려 합니다. 사천 관광객 광여사입니다. 소홍서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원래 연변대학 안에도 들어가 구경하고 나와서 사진도 찍고 분위기를 따라 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을 보니 전부 한 번씩 맛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밥을 먹고 오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연길 야간 활기를 대표한다면 새롭게 승격된 수상시장은 이 도시의 이른 아침 가장 짙은 생활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승격한 수상시장은 낡은 시장의 좁은 공간과 큰 물 상황에 제약을 받던 문제점을 철저히 해결했으며 주차장 등 기초시설을 새로 갖추고 850개의 매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원래 위치보다 강과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과 가깝습니다. 또한 시장은 원래 생활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 실내 남북 양측에 여전히 많은 조선족 전통 미식을 남겨뒀습니다. 예전 수상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주차 공간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차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남북 양측에 주차 공간이 대략 700여 개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쫀득한 찰떡, 향긋한 순대, 그리고 각종 장백산 특산물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상 식재료를 사러 오고 외지 관광객들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러 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장터인 동시에 민속 음식을 맛보는 문화 관광 방문 명소이기도 합니다. 연길 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라면 주차 공간과 새 건축물입니다. 실내 통로도 원래 시장보다 넓어졌고 장식도 승격됐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상가 왕장승입니다. 지금은 위생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조명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잘 운영해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관광객 혼여사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러 와서 체험해봤습니다. 이곳은 인기도 많고 먹을 것도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제 친구들이 온다면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아주 좋고 와볼 만한 곳이며 사진을 찍으러 오기에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을 대표하는 두 명소는 연길 문화 관광이 질적 재고를 가져온 축소판입니다. 올해 연길시는 자체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관광지의 경영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홍색 견학,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 산수 풍광, 특색 미식을 관광 체험에 융합시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관광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으로 열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의 실천은 문화관광 발전이 인기를 소진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발전 추세에 맞게 이끌고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생활 정취를 도시 명암으로 만들어야만 일시적인 방문 명소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는 관광 목적지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주당위 농촌사업지도소조 확대회의가 11일 도나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론술을 깊이 관찰하고 전성 상시와 지원으로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 지속적 공고 확대 추진 및 향촌 전면 진흥 촉진 회의 정신을 전면 수행했으며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에 대해 재부치하고 추진 수행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각을 증강해야 합니다. 각급 여러 부문 주요 책임자들은 중점 임무를 직접 포치, 독촉하고 총체적 책임을 짊어지며 다잡아야 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고 짊어져야 할 책임을 굳건히 짊어져 재반 포치가 상하로 관통되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다잡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부와 대조에 답을 찾고 문제를 향해 나아가며 문제를 주시하며 일해야 합니다. 못을 박는 정신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아 모든

0: 상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협동으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위에서는 통과라고 방향을 정하며 정부에서는 실시 추진하고 업종 부문에서는 분담 추진해야 합니다. 작품을 전면하고 엄격한 표준을 느슨히 하지 않으며 세밀한 요구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며 실속 있게 행동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향촌 전면진흥 재반 사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하고 지원 상시와 감축 기제를 수립 완선해 규모성 재빈곤과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지키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선차적인 임무이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빈곤에서 벗어난 대중들의 안정적인 증수를 전력 촉진하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핵심 목표이자 지원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중점 사업 임무와 대조에 목적성 있는 강습을 조직하고 정책을 투철히 설명하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중들의 인정도를 깊이 중시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과 결부에 대중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시정하며 정성을 다해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 관련 정황을 통보했습니다.
1: 10일부터 이틀간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지 참관, 집중회의, 회보 교류 등 방식으로 건설 성과를 총화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다음 단계 전주 아름다운 향촌 건설 중점 임무를 포치해 농촌 주거 환경의 질 제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의 림소림이 집중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으며 부주장 두경국이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요한 사업으로 향촌 전면 진흥과 관계됩니다. 지난 3년간 각 현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존의 토대에서 더 큰 결심과 강도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보다 잘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맡은 사업을 다잡고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선진을 본받아 격차를 찾고 염치를 차려 분발하는 긴박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부의 힘을 잘 빌리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국면을 타개할 묘책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난관 공략 행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어 실적으로 진정한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실속 있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부족점과 취약고리를 주시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서 실질적인 재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조직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의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 재고 재반 임무를 전력 실시해 천리변강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 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참관 기간 회의 참가자들은 손으로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 대흥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촌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시 강원진 이합점촌, 현유진 성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아 각 촌의 전면도 종전과 향촌 환경 미화, 기초시설 완선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고 각지 특색 있는 건설 구상과 실천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집중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 전개 정황, 단계적 성과, 현존 문제와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회부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0: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사무청사에 들어서면 연결시 도시구역 지혜 열공급 관리 통제 플랫폼의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열공급 부문에서는 열 사용자에 대해 전반 과정 수치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왕영입니다.
2: 통과 성지 지혜 플랫폼

을 승격하면서 기존의 사용자 계정 수치를 통합하고 AI 분석을 통해 과거의 조방식 열 공급을 지혜와 열 공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공공 건물, 아파트와 열 사용자를 선정해 균형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열량이

0: 로서 열 사용 조건이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확보했으며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분수기 교체, 도관 개조, 난방기 추가 설치 등 개조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26채 건물의 난방 계통을 개조했는데 개조 면적이 10여만 평방미터이고 천여 세대 열 사용자와 관련됩니다. 왕영입니다. 봉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인공 고객 봉사석을 기존의 6개에서 14개로 늘려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능을 이용해 생산과 고객 봉사를 효과적으로 결부했습니다. 사용자 신고가 비교적 집중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판단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계산을 거쳐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에서는 석탄 2만 톤을 추가 구매, 비축해 열 공급 물자 비축을 1층 충실히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10월 13일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 위원회 회사는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하게 됩니다. 목전 기타 현시 열 공급 기업들에서도 열 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연변저순적 자치주 중국화 학회 설립 대회가 일전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변저순적 자치주 중국화 학회 제1회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문물국과 연변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연변저순적 자치주 중국화 학회 중국예술세계소화원 연변분원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시 장소는 연변미술관 전시청이며 총 70여 점의 중국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작품에는 장백산의 림해, 두만강 기슭 등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린 작품도 있고 조선적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는 11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연변조선적 자치주 중국화학회 회장 류홍상입니다. 연변저순적 자치주 중국화학회의 설립은 연변에서 중국화를 배우고 창작하는 화가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학회는 중국화 창작에 주력하렵니다.
0: 융암의 지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2025-2026년 전국 시범성 로인 친화형 사회구역 명명 예정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조 왕청년 신민가도 시내 사회구역, 도나시 승리가도 을흥무 사회구역, 연결시 북산가도 단연 사회구역,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훈춘시 마천자양 남산촌, 령정시 리원가도 리원 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과 촌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주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조 기온 변동폭이 비교적 크겠습니다. 13일부터 기온이 또렷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 내지 영상 2도겠으며 16일부터 기온이 올라갔다가 18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mm 내지 12mm로 평년 동기보다 약 4mm 많겠습니다.
0: 일기예보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장백산 남풍경부에서는 지속적인 강설과 좋은 날씨가 나타나 풍경구 도로와 잔도에 대면적 석설과 결빙이 생깁니다. 관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백산 남풍경구는 10월 16일부터 계절성 폐원을 실시하며 재개방 시간은 별도로 공고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율이었습니다.
2: 연변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우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우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 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이라지오 조선호 방송 문예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산입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또 질이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생방송실 열선전화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입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전에 추천을 했던 제품도 좋고 궁금한 제품도 좋고요. 어떤 제품이든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영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0: 요즘 저희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활동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1: 예,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 저희가 18원짜리 만통 근골 패치에 완통 친구티에 예, 무료로 드립니다. 예.
0: 저희 생방송에 참여하기만 하게 되면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1: 예, 맞습니다. 우리 근육과 관절, 예, 배 주변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 예,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매장에 오셔서 예,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관절 뭐 여기저기 중년원층에서 아이고, 아고고, 어, 허리야, 아우, 무릎 관절 이렇게 예, 예. 소리가 자연히 나오는
1: 그렇죠. 예.
0: 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런 분들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제품 있게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뭐 또 매장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제품도 보고 해서 이 관절이 쑤시는 데 좋은 뭐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자나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무료로 만통 근골 패치, 만통 근골 패치를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특별히 또 소개해드릴 제품도 있다면서요?
1: 예, 우리 백병은 허에서 시작되고 예, 조기로화되는 심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예, 병극성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몸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 심장입니다. 예, 최근 매장을 찾는 분들을 보면 예,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불편하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또 답답하고 온몸이 무기력하며 예, 심지어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예, 깨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많이들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0: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많은 이 30, 40대 젊은이들도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뭐 답답하다, 온몸이 무기력하다, 계단 두 층에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찬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1: 예, 그렇죠. 이것도 현재 가장 보편적인 건강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를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심장이 과부하로 예, 힘들라고 이렇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0: 네.
1: 심장은 인체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엔진에 기름이 부족하고 예, 힘이 없고 노화가 되면 전신 기능도 따라 떨어지게 되겠죠.
0: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시작, 이 심장 기능이 퇴화. 나중에는 뭐 심장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이 퇴화로 해서
1: 이런저런 예, 문제들이 많죠.
0: 예. 오늘은 심장에 관한 문제로 이러저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심장에 좋은 제품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예, 오늘은 우리 심장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물질인 코엔자임 Q10을 알려드리려 하겠습니다. 예, 부음의 Q10라 하죠. 예.
0: Q10, 예, 예. 그래죠. Q10. 이 코엔자임 Q10은 저도 들어봤어요. 낯설지 예. 않는 것 같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코엔자임 Q10을 드시고 있을 겁니다.
1: 그렇죠.
0: 예. 많은 청취자분들도 심장에 좋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지금 연결이 지금 돼 있어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히 가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주십시오.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반갑습니다. 예.
2: 그 이제 소개된 그 관절에 관한 그 이야기 좀 잘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1: 예, 우리 만통 근골 패치를 하는데 예, 이게 그거는 붙이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픈 곳에 붙이면 됩니다.
0: 그럼 무릎 관절,
1: 예, 무릎 관절이라든지 손목 관절도 좋고, 이쪽에 예, 허리 통증에도 좋고,
0: 후구골, 예. 후구골 마비전지 예. 이것도 더 좋은 걸로.
2: 예, 그렇습니까?
1: 예.
2: 그래서 이 약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한다.
1: 아, 내일 예. 오세요. 예.
0: 방송에 전화로 참여하셨기 예. 때문에 이제 오셔서 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그럼 내일이라도 또 훗날이라도 어떻게 가세요?
1: 예, 됩니다. 예.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시간 나세요. 예. 우리 어머님 찾아주시고 건강하십시오.
1: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예.
0: 그래, 저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요, 이 관절 팩, 그렇죠. 이 관절, 무릎 관절로 고생하는 분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꽤 많은 분들이.
1: 그렇죠.
0: 있어요.
1: 예.
0: 특히 앉았다 일어나면 우두둑 소리가 나고 시골고 아프고 힘을 못 쓰잖아요.
1: 예, 40대부터 우리 50대 사이에도 아. 지금 예, 관절에 이런저런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예.
0: 이게 나이가 원수라니까.
1: 그렇죠. 예.
0: 50을 벗어나면서 더 힘이 들고 특히 60, 70대 분들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그 소개를 해드린 전화 참여하신 분들에게는요 만통 근골 패치를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장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Q10 그렇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심장이 좋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우리 몸에 왜 없어서는 안 되는지 좀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Q10에 대해서.
1: 예, 우리 코엔자임 Q10은 약이 아닙니다. 예. 인체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천연 활성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0: 오, 심장.
1: 예, 우리 심장, 간, 신장, 예, 근육세포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우리 심근세포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을 정밀한 기계에 비유하면 심장은 핵심 엔진이고 예, 코엔자임 Q10은 엔진이 전용 연료와 정비제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 전화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3: 나 거기 제품 뭐 영 많이 샀습니다.
0: 오,
3: 근데
0: 좋죠.
3: 오늘 또 소개하는 그 제품이 좋은 예. 것 같아서 내리 가보고 싸겠습니다.
0: 무료로 드리니까 좋으면 더 많이
1: 예, 만통 근골 패치는 그냥 와서 예.
0: 그냥
1: 예, 무료로 받아가시면
3: 예,
1: 되고
3: 제품도 내 많이 쌌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예, 회원이시니까 예.
3: 내놓고 또 가서 내리 또 예. 가져오자고 그럼
0: 와서 소개되면 예, 예, 좋은 거 많죠. 와서
1: 지금 예, 우리가
0: 보고.
1: 지금 예, 코인자임 Q10 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3: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어머님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0: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4: 선남가?
1: 예.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말씀하세요. 예.
4: 소매 큐수리에 싹 그런 쌀이면 그거 그러면 한 통에 얼마인가?
1: 지금 우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4: 예.
1: 아래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예,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398원에 예, 두 통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4: 아, 그럼 거기 몇 달 친가?
1: 두 달 친다.
4: 2달치.
1: 예, 그 외에도 또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제가 소개하려 하는데, 예, 저희 방송을 예, 끝까지 들어주세요. 예.
0: 그 뭐, 다우리 아주 가격도 예. 저렴하고, 예. 매장에 나오셔서
1: 활동, 예, 또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4: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런 요전판 투스에도 붙일 수 있습니까?
1: 예, 붙여도 됩니다. 예. 통증 완화에 아주 좋습니다. 예. 어디면 아프면 어디면 붙이면 됩니다.
0: 예.

0: 90도 살 겸 또 그리고 무료로 예. 받아가시고 또 관절에 좋은 거 내일 한번 좀 시간 하신 대로 요 며칠 사이에 나와주시고요.
1: 예.
0: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저 게시판에 뜨게 되어 있죠.
1: 예, 그렇죠. 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계속해서 이 저 Q10에 대해서 좀.
1: 예, 우리 Q10은 예, 두 가지 핵심 작용이 있는데 예,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에너지 공급, 예, 즉 식물세포가 매일 박동하고 혈액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예, 심장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도록 예, 그걸 지탱해 줍니다. 예. 둘째로는 우리 항산화 관리, 예, 즉 체내에서 노화를 가속화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제거해서 예, 심근산화 손상을 줄이고 예, 심정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0: 원래 우리 몸 자체가 뭐 이 영상, 이 영양소를 만드는 거. 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추가로 보충해야 한다고 봐요?
1: 예, 네, 이것은 우리 코엔자임 Q10 그 함성 능력은 25세 우리 정점에 도달합니다. 아. 그리고 25세 이전에는 우리 몸이 충분히 이런 코엔자임 Q10을 합성해서 예, 심장 동력이 충분하고 예, 회복이 빠르고 예, 쉽게 피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25세 이후에는 해마다 감소하고 예, 35세에는 절벽식으로 예, 우리 코엔자임 Q12에 유실되면서 예, 50세 이후에는 심각하게 부족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스스로 만드는 코엔자임 Q10은 적어지지만 예, 우리 심장 부하와 일상 소모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심장 동력이 부족하고 예, 대사가 늘어지며 예, 항로화 능력이 떨어지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예, 무기력해지고 심장도 노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나이는 속이지 못하네요. 숫자라고 하지만은 그 숫자가 따라오면서 아이고 저거 하면 여기저기 아파나고
1: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렇죠. 예, 나타나기 시작하죠.
0: 저하가 생기면서 무기력해지고 아니, 무기력해진다고 하니까 힘이 쫙 빠지네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분명 이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없는데도 뭐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결국 이 심장의 영양 비축이 따라가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죠 이거.
1: 예,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 코엔자임 Q10은 심장이 안 좋은 사람만 먹는 것이고 예, 몸이 건강하면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코엔자임 Q10은 예, 병을 치료한 약이 아니라 예, 우리 온 가족이 심장을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예. 나이와 체질을 떠나서 예, 신체가 과소화되고 체력 저하, 피로 등 증상이 나타나면 모두 이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은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40세 이상 심장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중장년층이죠. 예.
0: 네.
1: 사람이 중년이 되면 신체 기능이 하강하고 예, 심근력이 약해지며 혈관 탄력이 나빠져서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예, 숨이 차고 또 식후에 졸리고 조금만 움직임만 해도 피곤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심장이 자연 노화와 예, 코엔자임 Q10이 유실된 전형적인 예,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예, 이런 상황에서 Q10을 하루에 일상적으로 예, 꾸준히 보충해주면 심근을 보양하고 또 심류를 안정시키며 예, 우리 심장이 속이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엔자임 Q10은 중장년층에서 반드시 우리 갖춰야 할 영양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
0: 네. 그렇네요. 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의 평소에 큰 병은 없지만은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심장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바로 예, 코엔자임 Q10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1: 예, 그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0: 그렇죠,
1: 그리고
0: 그렇죠.
1: 우리 두 번째는 아건강 상태인 사람들에게 예, 야지앙강 예. 여기에 우리 젊은 층들로 포함됩니다. 예. 밤에 잘 자지 않고 예, 밤을 새우며 이렇게 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오게 됩니다. 예. 여기에 또 우리 생활 압력이 크고 예, 생활이 불규칙하고 가슴이 자고 두근거리고 예, 심계 항진이 오고 잠들기 전에는 또 초조하고 예, 낮에는 피로하며 예, 기운이 자꾸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검사해도 결과는 우리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심장이 장기간 과부하로 과소모되어서 코엔자임 Q10이 빠르게 소모되고 심장 피로, 신체적인 노화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우리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주는 것이 심장을 빠르게 충전해주고 노화 손상을 완화시키며 그 원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자수 숨이 차고 무기력하며 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체력이 조금 나쁜 분들이죠. 예. 조금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하며 항상 그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면 세포 에너지를 높이고 체력이 약하고 또 무기력한 것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체력 상태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리고 또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혈압, 혈지, 우리 혈당이 불안정 분들은 심장과 혈관이 부담이 크고 손상이 커서 우리 그 심근이 더 쉽게 노화됩니다. 예. 이때 우리 코엔자임 Q10을 꾸준히 보충해주면 심근세포를 보호하고 그 산화와 손상을 줄이며 심혈관 관리를 도와주고 심장 부담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렇군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뭐 20대, 30대면 층계도 두 층계씩 막 뛰어오르고 숨이 안 차던데 한 층계씩 올라도 50부터 그 조항은 헐떡거리고 등산만 해도
1: 한 층만 두 층만 올라도
0: 약을 좀 들고 뭐 영양제도 들고 Q10을 들고 보충을 하게 되면 무기력했던 것이 완화가 되고 체력 상태도 향상이 된다 하니까 참도 기대가 가네. 산 어디 저 많이 걸른다도 오르고 내려가면 무릎 관절도 이제 많이 아프잖아요.
1: 예.
0: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무릎 관절 그리고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난다는데 전화를 주시면은 무료로 이제 관절 팩에 붙일 수 있는 제품을 망근통, 만통근,
1: 망근,
0: 오늘 처음 들어서.
1: 네.
0: 관절에 붙일 수 있는 제품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분들에게는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코엔자임 Q10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거 보게 되면 정말 많다고 봐지는데 이외에도 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1: 예, 그리고 또 우리 필요한 사람들로 보면은 장기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생활이 불규칙한 분들입니다. 담배와 술을 하고 밤을 새우고 거기다 또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는 이런 분들은 우리 체내 코엔자임 Q10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신체 산화로화를 더 과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노화 속도가 더 빠르고 심장에 대한 손상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자주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어서 일상적인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양생을 좋아하고 항노화 그리고 또 화를 조금이라도 치려고 노력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코엔자임 Q10을 추천합니다. 예.
0: 전화 연결해 드렸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여보세요.
1: 네.
2: 상전은 어디 못합니까?
1: 우리 인민 텔레비전 방송국 아십니까?
2: 인민 방송국 안다.
1: 그러니까 그 우리 인민 병원 똥을 맞은 캔의 그 방송국 말한다. 예.
2: 네.
1: 예, 그러니까 연변병원 동쪽문 맞은편에 위치한 우리 방송국 국자가 거기서 우리 방송국 때문에서 북쪽으로 조금 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2: 북쪽에
1: 그 십자가에서 우리 동쪽으로 한 100m쯤 가면 우리 간판이 보입니다.
2: 거기 전화하면 안 합니까?
1: 알죠.
0: 268
1: 268-0999
0: 맞아요.
2: 0999
1: 예. 268-0999 번의 93개입니다. 예, 공 하나의 93개입니다. 예.
2: 0999
1: 예. 그 오셔서 혹시나 찾지 못하게 되면 여기다 전화하시면 돼요.
0: 네, 다시 말씀 주시고요.
2: 여보세요.
1: 예.
2: 무슨가 그 관절약이나 무슨
0: 네, 만통 근골 패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2: 어려운데 얘기는.
0: 아, 그 시간 하신 대로 뭐 한 주 사이에 오시든지 직접 와서 또 매장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제품 뭐 중론원 측에서 먹거나 바르거나 붙이거나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시간 났습니다.
2: 아, 이거 파링 주
1: 예. 예, 맞습니다.
0: 네.
2: 알았습니다.
0: 예. 그러십시오, 선생님. 예. 그래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에 뭐 Q10에 대한 뭐 심장 기능 완화에 좋고도, 이 뭐, 건강제품으로도 소개를 해드립니다만은 참여자들에게 만통 근골 패치, 관절이 썩 좋지 못하다 아프다 하는 분들에게 쌀쌀하고 관절이 여기저기 수신하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참여자들에게도요.
1: 네, 오늘 우리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만 우리의 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생방송에 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
0: 네, 우에서 이 Q10 코엔자임 예. 정말 환자들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저 보는데 모든 연령층 모든 분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보죠 이거.
1: 네, 예, 특히 우리 25세 이후에 그러거나 우리 40대, 50대에서도 우리 전때 이걸 나는 아주 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에 우리 심장을 예 그렇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증상이 그렇죠. 있는데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예.
0: 젊은 층도 피로 회복 중
1: 그렇죠. 예.
0: 혈관 보호 특히 혈관 보호 혈관 융축.
1: 예, 그렇죠.
0: 심장 관리.
1: 우리 코엔자임 Q10은 예 초강력 항산화 영양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심장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라디칼, 예, 쓰요지라 하죠, 예. 이것도 제거하고, 또 신체 로화를 진행시키며, 안색 피로, 또 신체 조기 로화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로화를 막는 우리 황금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외에도 우리 비위가 허약해서 일반 건강식품을 흡수하기 어려운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예. 많은 중장년 분들은 예, 위장이 약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예, 정제 캡슐을 먹어도 우리 흡수가 잘 안 되고 그 효과가 미미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 우리 오늘 추천하는 액상 형태의 코엔자임 Q10 예, 이에타입니다. 예. 이것을 먹으면 더 적합하고 또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그 흡수률도 더 높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또 면역력이 약하고 체질이 허약하며 예, 환절기에 쉽게 앓는 분들입니다. 인체는 진기가 충족하면 체질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장기간 우리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면 심장을 기르고 예, 근본을 튼튼하게 하며 우리 신체 대사와 면역 기능을 높여주기에 우리 몸의 기초를 잘 다지고 예, 피로를 줄이며 예, 덜 아프게 합니다. 예.
0: 네, 그래 앞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고 정말 필요한 사람 뭐 여러모로 이제 7가지 8가지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특히 뭐 혈관 보호고 또 심장 관리고 온 가족이 뭐 중노년층에서
1: 그렇죠.
0: 다 쓸 예.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는데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보죠.
1: 네, 예, 정말 우리 양생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예. 미리 예방하고 예, 일상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양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긴 뒤에만 해하지 말고 예, 매일 꾸준히 과학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경제적인 건강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러니까 우리 40세 이상은 우리 반드시 예,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면 좋고 예, 특히 심장 문제가 있는 노인분들이라면 더욱더 예, 보충해 줘야 합니다. 예.
0: 그렇죠. 어떤 분들이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줘야 하는지 알려드리니까 먼저 청취자분들께 가격을 알려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1: 예,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코엔자임 Q10 예, 그 가격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먼저 가격을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코엔자임 Q10은 한 통에 30알, 예, 한 달 분량이며 시장 원가는 498원입니다. 예.
0: 시장 가격이 한 달치 498원은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 그런데 저희는요, 영광우선이지 않습니까?
1: 좀 예.
0: 우대 가격이라 뭐 비싼 가격 전가는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많이?
1: 예, 사실 이 코엔자임 Q10 예, 드셔본 분들이라면 다 압니다. 예, 한 달에서 498원에도 너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 달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장기간 먹어야 되는 것이어서 솔직히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죠. 예?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경제적으로

0: 다 드려야 계속해서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이 방면을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광 우선에서 엄선한 이 코엔자임 Q10은 예, 자르능이라는 브랜드인데 처음으로 우리 연변 시장에 들어온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연변에서는 저희 매장에서 처음으로 이 브랜드 코엔자임 Q10을 파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우리 그 제조사와 협상을 해서 일단 원가에서 100원을 깎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또 한 통을 사면 한 통을 더 드리는 행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98원에 두 통, 예, 두 개월 분량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1: 2개월.
0: 예.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예. 이 두 통을 드시고 효과가 있다, 예, 좋다 하면 세 번째 달은 단돈 1원입니다.
1: 단돈 1원?
0: 예, 단돈 1원이면 예, 한 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1: 뭔가 이거 예. 이렇게 싸게.
0: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해석을 하자면 우리 일단 두 개월치를 사서 드시고 예, 정말 효과가 좋다, 효과가 있다 하는 분들은 그 드신 그 통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통을 들고 우리 매장을 찾아오시면 1원에 코엔자임 Q10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다음 2개월치, 3개월치 하면 어때요?
0: 예, 그러니까 우리 2개월치를 사고 아 이게 효과 있다 하면 이런 수니까 3개월치를 398원에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
1: 그다음 달도 계속 이런 건가요?
0: 그렇죠. 예.
1: 그럼 3월만 하네 이거. 매번 뭐 감탄은 하는 것이 있지만 역시 영광우산 행사는 파격적으로 그저 봐주는데 원가가 498원짜리 코엔자임 Q10 100원을 깎아들여서 398원인데 여기서 한 통을 사면 한 통 더 드리고 또 두 통 즉 2개월을 드셔서 효과가 좋다면 세 번째 달에는 단돈 1원으로 더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가격에 코엔자임 Q10을 사가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근육과 관절, 뼈 주변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만통 근골 패치도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 전화는요. 256-1111번과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네. 저녁 7시 4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민철 선생님께서 어떤 분들은요, 40, 50대 이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심장의 조기 노화가 왔다는 경우가 있어.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봐요?
0: 예,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 장기, 예, 뼈 모두가 노화가 오게 되는데, 우리 심장 역시 노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신체 나이는 실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심장의 노화 속도는 코엔자임 Q10이 비축량에 달려있다고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5세인 사람이 생활이 규칙적이고 또 꾸준히 코엔자임 Q10을 보충한다면 우리 심근 활력이 충분하고 예, 혈액 공급이 원활하며 심률이 안절적이어서 심장 나이가 35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우리 또 장기간 밤을 새고 압력이 크며 신체 관리를 하지 않고 코엔자임 Q10이 심각하게 결핍된다면 심장이 계속 과부하가 되어 심장 나이가 55세로도 예,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건강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도 젊게 사는 분들도 있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예, 반갑습니다.
2: 예, 이제 처음 듣는데
0: 네.
2: 저도 예전에 그런 약방에서 규칙이라는 걸 싸 먹어봤는데 지금 이 규칙은 무슨 규칙이 됩니까?
0: 예, 그 포메큐스라고 예, 드셔보셨죠? 예.
2: 예, 예.
0: 근데 우리 지금 우리 포메큐스는 예, 그러니까 그 안에가 지금 예티로 되어 있는 포메큐스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흡수률도 좋고 예, 특히는 또 우리 가격이 예, 지금 많이 예 지금 특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예.
2: 그 물어봤습니다.
0: 그
2: 어디 어디입니까?
0: 예
1: 주소.
0: 아 우리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예 아십니까?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영광우선이라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광우선.
2: 그 연변 방송국에 가면
1: 네네.
0: 예. 그렇죠. 거기 오셔서

0: 예, 찾지 못하게 되면 268-0999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1: 268.
0: 268. 268-268. 0999.
2: 구자 세 개. 예.
0: 예, 268-0999.
2: 그, 뇌과병원하고 연민방송국 사이에 있어요.
0: 예, 맞습니다.
2: 연성 뚝배기 음식점 맞은편.
0: 예.
2: 그 간판 다. 간판 다 쓰여져 있어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예예. 그 부분에 오셔서
0: 268-0999. 예.
2: 꼭 전화번호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오시면 모르는 사람과 물어보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연성 뚝배기 바로 맞은편에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광무선 제품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세요.
1: 북쪽인가 동쪽인가?
2: 연변병원 그러니까 우리 연변 라디오 방송으로 북쪽편이 되죠.
0: 예. 예, 우리 정문으로 예, 북쪽으로 조금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예. 동쪽으로 한 100m쯤 예, 되면
2: 연변 1중 서쪽 문 방향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중간대. 예, 연변 1중 서쪽 문.
0: 예.
2: 그 방향. 뇌과병원에서 연변 1중 서쪽 방향 문 가는 오른손 편이었어요.
1: 서쪽 방향으로 가면
0: 예예 예.
1: 네, 알았습니다.
2: 그러니까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 북쪽편이 되죠.
0: 예 그렇죠. 예.
1: 지금 연변 방송국 그쪽 편을 가면
0: 돼. 그러니까 다 같은 예 건물인데 예 북쪽편이 되죠. 그러니까나. 예, 예. 예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 건물은 맞습니다. 여기가 그 북쪽편이 되죠. 예 그러니까.
1: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2: 네 건강하십시오. 그래요. 전화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뭐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만통 근골 패치를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10에 대해서 이 심장 기능 뭐 아주 중요하죠. 심장 기능.
0: 네.
2: 뭐 25세 이상부터 아니 꼭 써야 할 사람들 뭐 거기가 다 써야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2: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소개를 했던 22세부터 25세 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도 늙은 기색이 있고 온몸이 힘이 없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60세가 넘어도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고 걸음걸이도
0: 맞습니다.
2: 가볍고 씩씩하고 예. 아 이렇게 너 나이 헛먹었어 뭐 이렇게 젊은이들 되게 훈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2: 빨랑빨랑 좀 걸어. 이것도 좀 들고 뭐 이런.
0: 예.
2: 이건 바로 심장 상태가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0: 그렇죠. 예. 코엔자임 Q10은 우리 심장 나이를 역전시키고 심장 러화를 지연시키는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예.
2: 네.
0: 장기간 규칙적으로 보충하면 피로하고 또 손상된 심근세포를 복구하고 예 심장 근육의 이용률을 높이며 예 심장 대사도 예, 그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예.
2: 네.
0: 한동안 견지하여 보충하면 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예, 숨이 차던 것도 춤도 안 차고 예, 그 쉽게 피로한 것도 예, 그 증상도 예, 우리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수면 질이 좋아지고 또 체력과 정신도 좋아지면서 심장이 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2: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그 관절에 그 붙인다는 그 패스.
0: 예, 만통 근골 패치. 예.
2: 18원 가격에 해당한.
0: 예, 그 예 원가는 18원인데, 예, 우리인데 예. 지금 생방송에 전화하시고 오면, 예, 무료로 드립니다. 예.
3: 예, 내일 가면 돼.
2: 그렇죠.
0: 예, 오세요.
2: 요즘에 예. 시간 나신 들어보시고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요. 저희 방송 참여자들에게는 이 만통 근골 패치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Q10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이 코엔자임 Q10의 중요성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충을 해야 하는지 또 하루에 또 얼마를 보충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죠.
0: 예,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정말 야 이걸 많이 보충하면 보충할수록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우리 국민식이 영양기준과 예, 인체 대사를 등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성인은 매일 50mg의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예.
2: 네.
0: 이 양은 인체가 매일 유실하는 코엔자임 Q10을 보충할 수 있는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근을 충분히 사용하고 심장의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온화하고 예, 안전하며 부담 없어서 장기적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한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2: 그래서 애들이 국경절 연휴 보내고 오늘 출근을 해서 월요일 첫 방송이에요 이게.
0: 그렇죠. 예.
2: 그래서 첫 방송. 저희 이 생방송은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대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6-1111번 256.

0: 1112번 두 대에서나 열려져 있고요. 네, 저녁 7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십, 그래요. 우리가 매일 50mg의 코엔자민 Q10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많은 코엔자민 Q10의 제품은요, 용량이 제각인 걸로도 알고 있어요. 함량이 낮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고, 많으면 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예, 또 걱정도 되고, 어떻게 봐요?
1: 예, 저희 매상에 찾아오는 분들도 우리 코엔자민 Q10에 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정말 우리 시중에 다양한 코엔자민 Q10 제품이 많은데,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예, 이에 대해서 자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바로 살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을 엄선했습니다. 예. 저희가 추천하는 이 코엔자임 Q10은 인체의 11 황금 섭취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고, 예, 함량도 딱 맞고 흡수도 잘 됩니다. 예. 네.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Q10도 뭐 우대활도 원가가 498원인데,
1: 예,
0: 어, 우대활도를 100원 깎아서
1: 398원에
0: 예, 두 통이라고 했죠.
1: 예, 한 통을 사면 한 통을 떠드리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다 드신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통을 가져오게 되면 1원 주고 산다고 했죠.
1: 그렇죠, 예.
0: 맞습니다. 이거 해볼 만한데요. 그러니까 세 통을 가격을 나누고 사게 되면 아주 또 싼 가격이죠.
1: 그러니까 예, 세 통을 뭐 400원 돈에 예, 가져간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예.
0: 그러면 한 뭐 100, 2, 3, 30원 좌우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건가요? 뭐 100, 예? 이것저것 고르다 보게 되면 정말 대체로 어느 것을 사야 하는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믿고 사셔도 되는 거죠, 이거.
1: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하는 것이 이 함량인데, 저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코엔자임 Q10은 액상으로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에타의, 그러니까 한 알당 함량이 정확히 50mg입니다. 거기다 또 순도도 높아서 하루 우리 성인 섭취량에 부합됩니다. 예. 때문에 뭐 스스로 환산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영지와 겹쳐 먹을 필요도 없이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예.
0: 네.
1: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녹일 필요도 없고, 간편하게 마시는 것으로서 매일 유실되는 우리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여 심장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0: 네, 그래요. 제품을 고르실 때 함량도 봐야 하고, 또 섭취를 할 때 용량을 또 조절해야 합니다.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또 장기간 섭취하는데도 부담이 덜하겠고요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어떤 분들은 또 위장이 약해서 흡수가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면은 어떻게 봅니까?
1: 예, 우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코엔자임 Q10은 제형이 예, 액체다 보니 흡수율이 더 높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예. 시중에 유통되는 코엔자임 Q10 제품의 90%는 예, 정제나 캡슐 같은 고체 형태라서 분자가 커서 녹기 어렵고, 예, 위장에 들어간 뒤 여러 단계를 거쳐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양소는 소실되고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이용되는 량은 아주 적습니다.
0: 네.
1: 하지만 액체 제형이 코엔자임 Q10은 예, 분자가 작아서 바로 흡수가 됩니다. 거기다 액상 코엔자임 Q10은 일반 고체 정제나 캡슐보다 흡수율이 6배 이상 높습니다. 영양소 낭비가 없이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며 위장이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중장년층도 쉽게 흡수하고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흡수율이 6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놀라운 효과를 본다. 차이가 정말 크기도 한데요. 그래서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코엔자임 Q10은요,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 인증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효과가 좋다 할지라도 또 이 건강 제품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 않겠어요?
1: 예, 안전 문제는 우리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엄선한 코엔자임 Q10은 국약 특이 인증의 고여 터여 예, 터이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시중에 많은 우리 일반 코엔자임 Q10은 그냥 일반 식품이라 기준이 낮고 품질도 제각각입니다. 예. 근데 우리 코엔자임 Q10은 품질 기준에 맞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젊은 분들이 일상 건강 관리라든지 우리 중장년층이 예, 장기적으로 우리 심장 건강 관리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예.
0: 그렇죠. 오늘 저희 방송 시간 가면 Q10에 대해서 우리 심장 보호 완화에 대해서 중론을 중에 쓰면 좋다는 제품 속에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신 분들에게는 뭐 무료로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맞물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별에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현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부르러 또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노래 꽤 많이 배웠죠?
4: 예.
0: 네. 오늘은 좀 총복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또 배운 노래 가운데서 어떤 노래들이 잘 터득이 안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1: 네. 네. 한 곡씩 충분히 해봅시다.
0: 네.
1: 아,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0: 네.
1: 우리 연변이 찾아오는 유람객들도 많겠는데 환영합시다 한번.
0: 네. 아, 그렇죠. 의미가 상당히 크죠.
1: 저 이제 이때와 맞죠. 자,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1절 내려가고 2절까지 갔다가 아름다운 연변 아 얘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0: 첫곡으로 부르는데 잘 보세요. 첫곡이니까는 뭐 지금 소리가 트잖아. 그럼 잠깐 타는데 뻣뻣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1: 오스카들
0: 네. 급해하고 감정이 없고
1: 네. 네.
0: 그다음 그림 다만 네. 우리

0: 제일 편안하게. 아름다운, 이게 아름다운도 아름다운 우리 암. 거기서부터 크면 돼.
1: 아주 시크하게.
0: 예. 아름다운, 먼저 아름다운 프로그램. 네. 아름다운 우리 암. 연변이 중요하지. 예.

아니 소리를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살 장담화 잘 타면 네, 감정을 좀 가지고 가사 내용도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네. 그래야 여러 곡 가죠. 자

네, 잘 불렀습니다. 그 한 번만 여기만 한번 다시 오실 때 그 가사를 아름다운 우리 안변 다 치우고 있어요. 치우지 말고 앞에다 줘. 아름다운 우리 연변 면제를 입안에 변변 가사를 앞에다 보내주시려면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래야 소리가 앞으로 가죠. 네, 다 춤추렴 점점 목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곡만 해봅시다. 금삼각 아직도 잘 와야 되네. 금삼각 꽉꽉 집지 마세요. 가산에

0: 금상 눈부신.
1: 예, 시작.
2: 금상 눈부신 새해 아침.
3: 마지막 되잖아요.
1: 한번 해봅시다. 자, 금삼각.
2: 금삼각 눈부신 새.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쁘다. 금자를 왜 그렇게 꽉 씹어요? 금삼각 눈. 이렇게 살라에 올리죠. 금삼각 눈두에. 어디서 살라에 보들바로 와요. 다시 시작.
2: 금삼각 눈각.
1: 각자를 왜 이렇게 비로친가? 금삼각 눈각. 예. 금삼각 눈부시. 이렇게. 금삼각. 이렇게 시작.
2: 금삼각 눈부시. 어렸어.
3: 그게 뒤에 받침이가. 기역 받침이거든요.
1: 꽉 씹자고 하지 마세요.
3: 금삼각 마지막에 아악 이렇게 되셨습니다.
1: 그러니까 카이코라마도 원래는 그아그아악각 금삼각각 연대로 카이코 한 대로 금삼각
3: 열고 닫지 말라잖아요. 연달 연상태
1: 각 하고 집어주자. 그래 뭐 아니 금삼각 눈부 연달에 다시자.
2: 금삼각 눈부신 새.
1: 됐습니다. 하기 좋구나. 그다음에 한 곳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저모니까 그 우리 한 곳만 딱 한번 해보시. 예, 다른 분들보다 노래 재밌게 부른단데 한 곳만 딱지 말해줄게. 평강벌 춤추는 한번 춤추는 것처럼 자 평강벌 춤추는 시작.
2: 평강벌 춤추는
1: 네, 이름 춤추는 것 같아. 요 한 곳만 노래 전방 거기서 한 곳만 잘 부르면 좀 맛을 낸다. 우리 연변 노래도 이런 목돌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강벌 춤추는 무엇이 없지 않을까? 평강벌 춤추는
2: 춤추는
1: 예,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평강벌 해봅시다. 이제 무슨 좀 우무 평 우리 원래 웃겨.

0: 평강골 시작.
1: 평강골 춤추는
0: 춤추는 아니 이렇게 아이올라 갑니다. 음이 보세요. 평강골 춤추는 시작.

0: 시작. 시작. 이거 뭐 다르게 해네. 그냥 재밌는데. 네. 예, 한 곳이만 잘하면 여러분들 잘한다. 어디가 잘, 아, 저 노래 재밌게 부른다. 이런다. 여기서 여기만. 평강벌 춤추는, 춤추는, 춤추는, 시작.
1: 평강벌 춤추는.
0: 그렇지. 예, 거기만 잘하면 된다. 이 노래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제 가사를. 아, 아름다운 우리 연변 가사를 입술에서 불어서 보내주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시작
1: 아름다운 우리 연변
0: 그렇지 그렇지 소리가 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러면 다 떨어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또 어떻게 아름다운 자 시작

0: 좀 거방 때 올라갔지. 1조대로 연출할 때 1조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무슨 조가?
1: 장피로
0: 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 방아 소리 해봅시다.
2: 네.
0: 평강벌 숨추는 바람을 숨추는.
2: 예, 네, 어머니의 방아 소리.
0: 예, 네, 그거 할까요?
2: 예. 네.
3: 원래는 장이라고 썼어요.
0: 원래는
2: 장띠.
0: 아니고.
3: 여기다는 장.
0: 방아.
2: 장띠.
0: 아침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만하겠죠.
2: 원래 선생님 키는 장띠고.
0: 예. 네. 네, 저는
2: 장이 아니고 장띠예요.
0: 자, 어머니 방아 소리. 그다음에 이제 몇 곡도. 몇 곡도 알려줬어. 아름다운 연변 당신을 환영합니다를 집에 가서 어떻게 재밌게 부르겠는고 체크를 하는데 내 이제 알켜둔 대로 방송에 나가면 다시 들으면 하세요.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기딜 방아. 예, 같이 해봅시다. 이 노래는 뭐 또 여러 전번에 잘한다고 제가 말했죠. 가봅시다.

이게 정말 좋지? 한번 다시. 예. 콩콩 뛰어라 방아야. 이만한 속도로 하면 됩니다.

0: 이 강약은 다 지킨다. 이제 강은 좋습니다. 어디나 그 첫 박자에 강을 주는 건 좋습니다. 장단에 조금만 더 한 곳을 좀 맛있게 부르세요. 그럼 또 이 노래도 한 곳만 잘해라. 다 잘하게.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우리 어머니랑 편하게 들어가도 돼.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한번 여기 해보자. 우리 어머니 어머니 한결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
1: 이웃 받침 먼저 오는 거예요. 네. 어머 무가 먼저
0: 앞을 먼저 가져오라 말한다. 어머니 엄마로 제가 가져오라 말한다. 여기 너 노래 매력 가져오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엄째 없습니다.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 어머니 엄마를 슬쩍 엄마라는 엄자를 가져오라. 받침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노래 이 노래 또 잘 부른다 이런데 우리 시작.
2: 우리 어머니 비닐 방가
0: 누기 아예 길게 뺄까.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이런 데는 길게 빼지 마셔. 방아 쿵쿵 이렇게 합시다. 예, 길게 빼지 마셔. 예,
1: 네네.
0: 예, 장단은 다 채울 필요 없습니다. 통 쳐주면 자 쿵쿵 시작.
2: 쿵쿵 지어라
0: 높지
1: 키를
0: 네네네 됐다.
1: 선생님 키를 따라가면 안 돼요.

쿵가. 이건 이 매력이란 게 이제 그 쿵쿵 소리 나도 쿵덕 쿵덕 쿵쿵덕. 즉 강하게 들키는 가사를 내가 내재적으로 강하게 하면 되지. 보세요. 코

되지. 애 가지고 놀아야 되지. 쿵쿵 너 이래도 쿵 크게 느낀다. 쾅.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제발 크게 하지 마요. 쾅. 나만 더 와서 거기 가서. 자, 한번 다시.

가보세요. 시작. 한번 선생님 해보죠. 떡빵 시작. 그 다음에 선생님. 아 떡빵아. 떡빵아 시작. 그렇지. 이 어째서 내 자기는 어떤 분들이 이게 떡빵 떡빵 니가 아이 하도 나오는데.

0: 아침에 연변 몇 곡은 예. 잘 배웠어요. 뭐. 지금 어디서 배운 지 한참 되는데.
1: 그렇죠.
0: 예, 알죠.
1: 네.
0: 뭐 배꽃 타령 해볼래요?
1: 배꽃 타령은 배운 지가 꽤 오래됐죠.
0: 네, 이건 배운 지 오래됐죠. 다 알고 계시죠? 7월에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급해 하지 마세요. 장난 안 듣죠? 자, 7월에 올승 어느 쪽? 시작!

0: 나는 이것도 알고 있네요.
1: 그렇죠.
0: 반가운 벚님 애들. 네, 여기서 가사를 반 그리는 것처럼 말고 이번에 좀 반 반갑게 합시다.

0: 네, 아픈은 말처럼, 예? 아픈은 말처럼. 그저 7월에, 우리 선생님, 잘, 전 이런,
1: 원래 7월에
0: 고등학교 때는 내 낭독비싸에 가서 계속 등수 올랐는데, 7월에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그럼 말처럼,

0: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장치전 수반 배겼습니다.
1: 오늘 이 노래는 어느 분이 특별히 또 짚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네. 신청했거든요.
0: 오늘 어디
1: 여기 앉아 학생분들 중에서요.
0: 어느 분이 짚고
1: 어느 분이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나요?
0: 네, 그런 건 알아요.
1: 예. 네. 아 그래요?
2: 맞아요. 아, 저 아래.
3: 아래. 아래 하는 거? 아, 네 이거 했습니다. 아, 나 7월에 이거
2: 아래. 네.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1: 그렇죠.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면
0: 저리 물어봐요.
1: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짚고 갈 수 있어요.
0: 하나, 둘, 셋, 없음, 고. 제가 말해야지. 이게 그 우리 수고하는 시간이 40분인데 네.
1: 그렇죠.
0: 고요. 활락의 명절 합시다.
1: 네. 시간이 없어요.
0: 활락의 명절 할 시간?
1: 네, 없습니다.
0: 아, 그럼.
1: 그래서 여기 백건 타령에서 더 여쭤볼 부분이 있으면은
0: 네. 하나, 둘, 셋, 고.
1: 우리의 소망도 여기서 딱 같은 음으로 가는 거 아시죠?

0: 소망도 아니고 소망도 그냥 같음이에요. 망과 도.
1: 그리고 아까 그 음이 조금 들어가. 어헐 행복의 일일이 아하리랑 이렇게 쓴다. 아하리랑 슬이랑 예 아들 아까 음이 여러분들 틀리게 하셨나요?

0: 쉽게 이렇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음우 저음을 잘 못 짚어요. 네. 네, 미소미랄라.
1: 미소미랄라. 아하리랑.
0: 아하리랑. 있습니다. 예, 니 추워라. 아하리랑.
1: 아, 선생님, 피아노로 미소미, 미소미랄라. 미소미랄라.
0: 들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그 두 분이 틀리는데 이 분이 틀린 건 확실하고. 네. 행복의 니리리 같이 자.

0: 네. 네.
1: 그 음이 차이가 좀 명화죠. 아유, 네. 벌써 시간 다 됐습니다.
2: 됐습니다.
1: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걸 얘기해야 하거든요.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그럼요. 시간이 빠르죠. 네, 염수원 가수로부터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장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치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치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 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버가 물었다.
1: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체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2: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체를 껴안고 말했다.
1: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배치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대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봄왕이 오동나무에 뛰어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 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 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구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예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당귀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2학년 때 호생은 장랑로의 골목으로 전학 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호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호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호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 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호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호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호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곳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0: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욕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허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허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욕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성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호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호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리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호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허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허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허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 환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넣어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건뇌보신환입니다. 우리 약 소개드린 지 요새는 시간이 좀 꽤나 됩니다. 예. 이런 소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특히 내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집에 나갔다가 집을 찾는 길을 잠시 잃어버렸다거나 혹은 집에 그 지금 보통 미마를 설정해갖고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집에 들어오는 미마를 깜빡했다거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내 무슨 말을 하자고 이 말을 뗐던가 그것도 잊어먹는다거나 예. 하여튼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으면서 내일에다가 치매 걸리지 않겠는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혹은 우리 형제 중안에서 치매 앓은 사람도 있는데 치매도 유전인소가 많이 관계됩니다. 예. 남이 확실히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으로 봐서는 내가 이게 좀 위험 단계에 있다 이런 분들 서슴없이 이 동화 건뇌보신환을 쓰셨습니다. 예. 쓰시고 한 반년씩 지나고 보니까 이전에 나타나던 이런 증상들이 기본상 다시는 나타나고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변이 작고 소변이 힘없이 나가고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가 있고 여성분들이 뇌로갈란으로 저하면 그 소변이 보고 나도 돌아앉으면 또 소변을 봐야 되고 소변 봐도 시원하게 못 보고 또 이 소변 볼 때 급해갖고 속옷을 다 적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뇌로갈란이라고 진단받았거나 신우신염이라고 진단받았거나 심지어 신속우신염도 있고 이런 분들

0: 역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건네 보신 한 오전은 여러 다 재먹었습니다.
0: 네.
2: 예, 먹은 후부터는 내가 좀 고혈압이 있으니까 머리가 그냥 터진 것처럼 아프고 평상시 아프다 할 때는 막 머리 막 두드리고 싶고 이랬었대다.
0: 네.
2: 예, 그리고 또 혈압이 온종일 안 되면서 뭔가 뭐 하루에 혈압이 또 두 가지 세 가지씩 먹고 또 어쩐지 여러 번씩 먹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 후부터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하루에 한번 먹어 정상인데 딱딱 아침에 댕겨봐 그냥 딱딱 세워서 딱 고대리면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머리에 터진 것은 아프던 게 머리가 아프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또 뭔가 심장도 후두두 떨리면서 저녁에도 자지 못했댔습니다.
0: 예.
2: 자꾸 식은땀이 나고 잔등이 으슬으슬하면서 추웠다 더웠다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은땀이 나서 으슬으슬하지 않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녁에 또 귀에서 소리 나서 잘 못 잤댔습니다. 그냥 윙 소리 난단 말인데
0: 네.
2: 세게 나는데 저녁에 딱 느껴 윙 소리 윙 소리 연하게 그냥 난단 말 조용할 땐 딱 그렇더란 말이다. 그래서 언제나 뭔가 TV를 켜놓고 이제 이렇게 잤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가만 TV를 끊어도 봐도 그 소리 안 나더라 말도 그니까 다음 살 잤대다.
0: 예.
2: 그리고 또 이 뭘까 여도 간년 깔라에서 내가 그냥 소리 볼 때 졸이고 그럴 때 했으니까 내 졸던 게 좀 나아지고 급하던 일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에는.
0: 예.
2: 그래 이 콤팥이 좋아서 그런지 이 허리 다리 시큰시큰거리면 앞으로 그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맞습니다. 콤팥이 좋아지면 비뇨기계 통질병들이 잘 치료될 뿐만 아니라 고가병이 예. 낫지 말래도 나사집니다. 이거 제가 예.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2: 예, 그래서 내 효과도 좋아졌는데 이 약간 병이 맞아야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병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0: 네.
2: 이 약이 낸데 딱 많은 약이니까 계속 먹다가 오늘 또 싸게 했습니다.
0: 예. 아, 아직까지는 이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할도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까? 예.
0: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예.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 예, 전화하겠습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고생들 휴가 잘 보냈습니까?
0: 예.
3: 예, 나도 건네보지 나는 이전은 오래 먹었습니다.
0: 네.
3: 나는 원래 노공이 있습니다.
0: 네.
3: 노공이 있어가지고 고리 땡하면 머리 아프고 고리 땡하면서 등시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떤 때는 대답하고 세워지 먹을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네보지 나는 지금 먹으면서 어떤 때는 아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0: 네.
3: 확실히 약은 특별한 약입니다.
0: 예.
3: 약입니다. 예. 그리고 소변이 닿던지 소변이 닿지 않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나의 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 게 거기에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3: 소리 나던 게.
0: 예.
3: 그리고 심장이 나는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0: 예.
3: 지금 가슴을 두드리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니까 자꾸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이런 사람들 예. 이 좀 신체 심장이 기가 충분해지면은 심장이란 발동기 잘 돌아가면 그렇게 자꾸 손으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게 없어집니다.
3: 예, 그래 그런 모양이다. 예, 없어졌습니다.
0: 네.
3: 그것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침침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되나 지성지 정신 맞고 그리고 속이 이러니까 되나 비난합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여기 식은땀이 자꾸 나댔습니다.
0: 네.
3: 다음 달 때도 그렇고, 고소 때도 조금 어찌먹어서 식은땀이 고소 뚝뚝 떨어지던 게, 그게 지금 많이.
0: 그거는 싹 없어집니다. 식은땀이 예. 나는 게 우리 즈한 혹은 우리 또한 자기절로 낮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걸 즈한이라고 밤에 잘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흐르는 땀을 또한이라고 하는데 즈한이든 예. 또한이든 이게 다 우리 허해서 오는 식은땀입니다.
3: 아,
0: 이 약 쓰면 그런 식은땀 나던 사람들은 싹 없어집니다.
3: 이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예,

0: 정도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활동해서 재밌다. 예, 네. 감사하고 합니다.
1: 이번 우제 활동은 제일 큰 우제 활동입니다. 예, 약값이 내려가는 제일 좋은 우제 활동입니다. 참가하십시오.
0: 예, 감사하려고 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건네 보신 환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예, 이제 한 석 달 썼는데.
1: 석 달에?
3: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1: 예.
3: 예, 심장이. 네. 이렇게 자꾸만 놀란다 말, 무슨 소리 나도 놀란다.
1: 쉽게 놀란다, 이 말이죠. 예, 전화벨 소리도 놀라고.
3: 예. 그리고, 예, 저 막 가슴이 막 답답해서 두드린다 말인다, 이거 자꾸.
1: 예.
3: 예.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예.
1: 네. 예.
3: 항상 머리 아프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손발이 저리고, 예, 마목이 잘 온다.
1: 예.
3: 예, 그 다음에, 그런 밤에 잠 자지 못할까, 예, 자꾸만 그런 소변 출입을 세게 한다 말입니다. 예, 잠 자지 못한다 말입니다.
1: 예.
3: 그런데, 이, 건네 보신환을 쓴다면, 확실히, 이, 멍감에, 심장이, 이, 멍감, 좀아 이제, 그, 두드리는 게, 난 지금 없어졌습니다, 나도.
1: 그리고 쉽게 놀라는 것도 없어지고, 잠이 예. 잘 올 겁니다. 잠이 많이 나사지면은, 소변 잦은 것도 해결되고.
3: 예.
1: 예.
3: 그래서, 예, 난, 제일 이게 좋은 게, 잠은 특히 잠 잘 잔다 말입니다.
1: 이 산조인, 룡골, 이게 원지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 좀 소개하는 약들 쭉 들어보시오. 이 수면이 질량을 높이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전형적인 중약은 산수유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예,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건 산수유만 들어가죠. 예, 산조인만 들어가죠. 예, 산조인, 원지, 룡골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실면증 특히 완고성 실면증 치료에서는 좀 소문이 있는 약입니다.
3: 예. 그리고 어찌도 좋은지 잠 자다가 밥도 잘 먹고 예. 그래서 뭔가 몸이 영 해갑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이 그런 그리고 난 이 허리 다리 다 아팠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정말 이제 선생님 말씀하다 보니 대단히 좋다는데 나는 이거 한 많이 사자고 그랬다 이번에
1: 약 자체가 여기 조금 만나기 바쁜 약입니다. 예, 양치에서 네.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 산동 악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이기 때문에 효과는 담보돼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약재가 네. 질량이 따라가야 효력을 잘 봅니다. 근데 약재들이란 게 우리 이게 다 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커갖고 곳곳마다 유명한 약재가 나는 곳이 다 따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약재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백산에는 유명한 약재 따로 있고 또 뭐 몽골이면 몽골, 신강이면 신강 요 약재들이 나는 거 그다음에 사천이면 사천 폐모라면 사천 폐모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 약이 전국적으로 각각 곳곳에서 나는 제일 이 자연 천연적인 약재로 만든 이런 질량이 보충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효력은 그 효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3: 그러시군요.
1: 예. 예.
3: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예, 약을 단 거 썼는데 이번 이 약이가 효과 빠르고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좋을 때 나도 한 많이 배달 받자고 그러고
1: 예.
3: 이 우리 오빠도 지금 이거 자기도 잡수겠단다. 네.
1: 남성분들이 효과는 더 잘 봅니다. 이야기.
3: 예.
1: 예.
3: 그래. 오빠가 내 같이 이거 좀 많이 배달 받자고.
1: 남성분들 쓰면은 그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으로 고생하던 분들, 또 성욕 감퇴증이 있던 분들, 그것까지 싹 해결보는 약입니다.
3: 아, 그것이 말이지.
1: 네.
3: 저 오빠도 옆에서 방송 듣기만 자기도 사겠다. 미용 좋아합니다.
1: 그렇죠.
3: 예.
1: 예.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3: 예.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치료 잘하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이 건너보시 하나는 순지 여전 적힌 시간을 이해했습니다.
1: 예.
4: 그래, 처음엔 이 농주부가 심해가지고 경력 함께가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귀에
1: 예.
4: 소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어쨌든 증상이 많았습니다.
1: 예.
4: 그 외에도 이 나이가 드니까 예. 이 어쩌고다 아픈 게 없었을 텐데.
1: 노쇠가 점점 심하게 오죠. 내시가 되면서.
4: 선생님 강의 듣고 그때 이 이야기 제게 딱 맞는 것 같아서

0: 이야기가 좀 특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오하니까의 왕거성 두통, 왕거성 실면증, 어지러움증 직접적으로 효과 보는 이야기입니다.
1: 맞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제가 써보니까 딱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하도 이야기 좋으니까 뭐 좋아진 이것저것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도 좋으니까 오늘 좀 더 사서 먹으려고.
0: 다른 약은 몰라도 이 약은 예, 장기적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뭐 대뇌뿐만 아니라 골가병, 비뇨기계통, 진리병, 심장병, 뇌경색 후유증, 간염 아주 좋은 약입니다.
1: 예, 오늘 그런 대답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선생님 수고로 많이 하십니다.
0: 예.
3: 예, 저는 예, 이전에 젊어서부터 예, 심장이 나쁘다는 이런 진단 받았습니다.
0: 네.
3: 그래서 예, 늘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숨 좀 움직여도 숨이 차고 침침하고
0: 예.
3: 어떤 때는 예, 누워서 받아도 이렇게 반드시 못 누웠습니다. 호흡이 되지 않아서. 그래 막 또 일어나 앉아서 가슴 두 줄에도 보고 예,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약방에 가서 예, 대도라고 약을 싸먹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0: 예.
3: 어느 예로 내내 들어서니까나 예, 더구나 힘들어서
0: 그렇죠. 예, 점점 병이 더 심해질 얘기란 예. 말입니다.
3: 그리고 또 예, 혈압도 또 올라가고 할까나 정말 예, 이런 무식한 말로 예, 어떤 나이 드니까나 예, 부여하면 올까봐 무섭고 예, 이 병이 또 예, 제일 못을 배워요.
0: 맞습니다.
3: 예. 아 그래서 이, 저, 건네보신 안에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예, 들었습니다.
0: 예.
3: 그래도 이, 풍내도 좀 그렇게 좋고, 예, 이렇다니까나, 내가 이거 문들금하게 살아도 올드하게 살다 가야 되지, 생각하고, 예, 이 약을 예, 선택해서, 저는 순지 오랍니다.
0: 중풍 후유증이란 게 다 이 대뇌에 있는 뇌신경 세포가 죽어가면서 운동장애도 오고, 언어장애도 오는 거란 말입니다.
3: 그러게 말입니다.
0: 예,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면은 그게 예. 빨리 낫습니다.
3: 그래서 그 병이 와서 이제 가다 가면 좋겠는데
0: 생각대로
3: 그래서 이거 미리 예방하고 얼떨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 약을 선택해서 저는 저 7달 넘었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예, 그렇게 오래 쓰고 볼까요? 날마다 예, 점점 더 좋아지고 예,
0: 맞습니다.
3: 답답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없을까 예, 살 것 같습니다.
0: 말도 어리버리하던 사람들 춤을 자꾸 흘리던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고 땡해서 어떻게 말하면 좀 어리버리하던 예. 사람들 똘똘해집니다.
3: 예. 그래 내걸로도 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별로 조금 예, 똘똘해진 것 같더랍니다.
0: 진짜 그렇게 똘똘해지고 정신하고 힘이 납니다. 예.
3: 그리고 또 나이 많으니까 나 콩팥이 나빠 그런지 또 소리 자꾸 어째서나 이
0: 맞습니다. 그게 다 한 대 연결되어 있는 배란 말입니다.
3: 예. 그래도 온몸이 다 아프고 허리 아프고 움직이기도 바쁘고 이랬던 게 지금이
2: 네.
3: 나이 편해서
2: 그래요. 시간 다 쓰십시오. 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0: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 광고복에 약에서 약을 도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예.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 부주라는 겁니다. 예.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간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간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2: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공허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서 그서 아무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 검은 수두한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을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치 있다든지.
0: 예.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그 약을 재다한 거라는데, 싫다고 난 집에 가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만
0: 네.
2: 예.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예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0: 네.
2: 그러면 벌써 아예 또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치가 완전히 그 검은색이 뛴다만 그래도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치에 어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단히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 이 혹시 하지만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있다만 그래 오늘은 선생님께다가 그런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0: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인이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 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쓰까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예. 그리고 예, 야,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쓰고 있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잘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
1: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0: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라대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달해서 너는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지만 내 동생이지.
1: 네.
0: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지 그러면 예.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예, 맞는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본 거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배달 받다 그랬어 놔드립니다.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받아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2: 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종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찬입니다. 첫 곡으로 담현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리운 동년을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사계절이 분명하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류은정 작사, 황기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 이어를 여성사연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로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 하나쯤 놓아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행이라는 단어를 오랫도록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설렘과 낯선 골목에서 마주친 작은 발견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이상한 그리움까지, 여행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쉼표이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작은 사치입니다. 여행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설레임이라는 감정일 겁니다. 기차역이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공기, 낯선 언어들이 섞여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자유로움, 삶이 어찌 보면 정해진 레일을 달리는 기차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여행을 통해 그 레일에서 잠시 내려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역할들 속에 갇혀 살고 있는지, 여행은 그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게 해줍니다. 누군가의 직장 동료,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이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서 있을 수 있는 시간, 여행의 진짜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행이라는 것이 곧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종종 아무 계획 없이 동네 골목을 걸으며 작은 여행도 참으로 특별하죠. 익숙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골목의 담벼락과 오래된 가게 앞에 핀 작은 화분 하나, 동네 빵집에서 갓 구워져 나온 빵 냄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여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꿈꾸는 자는 이미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고, 아주 작은 산책도 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낯선 풍경도 우리의 감각만 깨어있다면 모두 하나의 커다란 모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행이 우리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낯선 나를 만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인내심과 낯선 이에게 먼저 웃음을 건네는 용기, 또 작은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여유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돌아왔을 때에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

살아가면서 누구나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작은 배낭 하나만 챙겨서 기차역에 서봅니다. 떠나는 그 순간의 긴장과 해방감이 뒤섞인 그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면 그냥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골목을 돌아보며 우연히 마주친 작은 찻집에 들어가 차 한 잔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얻은 여유로운 시간은 돌아와서의 일상에 커다란 힘이 돼준다는 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모두 다 알 것 같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그 묘한 감동. 그것이야말로 여행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가장 소중한 귀한 선물입니다.

이어서 연변의 관광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길림성 도나시에 위치한 륙정산 문화관광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나시에 위치한 관광구입니다. 관광구의 총면적은 52평방킬로미터이고 핵심 경관구의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성련호를 중심으로 입구봉사구, 불교문화원구, 청시조문화원구, 발해문화원구, 생태농업원구, 건강체육휴양구, 산곡양생휴양구와 관광경제산업원구 등 8대 기능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관광구 내에는 오래된 발해국 왕실 귀족 고분군이자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인 육정산 고분군, 조상을 찾아 제사를 지내는 청시조사, 길림 현대문학 전시기지인 장소천 문학관, 청동으로 만들어진 석가모니 좌불상인 금정대불,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구니 도장인 정각사, 종교문화 전시 중심인 불교문화예술관 등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조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전국 관광경관구 품질 등급 평가위원회로부터 국가 5위급 관광경관구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써 길림성에서는 다섯 번째, 연변 조선족 자치조에서는 첫 번째 국가 5위급 관광경관구로 됐습니다. 2025년 11월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2025년 국가 5위급 관광경관구 100강 명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장백산 산맥의 구릉지대에 속하며 산과 물이 끼고 여러 산봉우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어서 륙종산 문화관광구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아, 륙정문입니다. 륙정문의 전체 조형은 곡선을 그리며 배열된 삼중문 구조로 총 6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문에 비스듬히 벌어진 벽체는 마치 날개를 펼친 수리개처럼 팔방에서 오는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해 고분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고분군은 고분군은 발해국 초기 왕실과 귀족 고분이 위치한 곳으로 두 개의 묘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크고 작은 고분 총 235기기가 있습니다.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이며 세계 문화 유산 신청 예비 항목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해국 제3대 왕 대흥무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의 고분이 가장 유명합니다. 정혜공주 묘지명은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발해 석각 문자이며 돌사자, 짐승 얼굴무늬 벽돌, 향훈 등의 문물은 발해국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어서 정각사를 알아봅니다. 정각사는 청나라 광서 말년에 처음 건립됐으나 지금 볼 수 있는 이 웅장한 비구니 시찰은 정각사 제3대 전승인인 고승 석불성장로 비구니가 다시 터를 잡아 건립한 것입니다. 정각사는 총 5겹의 대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삼문전, 천왕전, 대웅보전, 관음전 그리고 장경루입니다. 자, 그리고 금정대불입니다. 금정대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동좌불로 2011년 9월 23일에 개광됐으며 동북 제일의 로천대불이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길림성 도나시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인파로 붐빕니다. 황금 길림 길림성 가을 자가운전 신상품 체험단과 문화관광 인플루언서 취재단이 이곳에 모여서 두 문화관광 홍보 활동이 한자리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5위급 관광구의 깊은 역사 인문적 축적과 찬란한 가을 생태 경관을 현장에서 답사하면서 발걸음으로 가을 풍광을 헤아리고 카메라로 륙정산의 산수와 문화적 맥락을 기록해서 가을 문화관광시장의 활기를 북돋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황금 길림 가을 자가운전 신상품 체험 활동은 길림성 가을 문화관광 중점 홍보 프로젝트입니다. 이 활동은 G334 국도를 기반으로 연선의 여러 우수 문화관광 자원을 연결해 생태관광, 혁명 전통학습, 국경 민속, 공업 문화관광을 융합한 가을 자가운전 프리미엄 루트를 조성했는데 륙정산은 바로 이 프리미엄 자가운전 루트의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룩정산 문화관광구는 가을 룩정 가곡단원 중초절 국경절 주제 시리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기간 명태아가씨 공연, 백대 고쟁 합주 공연, 귀여운 새끼 사슴과의 교감, 중국 전통 풍장면 연출, 전통 풍장면 연출과 오토바이 자가운전 종주 등은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했습니다. 자, 많은 유람객들이 룩정산 문화관광구에 오셔서 이색적인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여행 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은 자랑이 많습니다. 그 자랑을 이 노래와 함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많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철수 작사, 박시성 작곡의 나누며 살자를 전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처럼 싱그럽고 여름처럼 뜨겁고 가을처럼 깊고 겨울처럼 고요한 사랑.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은우 가수가 부른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요즘 시장에 가면 알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텃밭에서는 한창 토란을 캐내는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주인공은 바로 가을 땅속에서 영양을 꽉 채운 밤과 토란입니다. 달콤한 밤과 포근한 토란,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가을철 우리 가족의 기운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밤과 토란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거르는 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밤과 토란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과 장터를 누비는 이금입니다.

먼저 밤과 토란이 우리 몸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군밤의 따뜻한 냄새, 맛있는 밤마탕, 그리고 추석 송편 속의 알밤. 그런데 밤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정말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예로부터 하루에 밤 세 알만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건강식품으로 여겨졌어요. 밤은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특히 이 밤의 비타민C는 전분에 둘러싸여 있어 열에 강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거나 구워도 영양 손실이 적어서 가을철 면역력 관리에 아주 탁월합니다. 또한 밤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고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체액의 산성화를 막아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밤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회복과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밤의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밤은 구황작물로도 귀하게 쓰였던 거예요. 그러면 밤의 비타민C가 다른 과일과 달리 열에 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은 생으로 먹어도 또 구워 먹어도 조려 먹어도 영양이 잘 파괴되지 않은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이제 토란입니다. 이 토란은 예로부터 땅속의 알이라는 뜻으로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온 식재료인데요. 토란은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 주자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명절에 특히 좋습니다. 토란의 가장 큰 특징은 점액질 성분인데요. 이 점액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미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또한 토란은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부종을 완화하며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토란에는 비타민 B1, B2, C와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토란의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가을철 나른해지기 쉬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토란의 점액질 성분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영양가가 높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토란은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입안이 얼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밤과 토란은 또 찰떡궁합인데요. 밤은 달콤하고 토란은 담백해서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맛의 균형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밤의 탄수화물과 토란의 단백질, 미네랄이 어우러져 가을철 기력 보충에 최고의 조합이 된답니다.

밤과 토란의 효능을 알았으니 이제 장보러 가볼까요? 아래 밤과 토란,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복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밤 고르는 방법입니다. 첫째, 무게를 느껴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묵직한 것이 알이 꽉 차 있고 신선합니다. 가벼운 건 속이 비었거나 벌레 먹은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껍질을 보세요. 껍질에 윤기가 나고 매끈하며 짙은 갈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흠집이 있거나 색이 탁한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밤 꼭지 부분이 하얗고 깨끗한 것이 바로 신선한 밤입니다.

번째는 흔들어보세요. 밤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알이 꽉 찬 겁니다. 소리가 나면 속이 비었거나 벌레 먹은 거라고 하네요. 넷째는 물에 담가보세요. 밤을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것이 알이 꽉 찬 것이고 뜨는 것은 속이 비었거나 벌레 먹은 겁니다. 이어서 토란 고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모양을 보세요. 이 토란은 둥글고 알이 굵은 게 좋습니다.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일그러진 것은 피하세요. 둘째는 껍질을 보세요. 껍질에 흙이 묻어있고 상처나 무른 부분이 없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씻긴 토란보다는 흙이 묻어있는 게 더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셋째는 단단함을 확인하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지는 게 신선합니다. 물렁물렁한 것은 이미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넷째는 토른대도 활용하세요. 토른대, 줄기죠. 이 줄기가 굵고 연한 초록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토른대는 나물이나 국으로 활용하면 아주 맛있답니다.

이제 집에 와서 복원할 차례입니다. 밤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복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바구니에 담아두면 2, 3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 껍질을 벗겨서 냉동 보관하세요. 껍질을 벗긴 밤을 밀봉팩에 담아 냉동하면 6개월 더 거뜬하거든요. 삶아서 으깬 후 서분해서 냉동해두면 밤죽이나 밤양갱 등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흙이 묻은 상태로 신문지에 사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2,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씻은 토라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후 밀봉팩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또 더 오래 보관하려면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 냉동 보관하면 1, 2개월도 거뜬합니다. 팁 하나 더 드린다면 토란을 손질할 때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담가두면 점액질이 줄어들어 손질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또 토란 껍질을 벗길 때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미끄러지지 않아서 안전하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이제부터 밤과 토란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대방출합니다. 필기 준비 단단히 하세요. 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반죽이죠. 부드럽고 달콤한 반죽 한 그릇이면 속이 정말 편안해지고 기운이 절로 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재료로 밤 15개, 찹쌀 2분의 1컵, 물 5컵, 설탕 또는 꿀 적당량, 소금 약간, 그리고 잣 약간 준비해주세요.

남은 껍질을 벗기고 속 껍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한 뒤 찜기에 15분간 쪄줍니다. 그리고 찹쌀은 30분간 불려주세요. 찐 반과 불린 찹쌀을 믹서에 넣고 물 2컵과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냄비에 갈아둔 반과 찹쌀을 넣고 물 3컵을 부어서 중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걸쭉해지면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잣을 띄워 마무리해줍니다. 반죽을 더 고소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유나 콩물을 조금 넣어보세요. 또 밤을 삶은 후 으깨서 넣으면 더 부드러운 밤죽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어서 토랑탕 만들어 볼게요. 얼큰한 국물과 부드러운 토란의 조화가 일품인데요. 재료로 토란 500g, 소고기 200g, 대파 2대, 마늘 3쪽, 고춧가루 2큰술, 국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그리고 소금 약간 준비해 주세요.

사과는 소금을 뿌려 껍질을 벗기고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핏물을 빼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물 5컵을 붓고 끓이다가 국간장과 마늘을 넣어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토란을 넣고 중불에서 20분간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 마무리합니다. 토란탕을 더 시원하게 만들고 싶다면 멸치 다스마 육수를 사용해보는 겁니다. 또 토란을 미리 삶아서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지지 않고 맑게 유지된다네요.

이현진의 레시피 담백한 밑반찬 토란 들깨볶음입니다. 토란을 들깨가루와 함께 볶으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밑반찬이 완성되는데요. 밥상에 하나만 올려도 든든하거든요. 재료로 토란 400g, 들깨가루 3큰술, 대파 1대, 다진 마늘 1 작은술, 국간장 2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약간 준비해주세요. 토란은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물기를 빼줍니다.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대파를 볶아 향을 내줍니다. 그리고 토란을 넣고 중불에서 3분 동안 볶아줍니다. 국간장을 넣고 간을 맞춘 후 들깨가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네, 오늘은 밤과 토란으로 밤죽, 토란탕, 토란 들깨 볶음까지 정말 두 식재료의 무한 변신에 놀라셨죠. 밤은 이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가을철 면역력과 기력 보충에 탁월하고요. 토란은 뮤신 성분으로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가을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밤은 물에 담가 가라는 것이 알이 꽉 찬 것이고 토란은 소금을 뿌려 껍질을 벗기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드린 팁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두부클럽 엄마들의 건강 밥상이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는 가끔씩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멀리 홀홀 여행을 떠나보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딘가에로의 떠남은 정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행에 몰입하게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무한한 자유와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리헤란의 수필, 여행이 준 선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의 늦은 겨울, 업무 학습차 회사 언니랑 운남 성에 위치한 리강스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이틀 동안의 벼락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맞이한 선물 같은 자유시간. 고르고 골라서 첫 여행지로 우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 5회급 명승지 리강 고성을 선택했다. 리강 고성에 들어서니 청석판을 깔아놓은 맨들맨들한 돌길을 따라 길 절반을 차지하고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에는 크고 작은 한 쌍의 물레방아가 사이좋은 부부처럼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너머로는 동년 시절 고향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던 수양버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선 채 흐느적거리며 타양의 생수함을 덜어주고 있었다. 몇백 년 동안 잘 보존되어진 목조 건물들이 소수민족 상업문화와 이색적으로 조화를 이룬 곳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음식들을 맛보고 알록달록 희한한 기념품들과 사차에 걸려있는 소원 패드를 구경하노라니 언니와 나는 아예 혼이 쏙 빠져나갈 지경으로 흥분돼 있었다. 이리저리 구경하다 우리는 선물용으로 나시족 수공예품 고르게 나섰다. 귀찮은 게 질색인 내가 값싸고 화려한 목수건 다섯 개로 쇼핑을 후딱 마무리할 동안 꼼꼼한 언니는 이것저것 만져보고 걸어보며 흥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보아하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언니 옆구리를 콕 찔러 주변을 둘러보고 온다 귀띔하고는 혼자서 골목길을 나섰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쩌다는 멋진 구경도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이 슬슬 불안해져 급기야 언니를 찾아 오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인파를 헤가르며 헐레벌떡 도착한 가게. 어라, 언니가 없다. 가게 주인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언니의 그림자를 오래도록 쫓아봤지만 끝끝내 잡혀주지를 않는다. 손에는 방금 산 목수건 봉다리뿐. 거치장스럽다고 핸드폰도 호텔에 두고 나온 상태이고 돈도 꼼꼼한 언니한테 전부 맡기고

드디어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이 타기 시작했다. 거들떠보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타양 땅에서 길을 잃고 우두커니 멈춰서 있노라니 기회가 왔다는 듯 서글픔이 꾸역꾸역 안으로 밀려든다. 책에서 보았던 어떤 유명한 스님의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라던 말씀과 함께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거대한 시공간 속에 잠시 잠깐만 머물다 가는 그냥 어떠한 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한 장의 싸구려 옷보다도 주목받지 못하는 지금의 나처럼 굳이 걔네들보다 조금은 더 낫다고 우기고 싶다면 그건 오직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 그동안 내가 이토록 소중한 주변 관계들을 너무 홀씨하고 살아온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생활비 조금 보태드리고 관광 몇 번 시켜드리는 거로 효도를 대신하고 식성에 맞춰 밥상 갖춰본 적은 별로 없으면서 내 비위 못 맞춘다 늘 남편을 원망하고 내 가방이 내 것이고 내 핸드폰이 내 것이듯이 딸에도 당연히 내 것인 줄로 알아 일방적인 강요를 일삼고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사유 방식을 어처구니 없다 여기고 그동안 너무 가까이 두고 있어서 마치 알아주지 못했던 내 행복에 대한 미안함에 괜히 눈물이 났다. 딸 사랑이 신이 난 엄마의 한 방울, 감기 걸렸다고 남편이 챙겨주던 생강차의 한 방울, 연애 상담을 청해오던 딸의 고민의 한 방울, 떠오르는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에 또 방울 방울, 얼마나 울었을까. 역시 여행객인 듯한 20대 아가씨 둘이 내 앞에 와서 마주섰다. 저희가 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대방이 의아해하며 혹시 뭐 잃어버리셨어요? 하고 묻자 내가 황급히 아니요, 잃은 게 아니고 찾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대방에게서 핸드폰을 빌려 언니에게 전화했다. 뚜뚜 핸드폰 너머로 평소보다 두 옥타브는 더 높을 것 같은 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온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예기치 못한 내 울먹임에 무척이나 당황한 듯 언니가 급작스레 목소리 톤을 낮추며 말까지 더듬는다. 오,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한테서 물어서 물레방아 있는 데로 와. 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 알았어. 고마워, 언니. 무엇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언니에게 나는 속으로 가만히 속삭여 보았다. 언니야, 잠깐이나마 나를 혼자 내버려둬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언니를 잃어버렸던 해프닝의 시간은 내게 값진 선물이 되어 주었다. 여행이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재발견하고 나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 아닐까 싶다.

다음으로 주경화가 쓴 소필 요람길에서 작은 생각을 줬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장백산으로 떠나기로 했다. 돈이 많이 들겠는데. 부모님은 조금은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얼굴에는 여느 때 없이 화기가 돌았다. 남편과 함께 온천역까지 꼼꼼히 스케줄을 짜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길을 떠났다. 장백산 입구에 도착하여 주요 풍경구로 향하는 환승버스에 올랐다. 도중에서도 부모님은 감탄을 연발했다. 단순히 나무가 우거진 숲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의 시작부터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환승버스에서 내려 우리는 다시 차를 바꿔 타고 먼저 기상대로 향했다. 수직 경관으로 이루어진 도중의 경치는 자못 신기한 느낌을 주었다. 조금 달리니 한여름에도 산중턱에 듬성듬성 보이는 눈들도 있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에 여기서는 눈을 볼 수 있다니 참 희한하구나. 오래전에 우리 협회에서 왔을 때는 공교롭게 사고가 나서 천지 꼭대기는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잖니. 그게 몇 해 만이냐 하면서 어머니는 감개무량해 하셨다. 가파른 구빈도리를 얼마나 달렸을까. 천문 봉정상을 조금 앞둔 기상대 종점역에서 차는 멈추었다. 해발이 2000m를 한참 넘는지라 옷을 껴 입었음에도 날씨가

제법 쌀쌀했다. 머리 위에서 감도는 검은 구름층과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불안스럽기도 했다. 풍습으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였지만 처음 천지를 본다는 희망 때문인지 열심히 층계를 오르셨다. 나는 힘들어하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층 한층 올랐다. 드디어 천문 봉정상에 올랐다. 날씨가 조금은 흐렸지만 나름 푸른 천지물, 옹기종기한 무풍우리들의 품속에 안겨 고요히 잠자고 있는 커다란 고산호수, 웅이로운 대자연의 경관 앞에 우리는 저도 몰래 숙연해지고 부지런히 샤타만 눌렀다. 과연 멋지구나. 여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런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다니 참 좋구나. 장백산 천재는 처음 오른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서 있으니 기분이 달랐다. 성스러운 천지, 장엄한 폭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 천진한 아이처럼 곳곳에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인제야 부모님들을 모시고 왔는가 하는 자책으로 가슴이 저렸다. 시간이 지나도 빗방울이 날려도 날씨가 차가워도 쉽게 떠나지를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된 도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장백산은 차로 4시간 정도의 거리지만 평소에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여러 번 왔었다는 이유들 때문에 부모님과의 장백산 유람은 생각을 못했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장백산에 온 것은 부끄럽게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람도 처음에는 계획하면서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옷과 다른 준비물도 더 챙겨야 한다는 불편으로 조금은 못마땅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밝은 웃음 때문에 이 모든 불편함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평소에 효도하고 자주 말을 하지만 물건이나 약이나 기타 물질로 효도를 대신한 적이 많았다. 그런 것이 만족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해왔었다. 이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장백산 유람이라는 또 다른 효도를 해드리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을까.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세월과 더불어 흰머리가 한올한올 늘어나는 부모님들과 함께 할 시간은 사실 짧다면 짧은 것이 아닐까. 부모님이랑 같이 한다는 지금의 순간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닐까. 장백산도 우리만이 왔더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느낌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유람길에서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많이 남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먼 훗날 부모님도 우리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그런 추억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사실 거창한 것이 효도인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행복해한다면 된 것이 아닐까. 유람길의 피로를 온천에서 풀며 감개 무량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자식으로서의 효도의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된 것 같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유람이지만 이번 유람길에서 주는 작은 생각들 때문에 은근히 뿌듯하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망각하게 되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결정해버린다. 늙어가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부모님은 늙으셨으니까 이런 것은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것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등등의 생각으로 건너짚고 넘겨짚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부모님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못난 자식들이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모님은 묵묵히 우리한테 주시기만 했고, 우리는 받으면서도 고맙게 여길 대신 시끄럽다고 여긴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런 못난 자신의 모습들에 오늘따라 더욱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 거창하게 해놓은 일도 없으면서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돌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망각해버린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고 할까.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가사가 오늘따라 마음속에 더 맞춰오는 것 같다. 한 차례 유람길이 준 계시는 작지만은 않았다. 이제 함께하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부모님들의 늘어나는 흰머리카락이
찬란한 미

미소로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늘어가는 주름살이 환한 웃음 속에서 활짝 펼 수도 있도록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어디선가 싱그러운 바람 한 줄기가 작은 소망을 담고 푸른 하늘의 하트를 그려간다. 작은 행복들이 여기저기서 소담하게 피어나는 것 같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은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구처럼 스승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많은 인생 천리를 담은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각자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202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르웨이 작가 욘 포스의 희곡집으로 처음으로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밤은 노래한다, 겨울, 잠 등 세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밤은 노래한다에서는 시리에 빠진 작가와 헤어지기를 오랫동안 망설이는 아내가 결혼의 곤경 속에서 침묵과 붕괴에 빠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겨울에서는 출장을 간 남자가 주동적인 여자를 만나 오해로 불륜 관계를 시작하고 결국 그 여자가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에서는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쌍의 부부가 시간의 교차 속에서 얻은 비슷한 결말을 보여주면서 일상 속의 소외감과 질식감을 제시합니다. 포세는 간결한 언어, 인물의 침묵과 정서의 억압을 통해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인물 간의 심리와 관계의 틈을 섬세하게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남겨줍니다. 다음은 상속파란 책입니다. 99년생 몽골족 작가 도란이 쓴 상속파는 그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생각으로 일상을 시작한다. 생활이란 이런 무관심은 일종 무선 힘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이 어느새 연이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는 마법 같은 현실주의 기법으로 주인공 나와 죽은 외삼촌과의 12번의 만남을 단원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평론가 양경상은 도란의 작품을 두고 변신기라고 불릴 수 있으며 카프카 기질보다는 대체적으로 오비디우스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정도로 우리의 열독 상식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필 끝에서 자연은 가장 높은 존재처럼 보이며 사람과 물건은 서로 융합될 수 있습니다. 그 불분명한 경계의 삶과 죽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의 소설적 상상력은 자유분방하며 그가 쓴 세계는 뜨겁지만 차분하고 부드럽지만 폭력적입니다. 다음은 독일의 작가 유디트 헬만이 쓴 소설 집에 있다입니다. 한 여인이 이전의 생활을 포기하고 북쪽의 바다가 오두막으로 이사를 가 새로운 생활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닿지 못한 곳에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자는 이 시대와 관련된 그 무엇을 잘 포착했습니다. 바로 집과 뿌리, 기억과 믿음, 떠나는 것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에 관한 것입니다. 집에 있다의 반대편은 집을 떠나다입니다. 소설의 시작에는 젊은 내가 일자리를 얻어 집을 떠날 수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필봉이 몇십 년 후로 바뀌면서 눈에 띄는 사실은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줄곧 도달하지 못한 먼 곳과 삶에 대한 동경이 무질서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혹시 귀속지로 대체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설의 본질은 사람이 자신의 안식과 귀속을 영원히 찾는 것입니다.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도망치게 쉽게 만들지만 그것 역시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간 딸 앤에 대한 느낌처럼 사람은 표류하는 작은 배이며 항상 자신의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사의 탄생입니다. 여의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비록 전문적인 직함으로 불리지 않지만 일찍부터 의료 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들은 약초사, 치료사를 겸한 사제, 현자, 무당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책이 집중하는 것은 근대 이후 진정한 의미의 여의사 탄생입니다. 저자는 전문적인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방대한 역사 자료를 수집해 엘리자베스 블랙웰, 엘리자베스 게럿, 소피아 잭스, 블레이크라는 세 명의 개척자가 어떻게 험난한 전문 의사길을 걸었는지 재현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책은 생동감 넘치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며 책장 한 줄 한 줄에 인물들의 성장 곡선이 비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성별 서사와 과학적 전문성을 넘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와 싸우는가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볼스카의 작가 레시아드 카포히친스키의 태양의 그림자는 독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독특한 아프리카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마치 세계가 탄생한 초기와 같은 절정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부족, 민족, 문화, 세력이 얽힌 거친 바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카포히친스키만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세계적 기자의 뛰어난

숨결이 바람될 때는 미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칼라니테의 작품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무렵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직면하게 된 36세 젊은 의사 폴 칼라니티. 이 글은 그의 마지막 2년의 회고록이며 간절한 고백록입니다. 36, 전문의를 앞둔 신경외과 의사 마지막 해. 10년간 하루 14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 생활 끝에 원하는 삶이 손에 잡힐 것 같던 바로 그때 마주한 폐암 사기 판정은 칼라니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사와 환자의 이중 신분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록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남았는지 명확하다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분명할 거다. 석 달이라면 나는 가족과 함께 보내리라. 2년이 남았다면 늘 쓰고 싶었던 책을 쓰리라. 10년이라면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내 담당인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는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동감합니다. 그는 수술실로 복귀해 최고참 의사로서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했고 인공수정으로 그의 아내 루시는 임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의사 출혈을 앞두고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의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만삭의 아내 곁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결국 딸 케이디가 태어난 지 8개월 후 그는 소생 치료를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칼라니티가 사망한 후 그가 사력을 다해 써내려갔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 책의 에필로그는 아내 루시가 집필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12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칼라니티는 청소년기 문학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라는 주제에 매혹됐고 문학은 삶의 의미를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인간의 정신은 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는 결국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선택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육체의 쇠락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 칼라니티는 바로 그런 소명의식에서 전문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신경외과는 가장 도전적으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 정체성, 죽음과 대면하게 해줄 것 같았다. 이처럼 인문학적 통찰로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삶은 의학이, 과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의사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집니다. 신경외과의는 정체성이라는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일합니다. 모든 뇌수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뇌를 조작하며 뇌수술을 받는 환자와 대화할 때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몇 달 더 연명하는 대가로 말을 못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발작을 멈추려고 하다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된다면 당신의 아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게 될까요? 그리고 저자는 36살의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고 자신의 환자들이 처했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언제 죽을지 몰랐듯 폐암 사기 진단이 나온 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죽음을 강렬하게 자각하면서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래도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나는 죽어가는 대신 계속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죽음을 향해 육체가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화학치료로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자판을 누르며 칼라니티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하는가요? 하나의 생명이 사라져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책은 문장이 아름답고 진지하며 감동적입니다. 책에는 인간성, 생사, 의료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보인 저자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고뇌와 결단,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숨이 닿은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과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 납니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마음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입니다. 칼라니티의 이 작품은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됐으며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디원학 작사 최창규 작곡의 황금나락 설렐 때 날 찾아오세요 보내드립니다. 윤행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저곡의 백화원을 노래한가요? 김경련 작사, 안국민 최령국 작곡의 저곡의 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내 조국은 어디나 아름답고 살기 전에 보내드립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멜로디로 표현한 가요, 전혜연,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슴에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심어준 가요 준비했는데요. 리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샘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풍년의 흥타력 보내드립니다. 올 한해도 수확이 많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취향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고향을 그리는가요? 준비했는데요.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이어서 동년의 추억들이 가득한 곳이어서 고향은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생각나는데요. 김인준 작사 허세록 작곡의 고향 생각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추억의 향연으로 갈 수 있는가요? 우리는 가끔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생각난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가요와 함께 지난 행복의 추억 되새겨보길 바라면서 저시권 작사 김창락 작곡의 그립다 그 시절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나요? 편안하고 충분한 잠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 충전소와도 같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도 건강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숙면 후의 상쾌한 기분은 공부와 놀이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데요. 친구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꾸준히 길러보세요. 항상 활기차게 쑥쑥 성장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10월 13일은 국제자연재해 경감의 날입니다. 자연재해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진은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지질재해에 속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짧은 대피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건축물이 흔들리게 되죠. 흔들림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0여 초에서 수십 초에 불과합니다. 지진이 닥쳤을 때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안전한 대피 공간을 신속하게 찾아야 하는데요. 적절한 대피 공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실내에서 비교적 안전한 대피 공간으로는 내력벽 밑부분이거나 벽 구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한 공간으로는 침대 후 천장 아래 주변에 아무런 지진물이 없는 바닥 등인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 있다면 좁은 곳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아래, 화장실, 주방 등이 포함되는데요. 흔들림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진원이 비교적 멀다는 것을 뜻하므로 튼튼한 가구 옆에 피신하면 됩니다. 동요 듣고 돌아올게요. 노란 표의 싹을 보내드립니다.

자아보호를 잘해야 합니다. 피난 공간을 정한 뒤 쪼그리거나 앉은 자세를 취하고 얼굴을 아래로 향합니다. 혹은 탁자, 다리 등 주변의 견고한 물체를 붙잡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몸이 쏠려 다치는 것을 막아야 할 텐데요. 머리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고 이불, 베개, 대야 등으로 머리나 뒷목을 감싸야 합니다. 눈을 감는 것이 좋으며 이물질에 다치지 않도록 눈을 잘 보호해야겠습니다. 입과 코를 보호해 호흡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머리로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물체들은 피해야 합니다. 강한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안전한 곳이란 침수, 함몰 등 위험이 없는 야외의 탁 트인 곳을 말합니다. 이동 중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묻힐 위험이 있는 곳을 반드시 피해야겠는데요. 동요 풍년가를 듣고 계속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시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뛰어다니지 말고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해야 하며 가깝고 넓은 장소를 찾아 대피해야겠습니다. 유리창문이나 광고판이 떨어질 수 있는 보나한 거리거나 건물 아래에 있다면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하는데요. 그리고 고층 건물, 립체교, 변압기, 전선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 시 함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야외에 있을 경우 산길을 기거나 가파른 언덕은 산사태가 나타나거나 돌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꼭 멀리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동료, 비행기 타고를 듣고 지진으로 인해 폐허 속에 갇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 건축물 잔해에 깔리거나 폐허 속에 갇혔을 경우 본인의 상황과 주변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구조를 시도해야 합니다. 먼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무작정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청하세요. 물건으로 도관이나 벽을 두드려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팔이나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주변의 잔해물을 가능한 만큼 치워 압박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탈출 방법을 찾도록 하세요. 잔해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과 코 그리고 가슴 부위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동요 햇님과 달님과 함께라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눌린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탈출하지 못한다면 벽돌 등 물체로 몸 우쪽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받쳐 생존 공간을 넓히고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이 더 무너지거나 여진이 찾아왔을 때 다시 묻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탈출 통로를 찾되 흔들리기 쉬운 잔해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체를 피하고 빛이 들어오며 더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나 음식을 발견하면 조금씩 아껴 먹으며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차분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또 함부로 전원 등 실내 시설을 만지지 말고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자연재해 경감의 날을 맞아 오늘 우리는 지진 대피 상식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위험이 닥쳤을 때 침착함과 올바른 행동이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평소 재해 예방 지식을 잘 익히고 비상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인가요? 배움길에 넘쳐나는 청열인가요? 앞산에도 뒷산에도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입니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환락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예, 심뇌혈관 질병, 예, 호흡기 계통 질병에 소화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박창호 주임을 말죠. 찾아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0: 네.
1: 예, 이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다 때, 예, 70년대 말기에 말죠. 예, 중위전업을 졸업한 분인데, 예, 대학을 졸업한 뒤끝에 연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정성을 담아서 많은 환자들을 마저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말이죠.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에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전폐성위염, 밀환성위염에 그리고 위나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에 급성, 만성, 마저 장염에 변비, 설사, 담낭염에 간염 이러한 말죠. 소화계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감기를 말죠. 잘하고 감기에 걸리면 또 말이죠. 중서의 방법으로 말이죠.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고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고생하는데 앓을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이외에도 인후염이라는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그리고 관심병으로 일으키는 심교통 그리고 하늘나의 심리부치라 하는데 심률이 고르지 못하게 뛰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말이죠. 중이내과에서 한정이라는 땀에 자한에 또한 또한은 밤에 잠이 든 다음에 말이죠.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도적독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깨어나게 되면 이불이 말이죠. 폭 젖어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적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갱년기 종합증 각종 병이 연연성 질병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준악한 혈이 주사료법하고 첨약을 말이죠 결합을 해서 골관절 계통의 질병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만저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분이 치료 과정을 우리 진찰해 보게 되면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친구를 또 결합하는 이런 말이죠.

0: 기술이 있는데요. 특히 말이죠. 예? 소아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여러분들이 들어봤었겠죠? 식체, 식체 하는데, 네. 예, 은치였다, 우리 연변말로 말하면. 네. 예, 이거는 또 친구를 결합해서 치료를 하는데 말이죠.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외에도 또 무슨 특장이 있는가 하면, 비록 중리 출신이지만 말이죠. 예? 예, 서희들이 잘 쓰고 있는 말이죠. 청진기를 잘 사용합니다. 예, 중리 선생님들이 청진지에 청진기를 사용하는 비율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이 방면에 말이죠. 조예가 깊지 못하거든요. 예, 상반대로 이분이가 청진기를 말이죠. 잘 사용하는데 능히 말이죠. 예? 뭐 사진을 안 찍어도 이 환자가 기관지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폐에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제때 말이죠. 파악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처방이 효과가 좋아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소아계통질병치료에서 최근 몇 년간에 우리 연변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장리병 극성이라고 칭찬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 박창호 주임이가 말이죠. 예. 소아계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다는데 소아계통하고 소아계통질병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여기 지금 요수 간판 탈출의 구지정성에 대해서 거리다 품이 자꾸 다리 둘이 뻗치면 통세나 걷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이제 신고도 맞고 청약도 쓰고 이제 두 번 됐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자꾸 둘이 뻗치면 걷기 바쁘던 게 이제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0: 예.
2: 이제 오늘 가장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나사질 때 바짝 치료를 해야 되죠. 예? 이분이 첨약하고 친구조법을 결합하는데 예, 제가 조사를 한 데 이야기는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짝 치료를 받으세요.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제가 몇십 년을 앓고 있는 심장병 환자인데
0: 예.
3: 예, 일단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가슴이 답답하고
0: 예.
3: 숨쉬기조차 바쁘고 예.
0: 그렇죠.
3: 심장도 안 나고 예.
0: 예.
3: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아예 됩니다.
0: 아예 되죠. 구급해야 됩니다. 예.
3: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예. 며칠 전에 수건자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예.
0: 예. 예.
3: 예.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아, 좋은 소식입니다. 예, 심혈관 교통질병 예, 잘 치료해야 되는데, 예, 예.
3: 나아야 됩니다. 예.
0: 예, 예, 그렇죠.
3: 그래서 예, 오늘 또 예, 수건당 배울러 가려고 예약을.
0: 예, 근심하지 마시오.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3: 예,
0: 예
3: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전번에 박창호 주임한테서 이 치료를 받고 위는 다 나사는데
0: 예.
4: 요즘은 또 뭐니까 감기 왔는지 기침도 하고 가래가 많아가지고 댄디도 맞았습니다. 그런 게 잘 낫지 않고
0: 예.
4: 목이 간질간질하고 또 예. 목이 아프고 또 가래도 잘 받아 아이진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오늘은 이 방면을 치료하려고 예. 박창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면바로 잘 되었습니다. 이 방면에도 이분이 그냥 처방이, 좋은 처방이 있어요.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치료를 잘 받으세요. 예, 예. 예.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나는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 잠도 잘 못 잡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예, 박윤덕 주임께 배운 결과 조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5: 그런데도 또 부탁, 저 예약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예.
0: 건강하세요.
5: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6: 예. 저는 예, 저기, 한, 요즘은 한 10년도 넘어 됩니다. 혈압 환자입니다. 혈압 환자입니다.
0: 예.
6: 그래서 이 그냥 고혈압, 혈압이 높아서 이 그냥 혈압약을 딱 정해놓은 시간에 먹으면 별 일이 없었습니다.
0: 예.
6: 근데 이걸 눈에 들어서서 이, 이, 어, 혈압이 높은 거는 지금 안 죽은 둘째입니다. 자꾸 머리 아프고, 예. 예. 쓰겄고.
0: 예.
6: 그리고
0: 예,
6: 자꾸 돌아간다. 빙빙, 집이 가면 막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증.
0: 예, 예.
1: 네. 여보세요?
6: 예.
0: 네, 예, 말씀하세요.
6: 예, 개인병원에 가서 댄지를 맞, 한 40 댄지를 맞으면 좀 며칠간 나사졌습니다.
0: 예.
6: 그래도 걔도 벌써 나도 감각이 알긴다. 어느 때쯤에 또 이룰 수 있겠다 이래서 큰 병원에 가서 CT도 해보고 무슨 기대는지 이래 두 곳이 맥혔다 합대다.
0: 예, 넓은, 예, 예.
6: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맥힌 사람이 많다며 이랬대다.
0: 예, 예, 예.
6: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부인은 올 것 같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태 중에 박상호 선생님이 처약을 썼습니다.
0: 네.
6: 굉장히 지금 어떤 처약을 쓴 지 한 20날 전인데 그간에 한 번 내 생각에 또 발작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발작 아예 했습니다.
0: 예, 예. 치료할 것 좋습니다. 예.
6: 예. 효과 영 좋습니다. 예. 이래 오늘이 지금 가서 이래 좋을 때 한 번 더 가서 어, 좀 예약을 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예. 한 번 더 약을 쓰자.
0: 예, 치료 효과를 예. 좋을 때 공고해야 됩니다. 예.
6: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십시오.
6: 박상호 선생님 거 예약해 주시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7: 저는 이미 전에 녹음을 내서 저기 좀 뭐 얼음줄이 많이 나고 이 다리도 좀 불편했는데
0: 예.
7: 그 박윤덕 주임이 약을 써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예, 예.
7: 예, 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0: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오전에 예, 오십시오. 예.
7: 안녕하세요.
0: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8: 예, 기태송이 주문합니다.
0: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8: 아, 박윤덕 교수님이 볼까네 그랬습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8: 예, 어, 저는 잠이 잘, 예, 자지 못해서, 예.
0: 예.
8: 그때는 그 두 시간도, 예, 잠, 그래서 두 시간도, 예, 못 잡니다.
0: 예, 예.
8: 예. 그래서 이 주문이 이 광고 들어본 게 뭐니가 이 치료 이 잘한다 했어. 이 그래 예. 박윤석 교수님께서 이 국경절 전에 한번 갔다 했습니다.
0: 예예.
8: 예 원래는 이 어 자지 못해 그랬는지 막 얼음지 나고
0: 그렇죠. 예.
8: 예 답답하고 이 그래서 이 예. 치료 받은 게 옛날로 뭐니가 침 이래 예 하는지 이래. 맞고 그다음에 예, 그렇게 치료받은 게 지금 걔도 어전에 잠이가 한 3시간, 4시간은 예, 계속 영 잘 잡니다.
0: 네.
8: 좋아졌습니다.
0: 네, 그래. 그럴 때 바짝 치료해야 되죠. 예.
8: 예, 그래 오늘도 또 예, 가볼까네 그럽니다.
0: 예, 잘 선택했습니다. 이분은 근 50년이라는 이사생애를 거친 분입니다.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예. 어전에 네. 오셔야 됩니다. 예.
8: 네, 예, 알았습니다.
0: 네,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네,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9: 예,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9: 전에 위 아프고, 그 다음에 내쓰겄고, 시큰물이 자꾸 나옵니다.
0: 아, 환산, 예.
9: 예, 환산이라는 게, 어떻게 또 머리도 아프고, 맥이 없고 해서.
0: 예.
9: 전번에, 그래서 저기 길태병원에 그 박성호 선생가 천냥 한 두 번 가이다 먹었습니다. 굉장히 에 저기 맥이 없거나 위 아프거나 식후면이라는 게 좀 많이 낫은 것 같고
0: 네.
9: 잠다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가서 좀 더 써보려고.
0: 예.
9: 예약 바랍니다.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지금도 가보세요. 예.
9: 예. 감사합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네. 재미

0: 이사를 찾습니다.
1: 예, 어떤 전화입니까?
0: 제가 발도 많이 저리고 목 떨니 이 어깨 아프면서 머리끄덩 올라가서 목도 예. 많이 아팠어요. 발은 저리고 목은 돌릴 수 없고 심하면 메스껍기도 했어요.
1: 아, 심했구만. 정말 예. 심했고. 예.
0: 그리고 마사진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1: 예, 예, 예.
0: 네. 그래서요, 최영리 의사한테서 한결 여성 치료도 받고 싶습니다.
1: 예, 지문 맞았어요?
0: 예, 지문 맞았는데 저린 것도 좀 사라지고 메스꺼운 것도 좀 없어졌어요.
1: 예, 그렇죠. 기혈이 잘 순통되니까. 예, 예.
0: 그래서 이번에는 최영리 의사한테서 한 좀 첨약도 조금 줘보고.
1: 그렇죠.
0: 예, 침도 좀 맞아볼까 합니다.
1: 배합하면 첨약에다 이 친구를 배합하면 치료 효과가 썩 더 좋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좀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좀 치료받고 싶습니다.
1: 예. 네. 그렇게 합시다. 예, 연결 다 예, 됐습니다.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하세요.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예, 영정에 있는 예, 70세 되는 말죠. 예, 노인님이 계셨는데, 예, 진단은 예, 위축성 위염에다 담낭염에 고혈압, 이런 진단을 받은 노인입니다. 예, 최악에는 임상에서 예, 담낭염으로 인해서 늘상 메스껍고, 예, 위축성 위염으로 인해서 예, 위가 아파나고, 예, 그리고 또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치 당뇨병에 걸린 것처럼 많이 축해갔어요.
2: 네,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4: 저 피부과의 김정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1: 예,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4: 진단이라는 게 저렇게 포진돼서 아이고 밤중에는 굉장히 자주 못해 꼭진다.
1: 예, 이 대상 포진은 예. 하나는 피진이 돋는 것이 문제고 그럼 가렵습니다. 아프고 예. 이 아픈 것이 어떤 분들은 예. 피진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도 예. 몇 달씩 갑니다. 신경토해라 하는데 이걸 꼭 해결해 드려야 예. 완쾌된 것입니다.
4: 아, 예. 그 이전에는 참 용 잘 잤는데 이
1: 그렇죠.
4: 저 사람도 자지 못해서
1: 예.
4: 걱정이
1: 잘 찾았습니다. 김주미 이 방면에 뭐 여신 김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예.
4: 예.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예. 다 됐습니다. 과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예.
4: 수고하십시오.
1: 예예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이 노인이 말이죠. 예. 영정에 있는 병원, 우리 연길에 있는 여러 병원으로 돌아다녔는데 어째서 말이죠. 예. 환자하고 이사가 맞지 않아 그런지 큰 혈흠을 보지 못했어요.
2: 네.
1: 그러다가 예. 우리 예. 이분이 우리 방송을 애청해 듣는데 말이죠. 우연하게 이 박창호 선생님이 소화계 통질병을 잘 치료한다는 이런 말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행여나 내 이번에 가보자 하고서
2: 네.
1: 이 선생님을 찾아서 말이죠. 진료를 받았는데 예, 그 1급 접시 썼는데 말이죠. 처음에 그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쓰게 됐죠. 대략 한 달간 쓰니까 완쾌됐어요.
2: 네.
1: 그리고 연길에 있는 한 할머니가 80세 됐는데 종합병이 있었어요.
2: 네.
1: 예,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예, 위병도 있고 심장에 관계된 질병에 이 심장에 관계된 질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0: 예. 서희병원에 가서 집어치까지 안당한 말이죠. 이런 분입니다.
1: 네.
0: 거기에다 또 체질 문제가 있어요. 좀 과민적인 이런 현상이 있어요.
1: 네.
0: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서약을 쓰든 중약을 쓰든 중약이 물론 처방과 관계됩니다. 예. 이 반응이 온단 말입니다.
1: 아, 네.
0: 이 미스겁고 예, 토하고 말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약을 말이죠. 쓰기 영 바쁜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1: 네.
0: 아, 그럼 어찌겠는가. 이 병이 해결되지 않은데. 이래서 말이죠. 예. 누가 말이죠.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우리 방송을 애청해 드는 분이겠죠. 예.
1: 네.
0: 에이, 박창호 주임 말이죠. 예. 이 계통의 질병에 조회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 할머니 증상 놓고 본다 할 때 당뇨병으로 인해서 고혈당에 위병으로 인해서 특히 말이죠. 밤중에 위가 아파나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쏘시나 하고 예. 이러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손발은 말이죠. 예. 산산해 난단 말입니다. 예, 이런 정황에서 예. 박창호 주임이 말이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대략 말이죠. 한 달간 치료하니까 이런 증세가 말이죠. 다 없어졌다 이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박창호 주임이 자연히 말이죠. 환자들로부터 말이죠. 장립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말이죠. 받게 되는 거죠.
1: 네.
0: 우리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상소화도 하고 하소화도로 말이 나눕니다.
1: 네.
0: 예, 많은 분들이 이게 대해서 상식적으로 모르고 계시는데 상소화도를 할 때는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도라든가 위라든가 십이지장 이런 부분으로 조성됐어요. 하소화도라 할 때는 맹장이라든가 란미라든가 결장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성되었는데 우리 임상에서 보게 되면 후파싱 코창 구양이라는 진단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상 말이죠. 구강에 궤양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후파시는 건 났다가도 또 며칠에 되면 또 발작하고 예? 그리고 급성 만성 인후염에 식관염이라 하는데 지금 또 보게 되면 하늘로 환뇨신 습관염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급성 만성 위염, 급성 만성 말죠, 십이지장, 염증, 궤양 이런 말죠 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소화도에서 보게 되면 맹장 하는데 란미염, 그리고 결장염, 직장염, 그리고 어떤 분들도 결장암, 직장암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한관에 관계되는 질병은 말이죠. 우리 중의외과에서 딸로 말이죠. 안패를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서른 주주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하늘로요. 10명이 되면 9명이 말이죠. 이 말이죠. 쯔창 치질로 고생한다
1: 네.
0: 말입니다. 발병률이 상당히
1: 네.
0: 높아요. 예. 그리고 항문 발열. 우리 소화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많은 분들이 변비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변비증을 마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동시에 마저 이 깡레라는데 항문 발열 이 질병을 마저 동반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항관주에 늘상 발생하는 농종이라든가 항루라든가 그리고 이 종류성 병변이가 말이죠 이 소화도 질병으로 말이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소화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위라든가 말이죠. 배라든가 은은히 아파나거나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아파나고 어떤 분들도 애이는 것들이 아파날 때 있습니다. 조통에. 물론 환자마다 증상이 좀 틀려지는데 그 발병 부위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상복부, 어떤 분들은 하복부, 어떤 분들은 온근 배가 다 아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윗병에다가 말이죠. 아까 그 예를 든 분들처럼 간염이라 담낭염을 겸한 분들이 있어요. 림상에서. 이렇게 되면 또 말이죠. 배가 아파나고 환자분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구리가 개와서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 하늘로 말하면 쇠퉁이라 하는데 이 림상 표현이 이런 분들

0: 적지 않아요. 그리고 소화불량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맞아요. 내 잠시까지는 맞아. 밥맛은 떨어 아니지는데 밥을 자식이 되면 배가 불어서 말이죠. 바빠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후장에.
1: 네. 네.
0: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밥맛이 있다가 밥맛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세가 음식을 잡순 다음에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소화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특히 급성 위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2: 나를 어쨌든 위이 좀 아이소탑되다.
0: 급성
2: 위염도 있고 그랬는데 자꾸 가까 거기 선생님이 연배병원에 선생님이 그랬대다. 이거 어찌겠는가 하고 이렇게 자꾸 이래지 말고 검사 자꾸 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어느 중으로 중위를 가서 배워지서 중약 좀 안색이 달고 있어 보라고 이래.
0: 예, 그분들 감사드립니다. 도만이 아니 그랬는데. 예.
2: 그랬대다. 중약을 써보라고.
0: 예. 그렇죠.
2: 그래서 내 이 라디오 듣고서리 길태중이 박창호 주인 선생님 내가 야 중약을 내 두 번 썼습니다.
0: 예.
2: 열 첩씩 그래 이게 내 지금 요지간에 다 먹었습니다.
0: 예.
2: 근데 얘 좀 낯선 것 같습니다.
0: 사람이
2: 좀 얘 진해 차고 그렇게 그리던 게 낫고 그다음에 오 걔도 소화 잘 될까 난 걔도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다, 그렇죠.
2: 예, 밥을 먹으니까.
0: 예.
2: 이 시간에 내 그래서 과일도 빙글리즈 썩썩 깎아 먹고 근데 난 또 설사를 또 세게 한단 말입니다.
0: 비상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예.
2: 예.
0: 정리를 말하면 비수이.
2: 예, 근데 이 시간에는 막 빙글리도 막 먹고 이랬다.
0: 예.
2: 그래, 내. 예. 네, 그래서 오늘이 아무래도 또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0: 예.
2: 내일 한 번 와 보라 때도 와 진찰 잘하고 서리.
0: 예.
1: 그래요. 네.
0: 예.
2: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박창호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8-5000번. 2768-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길시에서는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수상시장과 인터넷 인기 간판백의 인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길에서 수상시장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나 인터넷 인기 간판백의 찬란한 불빛은 도시의 매우 특징적인 문화관광 명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아침 생활 정취가 모이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야간 인기 방문 명소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 데서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은 일시적인 인기 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인터넷 인기 열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연변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변대학 주변에 두 가지 언어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화려한 불빛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이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는 일부러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원래는 평범한 상급거리였습니다. 특색이는 두 가지 언어 간판이 인터넷을 타고 뜻밖의 화제가 되면서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됐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 와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특색 미식을 맛보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생활 정취를 느끼는 등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평범한 거리가 도시의 인기 명소로 거듭난 것은 단순히 화제를 만든 것 때문이 아니라 부대봉사를 끊임없이 완선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몰려드는 인기의 직면에 연길은 발전 추세에 맞춰 시설과 봉사를 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가들의 기존 특색 간판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통일된 경관을 갖추도록 규범화하고 야간 조명 승격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아래 미식거리도 새로 조성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거리 소비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주변 작은 가게들과 요식업의 공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은 각자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동시에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연합 전문 집법 행동을 적극 펼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관광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 봉사지를 높였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도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발전의 실제에 맞춰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하고 100명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쳤습니다. 공유 쉼터는 24시간 개방하고 거리 상가들은 공간을 내어 따뜻한 봉사점을 마련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려뉴 관광객 왕 선생입니다. 예전부터 여기에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보고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의 분위기도 느끼고 특색 미식도 맛보면서 인증사진도 찍어보려 합니다. 사천 관광객 광여사입니다. 소홍서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원래 연변대학 안에도 들어가 구경하고 나와서 사진도 찍고 분위기를 따라 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을 보니 전부 한 번씩 맛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밥을 먹고 오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연길 야간 활기를 대표한다면 새롭게 승격된 수상시장은 이 도시의 이른 아침 가장 짙은 생활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승격한 수상시장은 낡은 시장의 좁은 공간과 큰물 상황에 제약을 받던 문제점을 철저히 해결했으며 주차장 등 기초시설을 새로 갖추고 850개의 매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연길 수상시장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원래 위치보다 강과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과 가깝습니다. 또한 시장은 원래 생활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 실내 남북 양측에 여전히 많은 조선족 전통 미식을 남겨뒀습니다. 예전 수상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주차 공간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차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남북 양측의 주차 공간이 대략 700여 개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쫀득한 찰떡, 향긋한 순대, 그리고 각종 장백산 특산물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상 식재료를 사러 오고 외지 관광객들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러 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장터인 동시에 민속 음식을 맛보는 문화 관광 방문 명소이기도 합니다. 연길 수상시장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라면 주차 공간과 새 건축물입니다. 실내 통로도 원래 시장보다 넓어졌고 장식도 승격됐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상가 왕장승입니다. 지금은 위생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조명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잘 운영해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관광객 혼여사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러 와서 체험해 왔습니다. 이곳은 인기도 많고 먹을 것도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제 친구들이 온다면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0: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아주 좋고 와볼 만한 곳이며 사진을 찍으러 오기에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을 대표하는 두 명소는 연길 문화관광이 질적 최고를 가져온 축소판입니다. 올해 연길시는 자체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관광지의 경영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홍색견학, 체육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 산수풍광, 특색미식을 관광체험에 융합시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관광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으로 열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의 실천은 문화관광 발전이 인기를 소진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발전 추세에 맞게 이끌고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생활 정취를 도시 명암으로 만들어야만 일시적인 방문 명소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는 관광 목적지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주당위 농촌사업지도소조 확대회의가 11일 도내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결원수를 깊이 관찰하고 전성 상시와 지원으로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 지속적 공고 확대 추진 및 향촌 전면진흥 촉진회의 정신을 전면 수행했으며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에 대해 재부치하고 추진 수행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각을 증강해야 합니다. 각급 여러 부문 주요 책임자들은 중점 임무를 직접 포치, 독촉하고 총체적 책임을 짊어지며 다잡아야 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고 짊어져야 할 책임을 굳건히 짊어져 재반 포치가 상하로 관통되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다잡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부와 대조에 답을 찾고 문제를 향해 나아가며 문제를 주시하며 일해야 합니다. 못을 박는 정신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아 모든 사항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협동으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위에서는 통괄하고 방향을 정하며 정부에서는 실시 추진하고 업종 부문에서는 분담 추진해야 합니다. 작품을 전변하고 엄격한 표준을 느슨히 하지 않으며 세밀한 요구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며 실속 있게 행동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향촌 전면진흥 재반 사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하고 지원 상시와 감축 기제를 수립 완선해 규모성 재빈곤과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지키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선차적인 임무이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빈곤에서 벗어난 대중들의 안정적인 증수를 전력 촉진하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핵심 목표이자 지원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중점 사업 임무와 대조에 목적성 있는 강습을 조직하고 정책을 투철히 설명하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중들의 인정도를 깊이 중시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에 집중 정돈과 결부해 대중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시정하며 정성을 다해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상시와 지원사업 관련 정황을 통보했습니다.
1: 10일부터 이틀간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지 참관, 집중회의, 회보 교류 등 방식으로 건설 성과를 총화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다음 단계 전주 아름다운 향촌 건설 중점 임무를 포치해 농촌 주거 환경의 질 제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의 림소림이 집중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으며 부조장 두경국이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요한 사업으로 향촌 전면 진흥과 관계됩니다. 지난 3년간 각 현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존의 토대에서 더 큰 결심과 강도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보다 잘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맡은 사업을 다잡고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선진을 본받아 격차를 찾고 염치를 차려 분발하는 긴박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의 힘을 잘 빌리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국면을 타개할 묘책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은 정신으로 난관 공략 행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해

0: 뚜렷한 효과를 거두어 실적으로 진정한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실속 있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부족점과 취약고리를 주시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서 실질적인 재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조식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의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 재고 재반 임무를 전력 실시해 천리변강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 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참관 기간 회의 참가자들은 손으로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 대흥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총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시 강원진 이합점촌, 현유진 성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아 각 촌의 전면도 정돈과 향촌 환경 미화, 기초시설 완선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고 각지 특색 있는 건설 구상과 실천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집중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 전개 정황, 단계적 성과, 현존 문제와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회부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사무청사에 들어서면 연결시 도시구역 지의 열공급 관리 통제 플랫폼의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열공급 부문에서는 열 사용자에 대해 전반 과정 수치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왕영입니다. 지혜 플랫폼을 승격하면서 기존의 사용자 계정 수치를 통합하고 AI 분석을 통해 과거의 조방식 열공급을 지혜와 열공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공공건물, 아파트와 열 사용자를 선정해 균형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열량이 천문만호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연교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일꾼을 조직해 관할구역 16만 세대 주민 열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전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내 열 사용 환경과 전의 열 공급 온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열 사용 조건이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확보했으며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분수기 교체, 도관 개조, 난방기 추가 설치 등 개조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26채 건물의 난방 계통을 개조했는데 개조 면적이 10여만 평방미터이고 천여 세대 열 사용자와 관련됩니다. 왕영입니다. 봉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인공 고객 봉사석을 기존의 6개에서 14개로 늘려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능을 이용해 생산과 고객 봉사를 효과적으로 결부했습니다. 사용자 신고가 비교적 집중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판단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계산을 거쳐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석탄 2만 톤을 추가 구매, 비축해 열공급 물자 비축을 1층 충실히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10월 13일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는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하게 됩니다. 목전 기타 현시 열공급 기업들에서도 열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설립 대회가 일전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제1회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문물국과 연변 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중국예술세계소화원 연변 분원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시 장소는 연변미술관 전시청이며 총 70여 점의 중국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작품에는 장백산의 림해, 두만강 기슭 등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린 작품도 있고 조선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는 11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 회장 류홍상입니다.
2: 연변조선족
0: 자치주 중국화학회의 설립은 연변

0: 그래서 중국화를 배우고 창작하는 화가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학회는 중국화 창작에 주력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2025-2026년 전국 시범성 로인 친화형 사회구역 명명 예정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조 왕청년 신민가도 시내 사회구역, 도나시 승리가도 을흥무 사회구역, 연결시 북산가도 단연 사회구역,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훈춘시 마천자양 남산촌, 령정시 리원가도 리원 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과 촌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주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조 기온 변동폭이 비교적 크겠습니다. 13일부터 기온이 또렷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 내지 영상 2도겠으며 16일부터 기온이 올라갔다가 18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mm 내지 12mm로 평년 동기보다 약 4mm 많겠습니다.
1: 일기예보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장백산 남풍경부에서는 지속적인 강설과 좋은 날씨가 나타나 풍경구 도로와 잔도에 대면적 석설과 결빙이 생깁니다. 관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백산 남풍경구는 10월 16일부터 계절성 폐원을 실시하며 재개방 시간은 별도로 공고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유리였습니다.
2: 연변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짚고 있습니다. 우선 고염 음식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장기간 대량의 염분을 섭취하다 보면 위의 점막 장벽을 파괴하여 헬리코박터균의 집단 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초가공식품 중에 고함량 탄수화물, 예하면 설탕을 함유한 음료 등과 같은 식품은요, 헬리코박터균 감염의 발병 기제에서 작용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식품 가공 과정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즉 신속 조리식품과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패스트푸드의 성분에 하면은 나트륨, 설탕, 부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등 위험을 높이는 것 외에도 부적절한 식품 처리, 나쁜 위생습관과 사람 간의 전파도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흔한 세균으로 주로 인간의 위에 기생을 하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위암, 위점막 관련 림프조직, 림프종 등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위암의 70%가 헬리코박터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래바 같은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회식을 할 때 배식제를 선택하거나 공용 젓가락을 사용을 해서 교차 감염을 피해야 합니다. 식기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입으로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 전과 용변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생수 및 날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예방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고혈압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심장병과 뇌졸중, 신장병 발병과 사망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약 70%, 심근경색 환자의 50%는 고혈압과 밀접히 연관이 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병 요소의 하나로 음식 섭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이롭지만은 잘못된 식습관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과 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고혈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고혈압은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3: 네.
2: 이 영양학적 시각으로 볼 때 고혈압은 어떤 질환이라고 봅니까?
3: 아니, 이 고혈압 하면 사실 진단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뭐 신체 검사하고 뭐 이렇게 진단하는데 그 진료실에서 진단하려면 같은 날이 아닌 세 번의 혈압 측정 결과를 보면 됩니다. 수축기 혈압, 병원에서 진단할 네네. 때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죠. 이 부동한 날짜에 세 번 측정한 그런 결과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가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그 가정에서 집에서 이 고혈압을 진단하는 것이 뭐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2: 이 나이에 또 상관이 있습니까?
3: 네, 상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령이든지 이 숫자를 넘으면 고혈압으로.
2: 그리고 90대, 예, 예. 100.

0: 40분.
1: 예, 예. 그거는 아, 병원의 진단이고, 그리고 그렇죠. 어떤 분들 그 집에서, 집에서 측정할 때는 일주일간 매일매일 일주일을 계속 측정해서 평균 수치를 보면, 그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 그 다음에 혹은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이면 집에서 측정하면 이러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0: 나 70, 80세라도 이만한 수치면은 아주
1: 그런데 수치죠. 70, 80세 되는 분들이 뭐 결코 120, 80 이렇게 유지하라는 건 아니고
0: 아니죠.
1: 네. 그 연세가 높아가면서 혈압이 혈관이 단단해지죠. 혈관이 단단해지는데 혈압을 너무 낮게 하면 이 뇌에 혈을 공급을 못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혈압은 점점 높아져서 그래서 고연령층에 가면 고혈압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의학적으로 고혈압을 진단하는 아무도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고혈압을 영양학적 영양학에서는 이 고혈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복합적인 영양소의 과다 섭취 혹은 어떤 영양소들은 섭취가 부족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 그 식습관이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혈관 구조와 그 기능이가 점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발생하는 이런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거 영양학적 관점이요.
0: 예. 이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음식인데 이 박사님께서 이 고혈압과 음식 관계에 대해서 나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아니, 이 고혈압과 그 음식은 혈압 수치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밀접한 관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꼽는 그 요소가 하나가 그 고염분 식품이죠. 너무 짠 음식을 너무 많이.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실시하자면 참 싱겁게 그래서 우리 자꾸 싱겁게 먹으라 이러잖아요.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체내 그 혈액 가운데 염분이 너무 많아지면 삼투압이 높아가죠. 삼투압이 높으면 우리 그 이 신체 그 물을 혈액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혈액 용량이 높아지면서 이 혈관 벽에 주는 그 압력이 점점 높아져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싱겁게 늘상 우리 싱겁게 먹으라 자꾸 이렇게 추천한 거고 두 번째가 설탕 혹은 그 과자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그 이 우리 체중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혈압이 악화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고 세 번째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경상적으로 너무 즐겨 많이 드시면 또 이 혈관벽에 혈관 내피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그래서 혈관이 단단해지면 또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과도한 음주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이렇게 드시면 뭐 술을 적당히 드신 거면 너무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술을 반가워 하는 분들은 술을 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죠. 술을 어떤 분들은 야 술을 마시니까 혈압이 쫙 내려가더라 이런 분들도 많잖아. 그런데 술을 마시는 그 당시에는 혈압이 내려갑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이 술이 알코올이 빠진 다음에는 이 알코올이 우리 혈관벽에 주는 그 영향이 점점 커져. 그래서 고혈압이 혈압이 높아가고 그래서 술은 절제하고 그다음에 담배도 한 가지입니다. 담배는 계속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 혈관 내피에 손상이 가죠. 그래서 담배도 고혈압에 안 좋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0: 네.
1: 이것이 그 어떤 영양소가 부족이 되면 섭취 부족이면 고혈압을 초래한다. 그래서 칼륨 우리가 중국말로 말하는 자외수 이 칼륨 섭취는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죠. 그러면 우리 혈압을 고혈압을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 칼륨 섭취가 부족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0: 마그네슘 섭취 부족도 지금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의 그 이완성 혈관벽에 이완하는 그런 작용을 점점 약화시키죠. 그래서 혈관이 아주 긴장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아주 부족할 때 우리 혈관 탄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고혈압이 생깁니다. 혈관이 단단해지죠. 단백질이 모자라면. 네. 그래서 관계를 음식과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1: 먹는 음식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 부부를 보게 되면서 함께 살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한 분이 고혈압이면 다른 분도 따라서 고혈압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원인일까요?
0: 아, 예.
1: 먹는 거고
0: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음식 조절 잘하면 부부가 혈압이 다 내려가요. 다 정상으로 돼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네, 예. 우리 둘 다 네. 둘 다 혈압이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음식 조절을 잘 하니까 한 1년쯤 조절하니까 혈압이
1: 담백하게
0: 정상으로 내려갔어요.
1: 고기류라든가 네,
0: 확실히.
1: 물고기류도 좀 네. 적당량으로 배비해서
0: 네, 그래서 또. 이것이 왜 이런가 그걸 뭐 우리가 딱 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서 동일한 식탁이 매일 같이 그 밥상에서 네, 식사하니까 네. 음식은 다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다 동일해집니다. 짜게 드시면 다 짜게 드시고 네. 싱겁게 드시면 그 음식이니까 다 싱겁게 소금을 적게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영양 균형의 공유입니다. 영양을 균형하게 섭취하면 두 분 다 균형하게 섭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면과의 관계를 보면 수면 패턴을 또 공유하죠. 한 분이 뭐 그 잠잘 때 뭐 코골이 한다든가 혹은 너무 늦게 이렇게 수면 취침한다든가 이러면 다른 한 사람에게 또 영향 가죠. 수면을 두 분 다 그러면 수면 잘 수면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이래서 수면을 보장 못하면 혈압이 높아갑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 영향도 있죠. 한 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다른 한 분도 또 그 스트레스를 같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우리 혈압을 높일 수 있고 아무튼 부부 간에 두 분 다 고혈압이라면 이런 그 영향이 있어요.
1: 그래서 음식 조절도 적당히 해가면서 건강이로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요 이 네. 성인 고혈압 또 성인 고혈지증 그리고 또 성인 당뇨병이다 또 아동 청소년 성장 지연 등 네 가지 질환에 식약 지침을 새로 제정을 했는데요 이 성인 고혈압 식약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된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이 성인 고혈압 지침을 내왔는데 여기에 모두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지금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당뇨 환자의 식양 지침, 뭐 고혈압 지침 이렇게 내왔는데 여기 다섯 가지 내용 포함됐는데 첫째가 또 나트륨 섭취입니다. 네. 나트륨 섭취를 되도록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며 식사를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지침이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식사와 과학적인 식양을 해야 합니다. 이 합리적인 식사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식사를 하겠는가 이것은 사람마다 뭐 물론 동일한 이런 지치 그 식사 방식은 없는데 매개 사람에게 자기에게 적합한 이런 식사 그 방식을 매개 사람이 자기적으로 장악해서 합리적인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양을 식양이라면 사실은 음식요법이죠. 음식으로서 어떻게 뭐 이거 예방하겠는가 이런 식양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가 균형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운동으로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식사는 균형하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알맞게 고루고루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결합해서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주 그 적절한 이런 체중 그러면 체중이 어느만한 체중이면 답답한가 이것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체질량 지수로서 우리 체중을 지금 관찰하는데 BM 체질량 지수로 BMI라고 하는데 이 체질량 지수의 그 정상 범위는 가장 그 정상 범위는 18.5에서 23.9 이게 중국 중국인의 표준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은 이 체질량 지수를 너무 딱 이 표준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높게 조금 과체중한다 하게 이렇게 해서 20에서 26.9 요 어간으로 유지하면 이 체중은 뭐 잘 유지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너무 비만하면 혈압이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담배를 끊고 술을 절제하며 심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아예 끊는 것이 좋고 술은 뭐 마시되 조금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절제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집에서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맨날 병원에 가서 측정하지 말고 내 집에서 혈압기 하나 사놓으면 뭐 정말 오랜 시간 쓰겠는데 뭐 값도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측정하는데 좋기는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이 혈압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다 하면 저녁에 뭐 한 8시 9시 이때 또 한번 측정하고 이래서 집에서 계속 혈압을 이렇게 측정해서 관찰하는 것이 좋아요.
1: 네. 네. 이 고혈압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소금을 적게 섭취해라. 뭐 평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소금 대신 어떤 조미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0: 네, 이 소금을 적게 자꾸 싱겁게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니까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싱거운 음식이 맛이 없죠. 그래서 그 조미료 혹은 뭐 다른 이런 그 원료들을 가지고 이걸 싱거운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하겠는가. 여기에서 그 저도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첫째가 레몬즙 혹은 식초를 많이 이용하면 이 음식 맛을 돋굴 수 있습니다. 네. 돋굴 수 있습니다. 레몬을 뭐 냉장고에 이렇게 보존해가지고 레몬을 경상적으로 써서 그 레몬즙을 이 음식 채소를 그 냉채를 하든가 이럴 때 레몬즙을 뭐 이래 해가지고 그러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아이 맛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늘, 생강, 뭐 양파 이런 그 조미료들을 써가지고 또 이 소금을 뭐 적게 넣어도 맛을 돋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고춧가루, 뭐 후추, 와사비 이런 그 조미료도 소금을 다 적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소금을 그런 소금 있잖아요. 마트에 가보면 고칼륨 저나트륨염 거기다 쓴 것이가 꼬자디나옌 네, 이렇게 그 떼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으로서 그 순수한 그 나트륨 그 소금을 대체해도 괜찮고요.
1: 네. 살 때 그 봉투에 쓰여진 뭐 날짜라든가 그 조미료 여러 가지 들어간 재료들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들은 뭐 평소에 또 하는 고기를 적게 섭취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채식만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0: 네, 이 채식을 고집하는 것, 뭐 식 그런 습관도 있겠죠. 혹은 무슨 어떤 류를 해서 채식을 정말 딱 채식만 하는 분들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 고기와 고혈압에 대한 이 관계를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인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고기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비계가 그 너무 그렇죠. 그 우리 게 기름이 많은 그 포화지방이 많은 그 부분을 많이 드는 것이 우리 고혈압이 좋지 않지. 사실 살코기나 뭐 이런 고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고기를 마구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라서 좀 빨간 고기, 뭐 이런 비계가 적은 고기, 혹은 닭고기 이런 고기들을 그렇죠. 많이
1: 단백질 섭취에
0: 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이런 포화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육류를 뭐 그렇게 즐기지 않거나 뭐 이러면 물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그래요. 특히 그 바다에 뭐 고등어, 연어 이런 그리고 멸치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아, 식품들 고기들을 많이 섭취하면 사실 고혈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칼륨도 많이 보충하고 단백질도 많이 보충하고 오메가3도 보충하고
1: 그래요. 네. 그래서 소금의 섭취는 줄여가되 네. 칼륨의 섭취는 오히려 늘리는 것이 고혈압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게 되면 칼륨 섭취를 늘릴 수 있을까요?
0: 네, 이 칼륨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너무 많은 그 나트륨을 배설할 수 있죠.
1: 네. 네.
0: 그래서 이 칼륨을 섭취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채소입니다. 모든 채소가 다 돼요. 네, 그게 그 어떤 분들은 그 감자를 채소를 하는데 그러면 감자를 채소로 여기면 감자도 많이 섭취하면 억경상적으로 섭취하면 다 칼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파리 채소, 잎채소가 시금치, 브로콜리, 깻잎 뭐 이런 채소들이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콩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칼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콩류 하면 뭐 우리 두부 혹은 콩물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콩물 뭐 다른 콩류에서 그 원두 혹은 병아리 콩 저는 지금 병아리 콩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병아리 콩에도 이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콩류를 다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 칼륨 함량을 높이고 특히 이 콩류를 많이 이용하면 단백질도 많이 섭취할 수 있죠. 식물성 단백질로서 가장 좋은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해조류를 경상적으로 섭취하면 해조류라 하면 미어, 김 이런 그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일. 과일은 적당히 저는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뭐 그렇게 제창 안 합니다. 과일을 바나나, 사과, 키위 이런 모든 과일들을 적당히 하루에 뭐 한 개, 두 개 바나나 한 개 혹은 귤 한 개 이 정도로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죠. 지금 과일이가 모든 과일이 점점 그 당분이 많죠. 많죠. 예. 너무 달죠. 맞아요. 달지 않으면 뭐든 맛이 없다고 안 싸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먹기
1: 재배할 때부터 네네네. 당도가 많고 물이 많고
0: 네, 그래. 수분이 합니다. 우리 사과배도 지금 점점 달잖아요.
1: 많이 달아졌죠.
0: 네네네. 그래서 적당히
1: 먹는 대로 좋죠. 그러니까 적당히.
0: 예,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게 되죠. 그래서 과일은 적당히 드시면 한뜻 과일에도 이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중요하게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봐요.
0: 네.
1: 그래서 이 식이요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이거?
0: 오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그 음식요법, 식이요법 요법이라도 되고 뭐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연구하는 그 식사 방법이가 고혈압 예방 식사법 혹은 고혈압 예방 식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영어로서 뭐 대시 식단이라고 하는 우리 고혈압 예방 식단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예방 식단에는 모두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고혈압 예방 식단만 이용해도 약물을 안 드셔도 고혈압 약을 안 드셔도 이 고혈압 예방 식단만 가지고도 우리 혈압을 8에서 14 밀리미터 그 수은주 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고 우리 중국에서도 이거 아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보면 첫째가 또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함량이 많은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느리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평소에 그 흰쌀밥, 뭐 입쌀하면 맨 이 밥을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흰쌀밥 그러면 그 그리고 그 맨 그 밀가루로 만든 그 국수, 오뚝 뭐 이런 그 음식 대신 우리 그 뭐 현미, 귀리, 병아리, 콩 뭐 이런 그 음식들을 그러니까 그 그 뭐랄까 그 추량 혹은 전곡물, 예, 잡곡, 전곡물, 뭐 이런 음식들을 좀 일부분을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고혈압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잡곡 혹은 그 전곡물을 이렇게 대체한 거죠. 그다음 원칙이가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콩을 이렇게 늘리고 이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불포화 지방산, 특히 그 오메가3 지방산을 높이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지금 어떤 분들은 아예 오메가3 그 제품을 사서 드시는데 사실은 매주마다 그 등푸른 생선을 두 번 이상 섭취하면 두 번씩이라도 보장해서 섭취하면 오메가3 그런 캡슐을 안 드셔도 됩니다.
1: 네. 먹는 것으로만으로도.
0: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싸게 드시지 말고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식양을 한 다음에 우리 중리학 이론으로 해서 그 약식동원 물질로서 약선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국화, 결명자 차. 이것은 아주 그 전형적인 이런 약선차죠. 그리고 영지버섯을 많이 이용해도 됩니다. 영지버섯에다가 설이 산사, 그 산자. 이것을 좀 곁들여 넣고, 그 다음에 더덕도 좀 넣고, 대추를 넣고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든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혈관이 건강해야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고혈압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유지함에 있어서 보면 어떤 이 식습관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0: 네,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면 사실 고혈압을 예방해야 되죠. 그리고 혈관이 튼튼하면 고혈압을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그 음식 그 식습관을 보면 첫째는 또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리 고등어, 멸치, 연어 뭐 이런 음식을 경상적으로 뭐 하루 고등어를 사실 고등어가 연어보다는 값이 아주 싸잖아요. 그리고 그 오메가 3 지방산 함량이가 사실 연어 고등어가 연어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일 높은 이런 음식이죠. 그래서 고등어를 일주일에 두 번 혹은 두 번 이상. 뭐 저는 지금 집에서 일주일 두 번은 보장합니다. 네. 어떤 때는 세 번도 먹고 그다음에 멸치도 만약에 그 멸치에 고추를 넣어서 뭐 이렇게 볶아도 좋고 멸치에 오메가3가 아주 많습니다. 그 멸치도 사실은 뭐 등푸른 생선의 그 마른 등푸른 생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매 끼마다 채소가 있어야 돼요. 채소 특히 그 이파리 채소 뭐 시금치에 뭐 그리고 다른 그 깻잎도 좋고 뭐 이런 이파리 채소가 있어야 되고 해조류도 김을 조금씩 넣어서 그리고 미역국도 좀 경상적으로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좋고 버섯류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튀긴 음식 뭐 어디다 기름에 많이 튀긴 음식은 줄이고 설탕도 줄이고 이것은 줄여야 하는 이런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에 그 무슨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고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튀긴 음식을 줄이고 설탕을 줄이고 탄산 음료, 콜라 같은 이런 음료는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것이 좋죠. 조금씩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런 것은 괜찮은데 경상적으로 이런 음료를 드시면 안 좋아요. 그리고 빵도 너무 그 흰 밀가루로 한 그 정제 빵도 많이 줄이고 가공식품을 많이 줄이는 것이 좋고 배달 음식을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체중을 적당히 감량해야 됩니다. 너무 비만하면 체중을 좀 공제해서 감량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생활 방식에서 장시간 너무 긴 시간을 여러 안전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비면하고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5분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0: 그리고 보면은 이 성장기 아이들 중에 간혹 고혈압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 성장에도 이롭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1: 아니 아이들 고혈압이 참 지금 점점 늘어납니다. 저도 이 연길시에서 그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한 3천 명 조사해봤어요. 중학생에서 중학생들 중에서 고혈압 아이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첫째는 가공식품과 그 초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이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입니다. 네. 학생 아이들 보면 맞아요. 다 거의 가공식품을 먹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모든 가공식품 다 맛있습니다. 네. 맛이 없는 식품 생산 안 해요.
0: 많이 들어갔어요.
1: 네, 조미료 그 조미료 덩어리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가죠.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러면 짠맛이 좀 쓰라져. 그래서 나트륨 많이 섭취하고 설탕도 많이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가공식품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액상과당 그리고 그 뭐 콜라 같은 이런 당 음료를 많이 줄여야 하고 그다음에 복합탄수화물과 갈륨 식재료를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식습관을 양성해가지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게 하고 어쩜 잡곡을 뭐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이런 습관을 아이 때부터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좋은 지방을 섭취해서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 좋아요.
0: 그래요. 그리고 또 평소에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 쪽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고혈압에 좋은 음식 하면은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1: 좋은 음식 하면 첫째는 푸른잎 채소입니다. 푸른잎 채소에 무슨 갈륨, 마그네슘, 질산염 다 있죠. 이 푸른잎 채소, 콩류, 그다음에 전곡물. 정하면 현미, 귀밀, 퀴노아 등등. 그리고 들기름이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가 가장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물고기보다는 그 지리가 못한데 들기름도 많이 이용하고 토마토도 좋고 그다음에 멸치 등 푸른 생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뭐 그리고 그 정자류에서 호박씨를 많이 이용하면 마그네슘을 많이 보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호박씨도 많이 이용하고 바나나가 갈륨 함량이 높은 과일로서 뭐 최고라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드시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요구르트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를 많이 이용하네. 근데 그 시장에 가보면 비트라고 하면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트를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비트가 혈압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이 비트. 그리고 그 샐러리 있잖아. 진찰, 시친. 이 샐러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0: 네. 그리고 고혈압에 영향 주는 음식. 뭐 몸이 나쁘다 하는 음식이 어떤.
1: 예, 영향 주는 음식 하면 짠 음식 나트륨이 많잖아요. 모든 짠 음식 김치 뭐. 짠지 뭐 이런 그 염장식들이 아주 참 불리하고 두 번째가 가공식품입니다.
0: 그렇죠, 가공.
1: 예, 모든 가공식품에 튀기고, 그 나트륨이 많죠. 라면 통조림 뭐 소시지 등 이런 가공식품 그다음에 설탕과 과당이 너무 많이 든 음식 그러니까 단 음식, 사탕, 케이크, 콜라, 뭐 과일 주스 이런 것이 안 좋고 알코올도 너무 높은, 너무 많은 알코올도 안 좋습니다. 담배가 안 좋고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안 좋아요.
0: 뭐 저는 적당히
1: 하루에 네, 적당히 한 컵, 하루에 한 컵이면 괜찮고 뭐 그런.
0: 그럼 맛있어서 땡기는데 어쩌겠냐. 그럼 적당량으로 드시지. 많이 드셔서 모든 불식이죠.
1: 네, 예, 적당량으로 섭취한다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걸 제안한다는 것이.
0: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어느 정도인지.
1: 네, 그래요. 네,
0: 맛있으면 네. 더 들게 되는데 적당량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식사는 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걸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혈압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음식 섭취 각비를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이 식사 관리는 우리 고혈압을 조절하는

0: 아주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채, 과일, 전곡물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고 소금, 포화지방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섭취를 줄이면서 우리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토마토, 비트, 샐러리 등과 같은 우리 특정 식품을 많이 선택하고 꾸준한 운동, 금연, 그리고 음주 제한 등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우리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되면 사실은 이 혈압을 뭐 아주 긴 시간 내에 우리 혈압을 계속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 네, 네.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러저렇게면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딱 집에서 얘기하려면은 그래 좀 더 뭐 지나쳐서 먹어도 괜찮을까 뭐 이렇게 여행 심리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지켜야 되죠.
0: 네, 그래요.
1: 이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0: 네네네.
1: 큰 병이 나중에 온다는 걸 입으로 병이 생기죠. 먹는
0: 네, 것으로. 그래서 이 건강한 식사 뭐 습관,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겠다 하는 이런 욕망만 있으면 어떤 사람을 뭐 사는 데까지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맛있는 것을 다 드시고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또 운동도 하고 마음도 유쾌하고 이런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0: 유쾌하게 뭐 보내고
1: 100세 장수 시대인데 오래오래 사시는 좀 건강하게 고혈압과 음식 관계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고 갑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고혈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 고혈압은요 음식 섭취와 밀접히 연관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은요 혈압을 낮추는 데 유리하지만 그릇된 식습관은 혈압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고혈압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음식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평소 음식 섭취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을 예방해주고요 건강을 지켜나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건강 360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참은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